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수상한 인형.
4: 해치? 들어와.
3: 고마워.
4: 오늘은 좀 늦었네.
3: 응. 오! 포근아. 응? 아직 있었구나.
4: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어.
5: 그냥 성계로 돌아갈까?
6: 두목.
7: 두목이 돌아가고 싶게.
6: 어디로?
7: 가긴 어딜 가. 두목은 우리랑 있을 거야.
5: 인간계에 괜히 왔나?
8: 와, 두목이!
9: 그런 약한 소리를 하니 실망스럽네요, 모냥.
5: 에? 누구냐?
9: 누군 누구야? 에? 옹 박사지!
5: 어디서 들리는 거야?
7: 두목, 왜 그래요?
10: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11: 좀 이상해졌어.
9: 마법을 강하게 해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다시 손봐줄 테니까 본부로 돌아와요.
5: 내가 거길 왜 돌아가냐?
9: 아직 말 안 했군요. 네 몸에 통제 장치를 심어놨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5: 알았어, 알았어요!
9: 진작 그래야지.
5: 나 좀 갔다 올게. 내일 일이야.
7: 두목.
6: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며.
7: 갔다 온다잖아.
9: 그렇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와. 뭐냐? 어서 와.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5: 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9: 같이 일할 거니까 네 마법 능력을 더 강화시켰어. 어디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심어놓았고.
5: 뭐야? 누구 맘대로?
9: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거야.
5: 알았어, 말 잘 들을게요.
9: 그래야지.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5: 무슨 일?
9: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여기 충치가 있네. 여기 앉아봐. 입 조심하고.
5: 뭐냐?
9: 시작해볼까?

0: 다녀올게.
1: 양세나!
2: 어?
1: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2: 오후에 자전거 타기로 했잖아. 그래서 미아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3: 안녕.
1: 아, 맞다.
2: 다시 해보자. 나 따라와.
3: 어.
2: 자. 어? 미아야, 천천히 와. 잘했어.
0: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4: 시작해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아니...
2: 움직이잖아!
3: 세상에, 저게 뭐야?
0: 어? 선계 기운이야?
1: 마법이야!
0: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나오게 해야지.
3: 무슨 소리야?
0: 레이야!
4: 저건 인형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0: 나타났군. 이제 실력을 보여줘.

0: 놀래리요!
1: 놀래리요!
2: 아무렇지도 않잖아.
0: 그게 다야?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놀래리요!
1: 놀래리요!
0: 밀면 안 돼!
2: 바라뉴! 가자! 넌 뭐야?
0: 가자! 오호, 모냥의 전기 공격을 참고했는데 괜찮군. 입이야!
1: 꼴레리오!
0: 귀찮게! 꼴레리오! 어? 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 잡았다.
1: 미안!
0: 이름이 미안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해.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딩동댕 당첨! 너부터 없애주마. 계속 피해봐.
2: 가자! 어쩌지?
0: 얘는 또 피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끝내주마!
1: 삐요삐요?
3: 어? 어? 사라졌어.
0: 에? 뭐야 여기?
1: 삐요삐요?
0: 에?
1: 나 여깄어. 친구들 때문에 잡혀있는 척 했는데.
0: 뭐라는 거야?
1: 삐요삐요?
0: 이거 뭐야? 됐다! 너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가고? 어?
4: 여기 숨어 있었냐?
0: 숨긴 누가 숨어? 끝내주마! 아니, 왜 이래? 발사! 발사! 뭐야, 이거 고장이야? 발사! 발사!
2: 이제 우리 차례지? 얼레리요!
1: 얼레리요! 렛츠고!
0: 이게 다냐? 이 정도는 끄떡 없어. 공격! 됐다! 어?
2: 아라리! 라디오.
3: 어?
4: 저건
5: 이건 모냥이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4: 그럼
5: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1: 얘들아.
6: 어? 미아야.
3: 어떻게 된 거야?
1: 인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
6: 다행이다.
0: 치. 부서졌잖아. 뭐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말하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날아와서 레이저건이 고장난 거잖아. 그러게, 잘 만들었어야지. 거의 이겼었는데. 그나저나 기분 나쁘게 옆에서 자꾸 약 올릴 거야? 확 아프게 해줄까 보다!
7: 잘못했어요!
0: 박매 이기면 되지. 몽 박사 파이팅!
7: 그렇지! 다음엔 꼭 이기고 말 거야!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막히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이모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혀 준비 완료!

0: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0: 전력공급 30%.
1: 냉각 시스템 주의력 이상 없음.
0: 전화 반점 전력공급 이상 없음.
2: 실비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 동기화 문제없음.
2: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0: 전력공급 50% 완료.
2: 준, 보고 있어. 준비해.
3: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동기 없어.
4: 조심한 내야.
5: 이거 기대되는데. 어? 가보자고.
2: 목표물 대기권 돌파.
1: 동기화 60% 완료.
2: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내가 파워 실드 준비. 넵. 어, 저군다.
1: 목표물 확인. 온다. 공기와 80% 완료.
2: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메가 파워 실드 전개.
6: 메가 파워 실드.
0: 전력 80% 공급 완료.
1: 실드 출력 60% 돌파.
2: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3: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2: 모두들 동기화 유지!
5: 견뎌!
1: 실드 출력 85%!
5: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3: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0: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2: 어? 목표물 에너지 방출량 저하 중! 조금만 더!
1: 실드 출력 90% 도달!
5: 계속 밀어붙여!
6: 주로 돌아가!
3: 어떻게 됐니?
2: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4: 쓰러가 되는 거야!
5: 언니야! 너 해냈다고!
7: 모두 고생했어.
3: 잠깐.
7: 크레스트님.
5: 저게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8: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9: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5: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8: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병원은 영으로 돌아갈 때다.
3: 모든 테이크백!
10: 파괴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8: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10: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8: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데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10: 뭐라고?
3: 내 테크드버 모드를 없앨 생각인 거야.
6: 그런 게 어딨어?
10: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8: 블레이엄, 서두를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3: 그릇이 비어있다고?
6: 빈 그릇을 채울...
11: 너 배고픈 거지, 그치?
10: 뭐?
2: 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3: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2: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10: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5: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겠군.
6: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3: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12: 전 내가 가겠네.
11: 블루도윙!
12: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13: 나도 가겠어.
3: 사바나드, 넌 외폰까지...

0: 시간 버는 장비는 문제 없어. 그럼 나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1: 알겠어. 부탁할게. 빌러드윈 대놈!
2: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3: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만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거든.
2: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1: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4: 전력 복구 작업에 서둘러.
5: 알겠습니다.
1: 블러드문 드래!

0: 흥미롭고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입니다.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2: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의 힘을 다시 불러낼수록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유.
3: 저건...
2: 자기 파괴신이라고.
3: 헤비아이요? 이런.
4: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3: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4: 키가 걱정되잖냐.
5: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정말을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2: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0: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2: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하비신이는 모든 쓸만없다. 여긴 네가 선택 것이 아니야!
0: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2: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 방한 방 산산조각이 깨서는 자는 거다.
1: 줄이 척척 맞는군. 헤비아이언 즐거워 보여.
4: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3: 저게?
2: 착해.
0: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5: 뭐라카노,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1: 타키, 괜찮나?
5: 사바나도.
2: 녀석은 어딜 보는 거냐?
4: 타키가 사바나들을 만나긴 아직 이른데.
5: 나는 니를 하지.
1: 뭐지?
3: 타키!
2: 무슨 소장이야!
0: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2: 그손 치우지 못해!
0: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때가 올 테니까.
2: 고마! 엄탄돌이 먹어라!
3: 헤비아이언!
4: 타키의 상태가...
2: 타키!
3: 터키의 모습이... 사바나드!
1: 너는 못 기다려! 가자!
3: 잠깐만! 크리스토 오빠?
6: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1: 상관없어! 지금 간다!
3: 준! 제발! 블루카! 블레이!
0: 방해하지 마라.
4: 이런! 타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5: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0: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기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1: 타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0: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1: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0: 뭐야 이런 짓, 제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파티를 멈추게 해.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1: 살았어.
2: 사바라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1: 우리 타피를 부탁한다.
0: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솔레유, 부탁한다.
3: 알겠어. 사바나드, 셋업.
0: 타키, 난 이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3: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세운 뜻을 마음껏 대해라!
3: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4: 내가 파워 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3: 웨폰 카드?
5: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6: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완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지옥에 놓아!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코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방파제에서의 위기.
1: 아, 좋다.
2: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테디 왕자님은 무슨...
3: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4: 뭐? 그런 거 아니야.
1: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아니라니까.
1: 애니라니까.
4: 야! 야!
1: 질투쟁이, 질투쟁이.
4: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어? 헤,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1: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6: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2: 모두 난간을 붙잡아.
1: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7: 모두 괜찮아?
1: 어? 어?
7: 아저씨!
1: 아저씨가 사라졌어!
8: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1: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어?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로스 액션! 킬링스 액션!
0: 레스큐젯 액션! 이카루스,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9: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아니야?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제!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3: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0: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 보자 달려라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아니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경호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어?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할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3: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4: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3: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0: 이 건물이 맞아.
5: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4: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5: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4: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찌릿찌릿.
5: 그만 타.
4: 잘 놀다 왜 이래요?
5: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6: 하이어로보? 우와!
5: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4: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5: 야구를 찌르.
4: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5: 와! 치사해!
4: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5: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4: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5: 리플렉트 필드 자동! 캬!
4: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5: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캬! 받아라, 일렉트라!
4: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0: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5: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2: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세기 겁제.
4: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3: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4: 네?
5: 결투라뇨, 회장님. 진짜 너무 웃기셔.
3: 손 총각은요, 언제 얼마 안 돼가 잘 모르제. 우리 야유회에는 특별한 룰이 하나 있다.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놈이 다 갖고 간다. 출발 지점부터 여기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쪼맨한 경품 하나씩은 엔가이 다 돌아갔을 낀데. 매년 꼭 하나 둘씩 나오더라고. 물티슈 하나 못 받아가는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 규칙은 간단해요, 젊은 양반. 아무것도 못 받아가 꽝도장 받은 자가 가장 경품 많이 갖고 간 자와 결투를 해서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회원들 경품까지 싹 가져가는 기다. 이것이 바로 위너 테이크스 올.
5: 아, 회장님, 내 반찬통 세트.
3: 원래 이런 게 있어야 흥분되는 법이지. 어쩔겠습니까? 도전?
4: 제가 왜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빠르게 친해지는 데는 게임 많은 게 없는데. 도전!
6: 콩콩아! 지옥의 수혜교실의 지옥기! 나이 76세, 키 157, 매서운 코뜨기 펀치와 지옥치기 주무기! 다음은 정코너.
3: 나 이름이 뭐라겠지?
4: 고두리입니다.
6: 실쓰기 교실 신입회원 고두리!
7: 배틀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수업을 반영한 게임이 각각 1라운드, 마지막은 랜덤 게임.
4: 실쓰기 특성화 경기라면 뭐 그런 건가?
7: 제1라운드 삼행시 배틀. 제시어는 도토리. 자, 비트 주이소.
4: 잠깐, 도토리, 도토리, 도도도
3: 북시, 북시, 북시.
7: 오!
3: 도둑놈!
7: 토!
3: 토끼지 마라!
7: 리!
3: 리키 마티 비비다 비다로가.
4: 웃기지 마.
3: 예예예예예.
7: 이번엔 고두리 선수 차례. 자, 비트 주이소.
4: 내가 제일 약한 게 순간 창의력이라고.
7: 도
4: 도시락.
7: 토
4: 도요일.
7: 리
4: 리본.

0: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부장님.
1: 아, 실망인데요. 다시 갑시다. 지옥길 선수 모두 운 띄워줘 이서.
2: 도!
1: 도와줘요.
2: 도!
3: 도!
2: 도!
3: 뭔데?
2: 니!
3: 리모컨 전방 빵!
4: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어메이징 지옥길!
5: 지옥길! 지옥길!
6: 지금 좋습니다.
1: 1라운드 지옥길 선수 승!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현실 담기! 두 선수 위치로 모두 지킬 것이냐 모두 뺏길 것이냐 70대와 40대의 손막히는 전완근 한판승 상대보다 크게 나무고 승리합니다. 고두리 선수 승!
7: 와!
4: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옥길 그리고 고두리 두 파이터의 마지막 경기는 바로 잠시 휴식을 갖고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0: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6: 할만합니다. 운동 덕분인가. 3라운드에서 적당히 저드리면 지옥길 씨도 만족하겠죠?
0: 아니요, 부장님. 옥길쌤은 아마 일부러 저준 걸 들키면 굉장히 노하실 겁니다. 물론 진짜 저도 노하실 거고요.
1: 어쩌란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
4: 드디어 마지막 종목! 지금부터 손에 땀을 쥐는 단판 승부를 시작합니다. 양 선수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306.
8: 어머, 오늘 토마토 계란 싸네. 이따 가야겠다.
9: 나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10: 아유, 안 돼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1: 지옥길 선수 너무나 지쳐 보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고두리 선수가 슛을 날리기 위해 고마 자세를 잡습니다.
0: 반전과 역전의 스토리만큼 짜릿한 건 없어요, 부장님. 옥길쌤이 질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순간 네트 정중앙 승리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6: 저건 전자레인지잖아.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다이얼 고장났는데 어라? 에어프라이기능까지?
0: 부장님?
1: 그래요. 그쪽이 이겼네. 됐나?
11: 혈압 측정기 줄게요.
12: 이것도 가져가셔.
6: 아, 저는 그게 아니라.
9: 사과할 거 없다. 오히려 내는 고맙다. 이 나이 되면 다 늙었다고 봐주고 다그치질 않거든. 오랜만에 느꼈다. 심장이 쿵쾅대다 못해 몸이 요동치는 느낌. 위너 테이크스 올. 싹 다 자네 거다.
6: 아니요. 전 그냥 한판 겨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으로 경외심을 느낀 진짜 어른과 말입니다.
9: 꼭 내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네. 보자, 이런 날은 신앙송 한 편 해야지. 정순아, 응? 친구 생긴 날 한 읽어둬.
1: 아유, 이 언니 또 이러네. 제목, 친구 생긴 날, 지은이 송수지. 화창한 봄날에...
6: 잠깐만요, 지금... 송수지라고요?
9: 거기 와.
6: 아, 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시집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9: 뭐 제목만 들어놓고 좋다 카노. 이거는 수지 회원님이 직접 만들어 돌린 기라 서점에는 안 판다. 저기 세미 회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남세미랑 송수지 둘이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다 아이가. 괜찮나?
0: 무겁지도 않은데요 뭘. 자취실 비품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9: 맞다. 그러면 고생해라 손총가. 어디서 저런 법대인가를 넣었노?
0: 어? 찾았다. 1년 전이면 15회. 어, 송수지 씨. 역시 옥길쌤 말이 사실이었어.
1: 송수지? 모르겠는데요.
0: 세미 회원님은 왜 거짓말을...
6: 네, 소은 씨. 사진 확인했습니다. 남세미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송수지 씨의 행방을 알면서 숨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운이 좋군요. 마침 남세미 씨가 지나가네요. 데려다주면서 의중을 더 캐보도록 하죠.
0: 남세미 씨,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9: 어서 와노.
0: 쌤,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이분은 누구세요? 표정 너무 웃겨요.
9: 요리교실 경찰 회원님. 당뇨 때문에 쉬고 있다.
0: 아, 그럼 이분은요?
9: 가 송수지 아이가 옆에 남샘이고.
0: 아, 남샘이 회원님. 처음 온 회원들한테 말 걸어주시고

0: 좋은 분 같던데.
1: 맞다. 사람을 그래 좋아하는데 옆에 남는 사람은 또 없다.
2: 왜 그럴까요?
1: 부담스러운 거지. 너무 급하게 바짝 다가오니까. 한 번은 목걸이 이쁘단 칭찬 한 번에 바로 그걸 빼가 선물로 준다는 거야.
0: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옷길쌤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1: 엄마 유품이라 카더라.
3: 어머, 더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봐. 피곤하죠? 운전할 때 셔터 마우스 할게요.
4: 왜요? 세미 회원님 얘기 재밌는데.
1: 올라들이랑 있어서 그리 순진한가? 누가 좀만 잘해주면 좋다고 뽀로로. 어디서 사기나 안 당할란가 은근 신경 쓰이게 한다고 남세미가. 그래가 세미가 수지랑 다니면서 내심 마음을 놨지. 수지는 믿을만 하거든.
0: 두 분 지금도 친하세요?
1: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세미 보면 수지 잘 있나 한 물어봐야겠다. 영 소식이 없네.
3: 봤죠 봤죠? 항상 내가 도착하면 딱 초록불 된다니까. 얼마 전엔 센터 텃밭도 당첨됐잖아. 작년에 친구랑 신청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4: 친구라면 문화센터 같이 다니시는 분이세요?
3: 아참참,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 엑스레이 사진 보여줄까요?
4: 아니요, 세미 회원님에게도 비밀이란 게 있다.
3: 데려 다줘서 고마워요, 둘이 회원님.
4: 어?
1: 암튼간에 세미한테 곁을 줄 거면 도깨비 풀멘치로 들러붙을 거 각오해야 할 기다.
3: 어머, 어떡하죠? 마침 휴지가 똑 떨어졌는데. 멀리 간 거 아니라면 우리 집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0: 이분도 세미 회원님 절친이셨어요?
1: 오, 맞다 맞다. 수혜 교실에서는 홍춘이랑 절친이었다. 그러고 보니 희한하대.
3: 네, 나갑니다.
1: 홍춘이 가도 소식이 끊겼다.
5: 부장님,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남세미 씨와 가까워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설마... 부장님!
3: 2층에 진짜 맛있는 구운 과자 팔거든요. 금방 가서 사올게요.
4: 구운 과자 안 좋아하는데 뭐 차라리 잘 된 걸지도. 꽈배기빵 볼펜? 취향 참 독특해. 대체 둘이 무슨 관계지?
3: 집 구경하면서 기다려도 돼요. 아, 안쪽 복도 끝에 있는 파란 문은 안 돼요.
4: 아, 뭐야? 혼자 사는 집에서 굳이...
1: 내가 경고했을 텐데. 건드리지 말라고.
4: 아, 세미 회원님.
5: 찾았다. 부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3: 손잡이에 페인트 칠해놨다고 미리 말할 걸 그랬어.
4: 괜찮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은 탓이죠.
3: 자, 간단히 도미에 좀 썰었어요.
4: 간단?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3: 퇴직하고 배운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 횟집을 했거든. 늙으니까 아빠가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4: 뭐라고 하셨는데요?
3: 요리를 하면 늘 사람들이 모인단다.
4: 저도... 친구 사귀는 건 늘 어려웠습니다. 별명은 고드름이었고요. 고두리, 여드름 합쳐서 고드름이요. 한 번은 아빠가 사고를 쳐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열리는 시골집으로요.
6: 결투를 신청하겠소, 둘이 공주. 이 몸이 이기면 한 번만 웃어주시오.
7: 시끄러워. 난로에 기름 떨어졌으니까 빨리 받아와요.
6: 둘이야, 안 움직이니까 춥지. 네가 얼른 뛰어갔다 와. 몸이 후끈해질걸.
4: 그 딱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시원한지. 그 이후로 애들이 고드름이라고 놀리면 그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금방 기분이 나빠졌죠.
3: 왜?
4: 아빠가 기억 속에서 미화되려고 하잖아요. 최악의 인간인데.
3: 아유, 웃어서 미안해요. 나도 그거 뭔지 알거든.
4: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 고약하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좋으면 전부가 다 좋은데 미워할 땐 왜 모든 걸 미워할 수 없는 걸까?
5: 부장님!
4: 수호 씨? 여긴 어떻게...
8: 연쇄살인이라니 정말 과한 상상력이네요.
5: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다고요. 근데요 부장님, 시집 없어진 거 금방 눈치채지 않을까요?
4: 아마 모를 겁니다. 책장에 수십 권이 쌓여있던 걸요.
1: 47, 48, 49... 역시 한 권이 비네.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대단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0: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아, 더.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4: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5: 아, 깎아야 잘 살지.
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7: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2: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3: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2: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7: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7: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0: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오늘 그러면 스테이크 먹나요?
15: 버터 넣으면 훨씬
14: 달라져요.
16: 우와! 우와! 우와! 우리 17,000원

0: 맛을 낸 거야, 우리가.
1: 섬유공장 알바생.
0: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1: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 아, 가자! 또 가자!
1: 아, 여기 좀 스파르탄데, 형님?
3: 진짜 뜨겁다, 여기.
4: 파이팅! 어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슬리핑 트레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며 서버 다운.
5: 바이바이.
0: 땡큐.
5: 바이바이.
3: 여기야?
1: 둘이 같이.
3: 아, 이거 2인이야? 죽었다. 이게 침대야?
1: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평가 아니,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3: 갈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자, 간다.
1: 우와.
3: 출발했다.
1: 야, 이거 진짜 비포 선라이즈네.
3: 약간 그 포테토 냄새 안 나나? 감자튀김.
1: 맞네.
3: 감자튀김 냄새 나지?
0: 고구마 냄새 난다.
3: 그지? 어.
1: 저녁밥이 감자튀김인가 보다.
0: 저녁밥을 뭘 주나 봐. 네.
3: 아, 밥 먹었다. 밥.
1: 오, 웰컴.
6: 2
1: please.
3: 2 people.
1: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짝 죄수 같다, 지금. 미국 교도소.
3: 뭐 이상한 고기랑
0: 이상한
3: 밥이.
0: 이상한
3: 와, 이거 양고기 냄새야, 아마. 이거 양고기야, 무조건 양고기구나. 양고기 먹어, 너.
1: 맵고. 양고기 아니에요.
3: 아, 그래?
1: 소고기.
3: 거짓말.
1: 진짜로. 아니, 진짜. 진짜 소고기. 밥에서 난 냄새. 나 맛있는 소고기는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아. 진짜 맛없다.
3: 와, 진짜 맛이 없네.
0: 너가 말한 대로 감자가 있긴 하다.
3: 그지?
0: 아니, 오빠가 말한 거.
3: 우와, 감자 대박이네. 야, 이거 감자튀김 먹어봤어? 대박이다. 한번 먹어봐봐.
1: 뭐가 대박이야?
3: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 맛이야.
0: 이게 감자튀김 맞아?
1: 감자튀김 맞아. 튀김은 아니고 감자채 느낌? 오히려? 올해 한국에서 먹어본 맛이야.
0: 진짜 이상한 맛이다.
3: 너무 부드럽지 않아?
0: 튀김이 아니라 찐감자 같다.
1: 아, 찐감자네.
3: 야,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니, 봐봐. 아니, 30km 밖에 안 나갔어, 이거.
1: 근데 잘 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막 맛없다 이게 아니라 맛이 없어.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3: 자자. 이제 자자.
7: 여기 섰는데 어. 나가서 잠깐 사와도 될 것 같아.
0: 뭐를요?
7: 뭐 드시고 올라가서 팔거든요. 진짜 매장 팔아.
3: 가자.
0: 내릴게요.
3: 아, 못 내린대.
0: 못 내려.
3: 그러면 여기서 그거 달라고 하면
0: 되잖아. 자린고비 이렇게?
3: 아, 문이 안 열려.
0: 나 파란 색깔 감자칩 먹고 싶은데.
3: 이게 열을 수 없나?
0: 아니,
1: 이거. 깨면 안 돼. 아, 깨질 것 같아.
3: 열면은 이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 저쪽이. 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귀엽다.
8: Hello. Do you have a window now?
1: Yeah. Can you?
8: Yes.
3: Oh. Yes. Come
1: on. Oh, yeah. Oh, 지금 침대 만들어 주나 봐요.
3: 오.
1: 오, 우와. 한 방에.
8: Good.
1: Yeah. 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sir.
7: 오, 이제 빨라진다.
1: 어때요? 반대피요?
8: 똑같아.
1: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딱 누워가지고 갈 일이 없겠죠, 이제?
8: 앞으로?
1: 아, 그러니까 낭만이 엄청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8: 그렇지.

0: 셋이서 이렇게
1: 아 그렇지
0: 열차 타고
1: 아 그렇지 맞아
0: 나중에 이런 거 가족끼리 타볼 생각 이런 거 없어요?
1: 어 있으면 좋지 내 애기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0: 그니까
1: 어 문지야
2: 네
1: 잤어?
3: 준비야 너도 누워서 나를
0: 보고 아 쳐다보고 있어?
4: 진짜 웃기네 이거
3: 와 미치겠다 진짜
2: 유빈아 예비 신부 안 보고 싶니?
1: 그게 뭐야 그거?
0: 결혼할 사람
2: 결혼할 사람
1: 어 안 아, 보고 싶지
0: 아니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 보고 싶을 시기죠
1: 몇 살이야? 여자친구가?
0: 저보다 5살 어려요
3: 아, 야 어리다
0: 서른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꿈이래
3: 이런데
1: 너 그 와이프 뭐가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해서 그런 거야?
0: 아 일단은 외모가 이상형이고요
1: 아 그래?
0: 네
1: 오 그러면 뭐
0: 그리고 얘가 말이 없어요 말이 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얘는 내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래?
0: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처럼
1: 오
0: 맨날 그 소리 해요
1: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0: 네,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해요
1: 오
0: 그런 게 있죠
1: 오 그럼 좋지
0: 신혼 꿀팁 없어요 형님?
1: 꿀팁?
0: 형님 이제 결혼한 지 오래됐잖아요
1: 어
0: 근데 뭐 유명한 부부니까 어쨌든 인코 부부잖아요
1: 없지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거로 최고지
2: 진짜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난 그게 사랑인 것 같아
1: 같이 살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0: 아니요 아니요
1: 한 번 더? 많이 싸운다
0: 형님도 그랬어요?
1: 아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서 이게 미리 그 둘이서 살고 있었지 그거 해야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 애가 나면 같이? 사실은 여자는 좀 성격이 바꿔 바뀌어 어쩔 수 없어 그게 우리는 그 남자는 그게 몰라 이해가 못해 어, 남자는 좀 버텨줘야 돼 생각해줘야 돼 근데 그게
2: 어. 남자가 생각해줘야 된대
0: 기둥이 돼야 되구나
2: 난 아직 결혼 생각 없어
0: 그래? 그 전에 연애할 때도 결혼 생각 안 했어 그 남자들이랑
2: 안 했던 것 같아
0: 아 그래? 난 아, 연애할 때마다 보통 연애할 때마다 결혼 얘기 하니까 어, 하잖아 안 하나?
1: 아 그래?
0: 어떻게 이제 불 끌까요? 그럼 취침 소등할게요

0: 집에 일어났나? 어땠어 어제?
1: 진짜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0: 와 진짜
1: 내가 타본 기차 중에 제일 많이 흔들린 거 같아.
0: 와 진짜 많이 흔들고 나는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1: 나도 지금
0: 그치? 네. 소리도 시끄럽고 나는 4시부터 일어나고 있었거든.
1: 난 이게 내가 지금 잠나 싶어 지금. 와 현지야 일어났어? 일어났니?
2: 일어난 것 같아.
1: 우리 이제 20분 뒤에 도착이래. 오케이.
3: 아침밥 리뷰하겠습니다.

0: 너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화장실 그런 가나?
1: 잘 안 가요, 화장실.
0: 아, 잘 안 가요? 어, 잠깐만. 이게 유산균 하나 있는데 내가 맨날 먹는 건데 외국에 오면 네. 변비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게 모비한테 좋고 이게 손이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 아,
1: 엄청 많이 나요?
0: 어, 엄청 많이 나.
1: 진짜
0: 돈 많이 써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
1: 아, 오늘 좀 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2: 와, 형님 이거 야, 안 먹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지금 이거 화장실 막혔겠는데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2: 오케이. 도착했대.
0: 오케이, 땡큐.
3: 나이스, 고마이.
0: 땡큐. 땡큐.
2: 웰컴.

0: 차에서 좀 잘 주무셨어요?
1: 아니요.
2: 너무 불편하죠.
3: 불편해요.
4: 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침대 열차 여기가 세요, 유독. 그러니까
2: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겠더라.
4: 오늘 내일 나눌까요? 아니면 오늘 한번 할까요?
0: 물론 이동인이긴 한데 원래 저희가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돌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내일 가셔서 일을 두 탕을
4: 하면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2: 지금 결정하기가 솔직히 이게 우리도 처음에 타본 거라서 만약에 근데 괜찮으면 두 번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럼.
2: 예예 그렇게 하자.
3: 네. 좋아.
2: 너는 어떻게 생각해?
4: 한 번에 하고 내일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너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2: 하루 푹 쉬자고.
3: 야, 오케이.
4: 두 잡은 처음이네요.
2: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가겠습니다. 네네. 네.
3: Let's go.
2: 가자. 와, 야.
1: 나 여기 육수는 더 덥다.
2: 아니, 이때급이야, 이때급. 와,
3: 몇
2: 이게 몇대급. 오, 지금 몇 도야? 이게 알 수 있나?
3: 와, 지금.
1: 지금 여기 몇 도니? 지금 39도.
3: 39도.
2: 와, 근데 40이네.
4: 야, 이때는.
2: 근데 여기, 와, 큰 배가 있고.
4: 헬로.
3: 헬로.
2: 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건 파는 거잖아, 이거.
3: 물건 파는 거. 와우.
4: 저 크루즈에다 파나 보다.

0: 살라말라이쿠.
1: 와우.
2: 네가 저쪽 가고 나는 저쪽 갈게.
3: 네. 오케이. 로저.
2: 너는 저쪽.
3: 네. 오케이.
2: 오케이. 트라이앵글. 야, 트라이앵글.
0: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2: 오케이. 야, 여기서 연습하자.
3: 우! 쏘리. I'm sorry. 아, 어려운데?

0: 소리. 야, 우리 똑바로 하자.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이게?
1: 연기를 좀 빼고서. 돌돌 말아서. 어? 야구처럼. 내가 오빠한테 던져볼게요.
0: 어, 조심. 은재, 멀리.

0: 여기 너무 가깝잖아. 좀 멀리 떨어져. 와, 확실히 다르다.
1: 와, 확실히 이게 이렇게 하니까.
2: 오케이!
0: 갑니다!
3: 크로싱! 와!
4: 미안! 아깝다.
1: 브랍스.
3: 나이스!
4: 와, 역시!
3: 아, 내가
4: 2, 3!
3: 너무 시원하다.
0: 오늘 다 파실 것 같은데, 형님이?
3: 그지?
1: 네. 아니, 너무 더워서.
5: 야발.
4: 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린다. 오, 오빠 잘 어울리는데요?
1: 아따, 렐레니아. 아,
3: 근데 이게 하니까 훨씬, 와, 좋다.
4: 확실히 그 피부.
1: 나오게.
5: 아이돌 왔다, 아이돌.
4: 그래.
6: 아이언 맘으로 해. 맘으로 가보는
4: 마이 카드. 마이
6: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4: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3: 카드. 마이 카드.
1: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4: 마이 카드. 마이 카드. 마이 카드.
1: 마이 카드. 마이 카드.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3: 이거
1: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4: 크루즈 따라가.
6: 야, 크루즈 따라가.
4: 크루즈를 따라가.
1: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야, 야.
5: 준빈.
7: 영빈.
5: What's your name?
7: 샴.
5: 샴.
7: Si.
5: Nice to meet you.
7: Nice to meet you.
0: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7: It's coming inside, guest.
0: No customer.
7: It's... Hello, hello.
3: Hello. Hello.
7: Hello.
3: Hello.
7: Hello.
3: Hello.
7: Come on. Woo! Everybody.
4: Hello.
3: Hola, ¿cómo estás?
4: Hola, ¿cómo estás?
3: ¡Hasta la vista!
4: ¡Hasta la vista!
3: ¡Ah!
4: ¡Ah!
3: ¡Narf!
4: ¡Narf!
3: ¡Hola! ¡Hello!
7: ¡Hola, bien! ¡Oye!
0: ¡Konnichiwa! ¡Ni hao! ¡Ni hao! ¡Annyeonghaseyo! ¡Ah,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7: ¡Hey, hey! ¡Esta video action of the day!
0: 왔다. 컴. 게스트.

0: 헬로! 와!
1: 에브리바디! 들라 아슬람 헤리!
0: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치?
1: 포르마. 로켓! 에브리바디! 알크로!
0: 오! 오! 오! 오! 오!
2: 오!
0: 밤이라 밤이라
2: 질라!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0: 어떻게 떨어졌어 선배님? 선배님 떨어졌어. 저럴 때는 어떻게 선배님?
1: No problem.
0: No problem.
1: No problem.
0: Why?
1: Let's take.
0: Let's take.
1: Yeah, let's take.
0: 아, 알아서 온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 Be careful. Be careful.
0: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Coming.
2: 너랑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3: 막 라보 까만 쏘! 라파 만쏘르, 라파 디아 만쏘르! 라파! 스토마!
4: Cannot, cannot.
3: Cannot.
4: I have no power.
3: No power.
4: No power.

0: 와, 어렵다.
1: 땀 is coming in. Okay.
2: Okay.
1: Okay.
0: Good dress. Gilla.
3: Good dress.
4: Gilaba, Gilaba.
3: Very good dress. Hello, hello.
1: Good dress.
3: 돌아주 주가요? Good dress. Hi, hi. China, China, China. 你好. 我只要李恩智. 我只要李恩智.
5: 你好，我是中国人。你好，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重庆人，重庆人。一二三四。你好，你好。漂亮。你好。安巴，不要安撒。
3: 아스바라만토! 아미고!
5: 올라 두발리아, 두발리아!
0: 와, 사는 사람도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 cosa with you. Buy anything, okay? Galavaya.
1: That's my son, not. Nice.
0: Dania. Friend. Hey. The cosa with you. Buy anything, okay? Galavaya.
2: 아, 안 팔리네, 오늘.
3: No money.
2: No money.
3: No money. No. Difficult.
2: Difficult.
3: Difficult.
2: Difficult.
3: Yeah.
2: 아, 어려워, no money. 아, 또 새로운 제스처를 또 알아냈어.
3: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2: I see money, I see money.
4: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1: $5.
4: One day?
1: Yeah.
4: No, no one buy.
1: Why?
4: Nobody buy.
1: Try and buy. Like one kitchen. Average the same thing.
4: Ah, okay.
1: Inside. Yobatra.
4: How much?
1: $5.
4: This one, how much? $5?
1: Yeah. Ask for $5.
4: I think expensive.
1: Expensive.
5: $4.
4: $4. Korean movie, yeah.
6: Please, 주세요. Por favor, por favor. $3. Brother, $3. $2.
1: Yes, me. I'm there.
6: Just one buy, please.
4: Oh, he will buy.
1: He will buy.
4: Yeah, yeah. What? Show me this.
1: Show me. Try. Show me.
4: Wow.
1: Ah, nice.
6: $2, please, $2. 남는 거 없어요, $2. 핸드메이드. I'm student.
2: 알레.
6: 빨았어.
4: Okay.
6: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1: That's a problem. Oh. It's down here. Not a problem.
4: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들다.
2: Stress. Stew.
3: Bravo.
2: Bravo.
3: 감사합니다.
6: 은지야, 팔았어?
2: 우리 하나!
6: 하나 팔았어. 나도 하나. 얼마 갔어?
2: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1: Show me this one. Show me.
2: Oh!
1: And this one. Oh! Excuse me, for my friend, nice, good.
4: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6: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0: 1 dollar?
6: No.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0: 아, 하나 알무르카.
2: Korea,
0: no China. Yeah. 이 하자 안돈이 어떻게 카트나 타니?
6: 야, 나한테 팔면 어떻게?
0: Here no money.
6: 야, no money. I'm right now. 아니, 나는 손님이 아니라니까.
3: 빨리 스파니아.
2: 프리리.
3: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2: 코리아?
3: No, no, 스파니아.
2: 코리아.
3: 다음
2: 디에.
3: 차이나.
2: 재팬. 재팬. 여기 일본 사람 있어.
3: 나 비슷해,
2: 여기 일본 분 계세요.
6: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Go, go, go, go, go, go, go, bro.
2: 고니치야, 고니치야.

0: どこから来られたんですか？それでこういうのいりませんか？いりませんか？そっかそっか、エジプトに住んでるんですね。良い旅を。
1: バイバイ。
0: バイバイ。
1: やばい、怖くな。
0: わあ、엄청덥네。
2: アミゴ。セニョール、オーラオーラ。
3: オーラ、コメスタス。
4: あ、わ。이제 막 보트라 나온다. We just won. It's okay?
5: Not a problem.
4: Why no problem?
5: Why not a problem?
4: Big problem. Big problem.
5: No big problem.
4: I want to sell more.
5: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2: Ooh. Yeah. 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0: 아보.
6: 아, 피시 حاجة ما بيعرفوش يعملوها.
0: 오이. 오이.
7: 와, 덥다.
2: 아, 고맙습니다. 우!
7: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고.
2: 아, 와.
4: 손님이 없어.
2: 손님이 없어. 아,
4: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는 하나 팔았어요.
2: 나도 하나 팔았어.
4: 저 3,000원 벌었어요.
2: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4: 오. 20파운드겠지?
2: 20파운드인가?
4: 20불?
7: 20불이라면 우리 3만?
2: 20불? 20불이 들어있는데.
7: 와, 진짜?
2: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4: 판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2: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4: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좀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2: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8: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2: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9: 와, 감사합니다.
2: 네.
9: It's very good, Zamani.
2: Thank you, thank you. Okay.
4: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슈크란.
9: Which one?
2: Uh-huh. 오.
7: 오, 한명씩.
2: 오, 한명씩.
7: 오, 나는 좀, 내거 많은데.
4: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9: That's for you.
2: 오빠는?
4: 노전감. 너 제일 많이 잡았어. 좀 많이 받았는데.
2: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마루크는 제일 많이 받았다.
4: 슈크란.
7: 아, 너무 많이 받았다.
2: 우리 오늘 일 두 개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다음 일은 뭐 들은 거 있으세요?
7: 나도 안 들었어.
2: 나 못 들었어.
8: 북소르가 이게 농사로도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4: 아, 우리 지금 뭔지 알죠? 기차 타고 내리자마자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고 다시 농사로 간다고요?
7: 야, 내일 딱 하루 쉴 수 있잖아.
4: 내일 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7: 그러니까 그래도 나도 아니,
4: 이 생각 이거 이렇게 힘들 그러니까 너무 더워 진짜.
2: 가보자.
7: 아,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10: 그러네.
4: 진짜 나 몰랐어.
10: 그러네.
4: 하도 많이 나.
10: 근데 이겨버렸구나.
11: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7: 내리는 거야?
2: 자.
7: 와, 룩소르 여기가, 우.
4: 여긴 또 뭐야?
7: 아, 여기.

0: 아, 네. 오.
1: 사장님이신가 봐요.
0: 아, 네. 엄청 사장님. 아.
1: 아. 살라말라이코. 아, 아, 코리아 맞아요.
2: 아, 전 돌 와셔서 했는데.
0: 그거 그거 또. 아, 여기 마을을 찾는데 저기.
2: 나 이거 예. 전 돌.
0: 이거 타고 실어서 농장 가나 보다.
2: 한번 뒤로 떨어진다 저기.
1: 옷가게? 아, 오, 사장님 최고다.
2: 내 수인 샵에.
0: 오케이.
1: 오, 사장님 최고. 작업복도 사주신대. 우와. 입장도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또 새 걸로 주신다네?
0: 작업복을 사줄 정도면 얼마나 빡센 걸 시키려고.
2: 아,
1: 너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
0: 키즈 너.
2: 야, 루아, 나 뭐 잘 살릴 때도
3: 아니야, 이게 앞에 타는 거.
0: 애기 어떻게 해? 걱정돼가지고.
3: 오, 가자.
2: 예문 한번 더 구리.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손님 한국말 잘하신다.
2: 예, 자자. 그러니까, 듣니깐 고려 운전하면 음악 그랬으면.
3: 오!
4: 거짓말.
2: 뭘또 가라, 이거 골룸 좀 앉아있는 집안에서 이수 아직 머리 있어.
3: 아직 머리?
0: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3: 완전 시골이다. 아.
0: 우와.
4: 리얼 동키.
0: 어, 리얼 동키.
3: 아, 완전 시골이다. 아.
1: 아. 와.
3: 아.
0: 아, 여기에요?
2: 네.
3: 여?
2: 예.
1: 여자 옷가게인가 봐요.
3: 와, 여기 옷가게야?
1: 어, 헬로.
3: 와. 아.
1: 근데 이거 옷 한 벌에 비쌀 텐데 괜찮아요? 저 사주셔도?
2: لا ما فيش مشاكل يعني الحالة الاقتصادية يعني متوسطة.
3: 와, 감사합니다.
0: 예, 저희가 좀 비스시네.
2: 야, 그래서 아니 하늘도 모두 엠카르발 코리아 아니 하나
1: 중상층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2: 만두랩스
1: 자기 중상층이라고
0: 분홍 본인이 분홍이라고 직접
2: 죽었다 죽었다
1: 아 나 가난하다고 아
0: 옷 좀 비워 입지 그랬어
2: 다 잔디가 봤어
1: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2: 아 좀 잘 하셨는데
1: 이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것도 이쁜데 화려하니
2: 이거 자메이카 같지
1: 않아? 어, 자메이카 느낌 난다.
2: 리스.
1: 어, 이것도 이쁘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야, 아니, 근데 재미있어, 진짜.
1: 예쁘다.
2: 야,
1: 예쁘다.
2: 야,
1: 예쁘다.
2: 아.
1: 예쁘다. 오! 이거 신상인가 봐요, 근데 신상.
3: 그거 원단도 좋은 것 같아. 이거 내 엄마.
0: 오! 야, 이거 봐봐.
1: 한번 입고 가봐, 입어볼까요? 헬로.
3: 여기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2: 나.
3: 어.
2: Yes.
3: Yes. 지금 몇 살이세요?
2: 안디 감성시틴산.
3: 오. 저 멜리야? 멜리야? 와. 너무 젊으네.
2: 말라콩고포.
3: 와.
1: 추.
2: 말라콩고포.
1: 추, 나 나갈게요.
3: 어. 어, 좋은데? 좋은데? 오, 근데 색깔은 딱 맞는데.
1: 괜찮아요?
2: 안 하려고.
1: 어.
0: 여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로 할로 안 하겠다.
3: 오, 괜찮은데?
1: 괜찮아요, 사장님?
2: 예.
1: 이걸로 살까요?
2: 아, 저리.
1: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3: 잘 어울려.
2: 뭐 하고요? 활보 가리요.
1: 사장님이 사오셨으니까 이거 입고 열심히 일해볼게요.
2: 아, 다만. 어. 다만.
3: 네,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2: 250파운드.
0: 250파운드. 8,000원 정도.
3: 8,000원.
1: 우와.
3: 그래도 조금 여기 마을에서 좀 센 거 같아.
1: 비싼 거 같아.
3: 어, 비싼 거 같아. 너무 비싼데 괜찮으세요, 선물?
2: 알함둘라. 와나 파하, 와나 하지 파하라. 와, 감사합니다.
0: 슈크란, 슈크란.
2: 한 두부에도 없지.
3: 와.
1: 여기가 남자 옷판이야.
3: 어, 남자고 여기에.
1: 와, 장인이시다. 딱 봐도 장인이시다. 들어가 볼까? 와, 대박이다.
3: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뭐야? 여기 가게가 아닌데?
3: 물건 없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1: 남자 옷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요?
0: 이런 사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5: 아, B. 잉글제라, 잉글리즈, 프랑스.
0: 프랑스, 잉글랜드 많이 왔대요.
5: 아원 마라.
2: 저는 이거.
0: 오케이.
3: 어, 예쁘다.
0: 이게 더 얇은 것 같아.
3: 나는 이거.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1: 잘 부탁합니다.
0: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시간만 걸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좀 냄새 나고. 나일 냄새가 나. 아,
0: 나일 냄새.
1: 나일 스멜, 나일 스멜.
0: 아, 가져가면 되게 나중 추억할 수 있겠다.
3: 추억, 그러니까.
0: 마을이 근데 진짜 정겹네요. 제 옛날 집 같다. 뭐야, 이거 언제 얘기를 다부터.
3: 다 따라왔어.
0: 여기 외국인들 잘 안 오죠, 사장님? 야.

0: قليل خالص يعني عشان يحتفلوا بيكم وفرحانين بيكم.
1: 그랬겠지. 어떻게 와 여기.
2: 외국인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엄청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
1: 이런 얼굴 어디 있어 우리.
2: 그러니까 지금 이 행색이.
0: 오늘 كبير بتاع المخاصاب.
2: 제일 중요한 사람. 아 사장님이 이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0: 아, 대장님 마시 마이 하. 무시 아이 حد بمشي معاه انا
3: 기본적으로
0: 잡아 탔다
3: 아이
0: مش بمشي معي حد انا عشان انتوا عيال عمي ايوه مش بمشي معي حد انا عشان انتوا عيال عمي
2: 나보고 가난하다 그러셨잖아.
1: 아 그러니까
4: 사장님 이제 일하러 가요 우리.
0: 아 رايحين للشغل.
2: 아 여기가 네. 사장님의 농장인가요?
0: Yes.
2: 여기가
0: صغير اللي فيه الحجوز فيه.
2: 오
4: 야 여기 아마존 같은데?
2: 엄청 큰데.
4: 오

0: 어이구, 어이구.
1: 우와. 이거 완전 두바이인데?
2: 두바이야.
3: 아이고.
1: 아, 여기, 여기 동사무소네.
2: 어, 그러네.
4: 와하다 피콤 하트룩 리점 알레몬. 아샤는 비오. 우드니엔 하이룩 리자리바. 우드자리바?
1: 어, 오케이. 우드자리바.
2: 자리바. 한번 가보시죠.
0: 오케이. 가자. 고고고.
1: 자리바.
2: 오, 다 조심해. 땡큐 사장님. 우와, 짜짜짜.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파시네. 어우. 와, 와, 이게 옥수수구나. 와, 와, 와.
4: 야, 또리.
2: 아, 사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나 보다. 예. 네. 아, 오.
4: 안 된대.
2: 해서 여기다 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4: Yes. Yes. 잠시만,
2: 오케이. 이거 사장님이 이거 들, 사장님이 이거 들어요.
4: Yes.
2: 나 찍어요. 이걸로 나 찍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4: 잠시만, 기대.
2: 오케이.
4: 잠시만,
2: 기대. 어? 나 찍어요? 나 찍고 있어요?
4: Yes.
2: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4: 아, 이거?
2: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 차. 나 이쁘게 나와요?
4: 잠비네. 맞게 이렇게 맞게 놓다 하.
2: 사장님 나 찍으라고요.
4: 나오라. 어머니 할줄 알고 준비했네 하시오.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4: 야매. 에이 브라보.
2: 나는 왜 사장님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4: 나는 그 드레스만 달라면 뛰지 말 하다가 뒤사나 우리 내는 아예 하도 달라면 그래.
2: 그럼 1년 동안 저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4: 아이고 아서고 되는 하죠. 저 사람 자심 지탄이 그려주는 왜 하면서?
2: 이스트 분이랑 거예요. 아이고
4: 나 아들아 그럼 아들 해야지.
2: 고마워요. 고마워요.
4: 야매.

0: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Muhammad.
2: Muhammad.
1: 아이와.
0: True.
1: 박.
3: 오, 소 진짜 크다.
4: 이게 물소야, 물소. 오,
0: 말소리 저렇게 처음 들어봐.
1: 아자, 아자, 한번. 이 귀신아, 사자, 아주.
0: 뭐지?
2: 똥. 이게 다 똥이야, 똥.
0: 소똥이야?
2: 응. 독똥 안에 뭐가 있는 거 찾는 것 같은데?
0: 아, 우리 또 분류하는 거야? 우리 밥 주는 거 아니야, 소밥?
1: 에.
0: 사장님, 우리 뭐 하면 돼요?
1: 사장님,
2: 우리 먹어.
0: 똥 먹으라고? 네.
2: 이게 소 똥이 돼?
0: 장갑을 왜 줄까요?
1: 그거 안 돼요.
0: 장갑을 주고. 옷이랑 장갑을 왜 줄까요? 똥 아니야?
2: 아니, 똥 맞아. 이거 똥, 똥인가?
1: 아, 가게, 가게, 다.
2: 어?
0: 뭐야? 설마? 지금 벽이 똥실하라고요, 지금? 아.
2: 이거는 뭐고, 뭘 하는 거예요?
1: 아, 쟤, 내 멜비, 레이쉬. 아, 웬샵, 운, 햄, 훈, 파름.
0: 그럼 이거 진짜 그냥 생 소똥, 생똥이에요, 이거?
1: 아, 노란, 맞다.
0: 방금 싼 똥이에요?
1: 아, 요래쉬. 요래쉬.

0: 따뜻하겠네요.
1: 의견으로 정리하지.
0: 따뜻하겠네.
2: 야, 진짜 별거 다,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자, 하자.
1: 야, 이거 아시다게.
2: 아, 물 집어넣으니까 또 이게 냄새가.
1: 야! 아, 냄새. 아.
0: 야, 진짜 너무하잖아.
1: 와, 자.
0: 어, 씨. 이래서 옷 준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옷 준다고 했구나. 나 이거 옷 새로 산 건데.
2: 우와. 오케이. 어, 잘 붙여야 돼. 떨어진다.
0: 아하, 진짜 나, 씨.
1: 야, 매이, 야, 매이.
2: 어, 또 나왔어. 아, 씨. 야, 이게 1등급이야, 또. 야,
0: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2: 그렇지. 자, 우리도 도와주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할게요. 우리 할게요. 오케이, 오우. 오케이. 또, 팔.
1: 가만히. 이만히.
2: 어, 그렇지.

0: 볼만 했어. 야, 잘 찍어. 아, 아, 에이,
1: 메이야,
2: 메이야, 메이야,
3: 메이야,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3: 아이고,
0: 어, 메이야,
2: 메이야,
0: 메이야, 오케이,
2: 오케이, 알겠어,
0: 너무 튀어,
2: 너무
0: 튀어.
2: 예.
0: 와, 들어. 똥묻었어, 씨.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2: 오히려 들어오서 안 보시지 않을까요?
0: 아,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다.
2: 와, 알았어, 왔어, 왔어,
0: 왔어.
2: 그럴 수도 있겠다.
0: 와, 알았어, 왔어, 왔어.
2: 아, 야, 야, 진짜. 하지 마요. 아, 좀 던지지 마요.
0: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
2: 아, 똥이 계속 생겨. 똥 무한리필이에요?
3: 에이, 에이. 아, 무시하네, 어디야, 살아.
0: 똥 안에서 죽인다, 진짜.
3: 에이. 어깨.
2: 동아 잘 붙어라.
0: 오케이. 자, 오. 야, 우리 마지막. 와, 벌써 나왔어.
2: 야, 이거 니 가져가. 아주 오해가 굉장하네.
3: 아우, 씨.
2: 내가 TV에서 보던 추성훈 선수랑 똥 말고 싶지 내가 몰랐네.
0: 아, 나도.
2: 진짜.
0: 마지막 그거 붙여버려. 조심해, 떨어진다.
3: 갈랐어.
0: 오케이, 오.
3: 오케이.
0: 오케이.
3: 오케이.
0: 야.
3: 에이.
0: 오케이. 메이야. 후. 와. 대박이다.
2: 진짜 힘드네요, 이거.
0: 진짜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웃겨.
2: 밥값은
0: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2: 중국이 제일 쉬웠구나.
0: 아, 엄청 쉬웠어.
2: 중국 때 나 막 올라가서 무섭다 그랬던 게 아예
0: 아무것도
2: 안 해. 그 냉장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0: 아무것도 안 해.
2: 똥 치울 줄은 몰랐어, 나 진짜로. 결혼할 때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0: 아, 그래?
2: 결혼 전에 벌써 해버렸어요.
0: 와,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4: 야, 베비!

0: 좀 요령이 좀 생긴다. 아! 옥수수 하나 딸 뿐인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와우 와우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나 옥수수 하나 따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구경하고 있어?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 옛날에 우리 소독차 지나가면 막 뒤따라가던 거 기억나요? 우리 출연진들이 약간 소독차가 된 느낌?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낯선 이방인이 내가 맨날 있는 마을에 놀러 온 거잖아요. 계속 사진 찍자 그래갖고 사진도 찍고 코리아 하트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촉감 잊혀지지 않는다.
0: 어휴! 다녀왔습니다.
2: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잘했어?
0: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0: 왜?
1: 똥 냄새가 거든.
0: 어? 뭐 했어?
1: 소가 싼 똥, 따끈따끈한 똥을 그대로 아. 손으로 잡아서 벽에 칠했어.
3: 그거 벽에다가 붙여서
1: 말려 똥을.
3: 말려.
1: 뜨끈함을.
0: 아우, 너무 고생했다.
3: 그래, 뭐 우리 그래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 그러니까.
3: 귀찮은데. 어.
0: 사장님!
2: 아이고.
1: 아이고 아버지.
4: 슈크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3: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1: 아 예.
0: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1: 우리 제일 많이 받았겠다.
3: 아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많이. 몇 년 후에 올게 한 번.
0: 네
3: 있을 거잖아.
4: 나도 뭐 국민 들어. 나도 뭐 국민 들어. 이제 뭐 코리아 원하면 들어.
3: 근데 처음에 하는 일이라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옛날에부터 있는 역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
1: 아까 만든 거.
3: 그게 만든 거.
4: 하이 칼로스모 라지로 하지 보면 솔선도 고원 아케.
1: 식사요, 식사. 아, 식사는
3: 어, 식사도. 와. 그래도 근데 우리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옷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가자.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0: 오셨어요.
3: 어, 그래, 그래, 그래.
0: 아, 안녕하세요.
3: 야, 왔어, 왔어, 왔어.
0: 예. 갖고 오셨구나. 일로 나오세요. 일로 테라스로.
1: 오, 네. 테라스까지.
5: 아니, 야, 우리 빛깔 틀리네. 어? 나는 테라스까지 있어. 아.
0: 앉으셔요, 앉으셔요. 대박 사건. 와.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비둘기.
0: 우와. 근데 나 비둘기 처음 먹어. 비둘기 먹어본 사람.
3: 아니? 난 너만 먹었어?
1: 저 난 세 번 먹어봤어요.
0: 세 번 정도?
1: 두바이에서도 먹어보고.
5: 어, 그래. 아. 그거 빼고, 그거야.
0: 어.

0: 이거를 이제 하맘이라고 하거든요.
1: 하맘.
2: 하맘.
0: 비둘기를 여기서 안에 아마 우리나라 그 뭐냐 삼계탕처럼
1: 찹쌀이 있니?
0: 안에 찹쌀을 비슷한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0: 드신 건가?
1: 아우, 난 모르겠다, 주문아.
0: 처음 했던 것 같은 느낌이야.
2: 갑자기 나 이거 쓰레기 처리장 비둘기가 생각이 나는데?
0: 성훈이 형 비둘기 먹여줬잖아.
3: 그렇지. 나는 거기서 좀 청소하고 했거든. 너 예쁘다.

0: 그러니까 이거 비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치킨을 생각하면 또
1: 틀려?
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느낌이 달라? 전기통닭 느낌 난다. 조금 퍽퍽해.
3: 아, 그 가슴살 약간, 그런 느낌이야?
0: 손님한테 대답하는 자리라고.
2: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를 알바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손님이라고 생각.
0: 며느리, 국민 며느리.
3: 아, 근데 비둘기 뭐 쌀이 괜찮은 것 같아.
2: 괜찮은 것 같아.
4: 우리는 진짜 인도지.
2: 맛있네.
1: 쌀은

0: 난 비둘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건 처음 먹어봐.
1: 그래?
2: 와, 이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형님 비둘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2: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1: 살이,
2: 비둘기 살이.
1: 살이 별로 없다.
2: 없어. 거의 다 밥이야.
0: 그러니까 비둘기가 살이 얇아요.
2: 얇아지.
0: 작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대신 넣은 거지. 아.
1: 밥이 약간 간이 돼 있고.
0: 간이,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딱 돼 있는데 그게
1: 맞아.
2: 정확하게 돼 있어, 이게.
0: 아, 완벽해.
2: 중국에서 볶음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맛이 확실해.
1: 그래, 볶음밥의 표현이 맞다. 볶음밥 느낌.
0: 굉장히 맛있는데?
2: 아, 여기서 진짜 뭐 매출 하나 딱 있으면 좋은데, 그지?
1: 맥주. 아.
2: 야, 근데 치킨인데.
0: 진짜 맥주랑 잘 어울리는데.
1: 그지? 딱이지, 딱이지. 어.
3: 쟤네도 맥주 잘 하냐?
2: 근데 나는 치킨인데 괜찮나? 나는 치킨 광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0: 이거는
2: 괜찮나?
0: 치킨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2: 아, 그래?
1: 그래?
2: 네가 왜 알아? 네가 왜 알아? 아니, 네 치킨 사람이야?
0: 치킨 자주 먹어서 알아.
2: 아, 그래? 아니야, 그래.
1: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니까 오히려 좀 손으로 먹게 돼, 자꾸.
0: 이게 적응됐지.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
1: 근데 나 궁금한 게, 준민아, 너 이집트 처음이야?
0: 두 번째.
1: 이집트도 눈이 오니?
2: 눈?
0: 안 오지.
1: 궁금했어. 여기도 눈이 오나? 왜냐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난 눈이 온다 좀 궁금하더라고.
4: 어떻게 봤는데 이집트에 100년 만에 눈 온 적이 있어요.
1: 13년. 13년도에? 그럼 13년도 이후에 눈이 안 왔대요?
2: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다였다니까.
1: 바다. 그래, 바다였다니까.
2: 어째 모른다니까.
0: 그 13년에는 저기 UFO가 내려줬나 보다.
2: 그러니까.
0: 눈을.
2: 다 바다야.
1: 바다야? 고생이 됐다니까.
2: 일단 지구는 일단 바다야.
1: 일단 바다.
2: 바다부터 시작.
1: 뭐예요, 오빠?
2: 이게, 그리고 만들었잖아. 아, 옷.
0: 와.
2: 자, 와, 네 거.
0: 와, 하루 만에 만들었네.
2: 내 거.
1: 색깔이 근데 딱 찰떡이다.
5: 야, 이런 데에서 옷 맞추기가 언제 하겠어.
0: 가슴이 37이다, 우와. 난 배가 37인데. 내 배보다 크네요. 나 왜 키를 재지? 145 아닌데? 알아보겠죠.
1: 아, 긴팔로 제작해줬구나. 맞춤 제작이야, 커스텀이야.
0: 아니, 근데
1: 커스텀.
0: 소재가 진짜 얇다, 이거.
1: 오, 와!
2: 와, 엄청 편하다.
0: 아니, 잘 어울린다. 진짜. 네. 호주머니 됐어요?
2: 대충 그거 해도 딱 맞아.
0: 사이즈 어떻게,
2: 딱, 딱 맞아.
1: 너무 잘 어울린다. 와.
2: 와, 이거 좋다.
1: 좋다. 너무 좋다.
0: 아, 이거 잘 어울린대요.
1: 너무 편안하다, 오빠. 오. 너무 잘했다.
2: 여기 이집트 와서 며칠 됐잖아. 또 신기한 것도 없었나?
0: 일단 사람들 문화가 제일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1: 맞아.
2: 나는 엄청 많이 느낀 게 사실 하나 이번에 그 아까 거기 마을 갔는데 웃음이 얼굴이 너무 좋았어.
1: 해 너무 얇아.
2: 깜짝 놀랐어. 나. 와, 원래 인간에서 태어나면 그런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없었어. 없어졌어.
1: 맞아.
2: 일하면서 맞아.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놈이 웃음이 너무 좋아.
1: 순수해.
2: 그 웃음이 너무 좋은 거야.
1: 맞아요.
2: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것저것 찍고 있었거든.
1: 때묻지 않은 웃음.
2: 어, 와, 그거 보니까 애기도 그렇고 애기도 맞아. 막
0: 어른도 그래. 맞아.
2: 어, 그래서 아, 인간으로서 좀 나는 좀 배웠어요. 어, 나는 여기 와서 조금 배웠다. 어. 그리고 뭐 마지막에 우리 그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에 그게라서 열심히 뭐 웃으면서
1: 웃으면서
2: 우리가 이래 하면 되겠다.
1: 그래, 웃으면서 해보자.
2: 웃으면서 해야지.
0: 파이팅하고 와보래.
1: 박카슨 하자. 박카슨
6: 해야지.

0: 냄새 장난 아니다.
1: Come on. Come on. Come on again.
0: Okay.
2: You are fired, and you also fired.
3: No fire.
4: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촌 계장 대표지.
1: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물 있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2: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1: 이야, 돌담 있죠. 생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57년. 안 해본 게 없지.
1: 대중이시네요.
2: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2: 후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기관지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1: 예! 잘 듣겠습니다. 짧다.
2: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고쳤니? 나 이게 작혀. 먼저 가라.
1: 뛰라.
2: 이놈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볼게.
1: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더니.
2: 이 펭수는 무사 백끝이 속속한데 잘해낸 나잖아. 이리 왔냐? 일어나라 빨리. 아침 문에 들려 가서 할 거니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1: 아 알았지. 일어나. 일어나.
2: 빨리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 가.
1: 아 동훈이 반님 줘야죠.
2: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 아 정말요?
2: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또 처음 봐?
1: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2: 아야 앉아봐.
1: 앉았어.
2: 어 진짜 이거 봐라.
1: 우와.
2: 아이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1: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널은. 어.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1: 아 나란히.
2: 어. 자 이거 해봐.
1: 아 쉽네. 하나 뽑고.
2: 빨리 빨리 빨리. 동작 봐라 동작.
1: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2: 얘하고 똑같다고?
1: 네.
2: 하늘과 땅이다. 자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1: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2: 여보세요? 펭귄아, 이 아들아! 이리 봐라, 이리 이거! 어디로 불려보자! 뭔지 안 자? 화과거라, 화과!
1: 아, 이렇게?
2: 어.
1: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2: 와이! 빨리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1: 와!
2: 예쁘게 놀아! 아이,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1: 아이, 놀아고?
2: 응.
1: 아, 이제 알았죠, 역생기?

0: 잘한다.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오!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0: 이야.
1: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 거지 코가 하나. 빨리 해라.
0: 야, 낭만 넘친다.
1: 아, 낭만 넘친다. 야, 옳지.
0: 낭만
1: 아이고, 있다. 착하다, 헌절아.
0: 낭만이 너무 많아.
1: 나 일 도와줘야 된다, 헌절아. 이 꺼지 왔으면 일을 도와주고 가야지.
0: 그래서?

0: 야, 꺾어버려, 잖아 꺾어버려.
1: 꼽을게요.
0: 하나씩 꺾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0: 오, 형,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오!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면.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0: 좁아가지고. 이거 들려갈라, 이거. 한 명 이거 못 들어가지. 어, 들어가. 조심. 같이.
1: 예, 예.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엉덩이가 커서.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는 살 좀 찌라. 너무 빼빼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어.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거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2: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2: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면 바늘을 콕 찔러볼 거야.
2: 어머 찔러 그거를
0: 고동을 잡아주고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2: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2: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동
2: 먹어봐. 심장 고동 맛있어. 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2: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2: 자, 이야 진수가 성창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어디에 또 그 낙낙하게 이라지로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2: 맛도 맛인데요. 응.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2: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2: 응.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2: 타임머신.
0: 시험나 영어하지 못한다. 시험는 포도.
2: 그래 시험는 포도.
0: 아,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2: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2: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놓고 앉아.
2: 아 왜?
0: 네, 이놈 무슨 애.
2: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래도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2: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2: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꺼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2: 아 오늘 영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2: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너도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장원 치겠지.

0: 일로 한번 예쁘게
1: 반갑습니다. 오, 다녀야지.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0: 네. 자, 요리 아자거라.
1: 어, 여기 갈게. 어.
0: 조심조심.
1: 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이고, 미용실 조나마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 의자 갖다 내놔산다이.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2: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2: 이거 야.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2: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2: 가운. 모자 벗고, 예.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2: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2: 아, 진짜요?
1: 진짜로?
2: 네.
1: 이야.
2: 미역 한지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0: 아이고, 머리도 구살뚱 찍었지. 구살이 뭔지 알아?
1: 몰라.
0: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1: 그가 지금 나 그 성게 같아.
0: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2: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1: 네.
2: 위에만 몇 개 말아서.
1: 좋아요.
2: 위로 하게요.
0: 출세했다. 미장모는 다 말라줄 아니다, 뱅이.
2: 이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1: 아니 잠깐만. 아니 랩. 아니 랩이 이거.
0: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하라.
1: 잠깐만. 이거 맞아?
0: 맞아. 맞아.
1: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0: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1: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0: 그냥 조금만 자르고.
2: 조금씩 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0: 네, 드라이브.
1: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2: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1: 진짜로?
2: 응. 옛날에, 미스 뭐야? 제주.
0: 황천이.
1: 역시. 이야.
0: 들깨 가루. 청하고 그 요플레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잖아. 진짜 시기 냄새 거.
2: 맞아.
1: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2: 네.
1: 오, 이거 1급 비밀인데 이거?
2: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0: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1: 아주.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에.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0: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2: 바닷물.
0: 바닷물 쫙 때리면 마사지.
2: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1: 언니 외국 가?
0: 어.
1: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0: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1: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0: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1: 진짜?
0: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살자.
1: 어, 진짜로?
0: 작업하러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1: 혼돈이 있을까?
0: 우리 사이네.
1: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0: 그하게 말하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1: 와, 겁나게 예뻐, 불어.
2: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1: 나도 됐다. 오! 아, 이뻐, 이뻐.
0: 오!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척.
2: 마음에 들어요?
1: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0: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1: 잠깐만.
0: 여기 있네, 여기.
1: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0: 어.
1: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0: 그래, 알았어.
1: 자, 이거 입어.
0: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 옷 입고 올게.
1: 알겠어요.
0: 여기 앉아.
1: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0: 봐봐.
1: 이야, 멋있어!
0: 멋있어? 니도 멋있어, 니도 멋있어.
3: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1: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0: 대한민국 해녀다!
1: 야하! 대사관 나와!
3: 촬영제 했습니다. 자.
0: 자, 웃자, 웃자, 웃자, 웃자. 자, 하트 할까?

0: 부잣집 투댕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그래.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고 쳐.
1: 일어나 줄까?
0: 두둑 고양이 문 앞에.
1: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아, 사랑해요.
0: 예! 박수! 동문아,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1: 아, 은편! 제가 일본에서 골뱅이를 개최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기관가 있으면 보세요.
3: 네.
4: 거절입니다, 거절.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쪼!
5: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2: 냉장고를 개방해놓겠다는 거야.
3: 명분을 만든 거야.
4: 네, 명분이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5: 멀어져 있네요.
6: 네, 공간이, 그쵸?
5: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7: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8: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9: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뭐 할 거냐.
10: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1: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12: 혼자 독학으로.
11: 독학으로.
12: 책 보고.
11: 책 보고.
13: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4: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6: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8: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9: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2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만입니다.
2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1: 약간 600점은 돼요.
2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3: 보물 창고다, 여기. 와.
2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한

0: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요.
1: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댁에 계시지 말라고.
2: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1: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3: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1: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0: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1: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0: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1: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0: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한인 내국단의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신학화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보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0: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1: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2: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3: 아, 전세의 물건이 파이체군요.
1: 이 동화범의 대부가 된 느낌. 가자, 가자!
4: 오, 저기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하이,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이트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036 공홈 던지는 훈련을 북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북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도하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 하는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연구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 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유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준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근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 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 따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호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배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0으로 지고 있다가 4-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정국리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탱가래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품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고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0: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퇴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두 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화려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 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네 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 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텐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 쓸 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 한 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 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 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 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 한 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 못 벌어봐라 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양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 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 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0: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이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회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올라왔다 올라왔다. 폴록폴록폴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0: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2: 천원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

0: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한 거 보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 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 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0: 순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1: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시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 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0: 오늘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2: 비가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ầu mưa đó đầu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lại cho nó ok hơn.
0: Nhưng mà 비가 그치긴 해요.
2: 나 약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1: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3: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1: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2: 오케이, 빨리!
1: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돌입.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0: 그물을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1: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에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0: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4: 야, 그 7, 8개 진짜.
1: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Tôm khỏe nên nó cái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ách cái răng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ra.
1: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

0: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2: 그때 날로는 뭔가?
1: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다섯 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심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2: 가운. 너 다 남자 너희 돈이 안 벌어 나오는데. 안 죽은.
1: 나오.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좀 받나?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맞받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군요.
1: 하루 종일 그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

0: 세척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급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장.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에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2: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3: 뭐, 어떻게 보신 거예요?
2: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3: 아,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2: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검토 왔어요.
3: 그런데 큰 타이거 새우도 있는데
2: 네.
3: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2: 큰 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깐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0: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1: 이 일 몇 년 하셨어요?
4: 몇 년?
0: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킨 반식.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킨 반시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1: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4: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hà bữa 300 mấy tùy. Tùy theo tôm.
0: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5: 내장 자국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0: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 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2: 아, 저희 동결한 거 이제 냉동하고 돌려줘요.
0: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2: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입히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상품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0: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광에 떠 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6: làng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ai này có hơn 100 năm. Hiện làng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ai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0: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7: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8: 야, 가. 뭔 제가 나 이거 반가운 거 또 하이 랜드 뭐.
0: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9: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ai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mà.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10: Xin chào.
9: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10: Chào.
9: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0: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10: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ể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0: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10: 레 dừa ăn trái đây. Bây giờ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0: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11: 직접 만드신 거예요?
10: 뭔 대체?
0: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걸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자.
9: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에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9: Sáng sớm mà đã 37 độ C rồi.
0: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9: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의 즙을 일일이 짜놓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 줍니다.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자. 이때 라이스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어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12: 200
0: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9: 하이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chán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붙여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9: 나 mặn mới đây mới 5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40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rồi.
10: Tôi làm lên nhiều cái à.
9: Khoảng 40 bánh rồi.
0: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데다 라이스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아하, 우리가 아는 라이스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조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없이 라이스페이퍼를 만듭니다.

0: 합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1: 노합니다.
0: 시누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도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이른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장.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야. 코코 야자는 라이스페이퍼에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1: 거의 bánh tráng cũng được nhưng không ngờ trời nắng tốt bánh của mình sắp sửa khô rồi.
2: Tháng này trời đâu mưa.
0: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 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두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3: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스무 살에 시집와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3: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1: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시누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 À, tôi danh đây là tròn rồi đây.

0: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1: 40,000 묶음.
0: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2: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1: Hôm nay tôi đi lên trên Vĩnh Long ăn mừng sinh nhật của con trai lớn của tôi. Tôi nhờ ổng lát nó phơi bánh diệu làm thế tôi.
3: Cũng buồn mà đâu đi được. Người đi người ở nhà. Đặng bán. Người ta ưa mua giấc tối lắm.
0: 판매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 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 오늘 일 끝난 거예요?
0: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1: 멍 lắm, cháu nội đồ mừng lắm mà chở đi ăn nhà hàng hải sản.
0: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 둘이 작업을 했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라이스 페이퍼 만드는 것까지 셋이 할 일을 둘이 하느라고 그야말로 진땀 뺐습니다.
4: Ngày nào cũng làm không có nghỉ thôi. Dặn giao bánh cho người ta 3 ngày nữa giao cho người ta. Chán liên tục luôn.
0: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작업대에 앉았는데요. 빠진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포장을 시작합니다.
1: Cũng như là bận rộn lắm. Hôm qua tôi giao ổng không có giao mà cắt bánh được. Hôm nay tôi cắt bánh tiếp tục giao bánh cho khách.
0: 이제 남편은 좀 쉬는가 했는데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데요. 짬이 날 때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대인데요. 오래 써서 낡은 건 버리고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격자로 끼워가며 만드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시간. 사서 쓰면 하나에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도 직접 만드는 걸 고집합니다.
3: Bây giờ đó bà ngoại tôi làm rồi má tôi làm rồi bây giờ có lùng nhà tôi làm luôn.
0: 한올 건조대를 엮듯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어 온 긴 세월.
1: Ông ơi làm mà xong rồi cái gì rồi hả ông?
3: Xong rồi.
0: 힘들지만 앞으로도 배워온 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함께 해낼 겁니다.
1: Nhưng mà cái nghề này là gắn bó cả một cuộc đời tôi rồi. Tôi vẫn tiếp tục làm chừng nào tôi không còn sức nữa thì thôi.
3: Mà bà xã tôi phải làm hoài, phải làm tới đâu tôi làm tới đó.
1: Thật không?
3: Họ kia đâu có nói láo.

0: 충당을 요시 2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냉각 패드로 더 차갑고 더 강력하게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안녕하세요. 예.

0: 중짜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 이동하실게요.
0: 네. AIA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0: AIA 생명.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3W 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5: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1: 준비하실게요.
0: 예.
6: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1: 준비하실게요.
0: 예.
6: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2: 가!
0: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3W시 다이얼 서큘레이터와 급속 냉각 핸디 선풍기까지 모두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8: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9: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10: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
9: 명품을 만든
8: 네, 명품이죠.
9: 거야.
8: 명품이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10: 멀어져 있네요.
8: 그 공간이 그렇죠.
10: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11: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고 있어.
12: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11: 아, 그래.
13: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기 좋아할 거냐.
14: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5: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16: 혼자 독학으로.
15: 독학으로.
16: 책보고.
15: 책보고.
8: 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7: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8: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9: 저 통장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8: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0: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4: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게 생긴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8: 아, 더...
10: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릴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아,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In the wild, everything is always in front of you. Sauvage eau de parfum, Dior.
13: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14: 주문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다급하게 배달시키는 모습 한번 쭉 땡겨보겠습니다. 아, 가격이 좀 아쉬운데요. 카메라 이동 과연 더 싸질 수 있을지 더 땡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주문 결정력, 새로운 공간 침투 땡겨요. 지역화폐로 추가 할인까지. 아, 이게 되네요.
15: 땡기다 보면 알게 돼.
14: 배트트릭 할인에 최대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추가로. 지금까지 땡겨요였습니다.
15: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14: 나도.
16: 아도 좋긴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지.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이 행복은 소울이 안다.
17: 행복해.
16: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골드.

0: friend, squirrel.
1: God, get

We got ourselves a new courthouse! High time we had a hand!

0: life.
1: Emmy Brown, at your service, miss.
0: Clayton. Clara Clayton.

0: 딱. Doc.
1: Hope you know what you're doing.

0: Prepare to meet your maker, blacksmith.
1: Right here, Tannen.

Take me back!

0: 이어서 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3: 아,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1: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4: 오, 좀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2: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받아. 갔다 와.
1: 거침없이 날아가는 앵무새 한 마리. 바다색을 닮은 파란 깃털에 자유로운 날개짓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0: 바다. 바다 일로 와.
1: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청금강 앵무새 바다입니다. 청금강 앵무새는 원래 활동량이 많은 동물이라 강아지가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듯 야외에서 자유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유비행을 위한 바다의 훈련 과정, 지금 공개합니다.
0: 바다 일로 바다 일로
1: 보호자의 신호를 듣고 바다, 날아오는 실내 호출 훈련. 옳지. 아우 쉽지 옳지, 않은데요.
0: 옳지. 바다 일로
2: 바다 일로.
1: 오, 이번엔 성공! 호루라기 소리도 익숙해졌고 본격적으로 야외 훈련에 돌입하기 전에 이걸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무새 이름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발목 링인데요.
0: 가만히 있어.
1: 이 링에 긴 줄을 달면 야외 호출 훈련도 준비 끝!
0: 바다 일로 와.
1: 과연 성공할까요?
0: 바다 일로 와. 바다 일로 와.
1: 오!
0: 옳지. 바다 하강.
1: 위에서 아래로 비행하는 하강 훈련도. 옳지. 성공. 늦은 저녁 시간. 이번엔 호출 거리가 꽤 긴데.

0: 성공! 자유비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출 연습 중인 바다.
1: 베스트, 베스트, 저거.
0: 자, 이제 졸업식 갑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아, 아깝네요. 아, 자, 이번엔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과연? 어? 과연?
1: 아이고, 잘해.
0: 성공!
2: 네, 준비됐습니다. 네.
0: 이야, 이게 대체 몇 마리죠? 야, 장관이네요. 이 와중에 저공비행도 멋지게 해내는 바다. 오, 나무 사이사이도 멋지게 스쳐 지나가고요. 하늘과 바다가 만나면 한계란 없다. 바다의 거침없는 날개짓을 응원하겠습니다.

0: 무슨 개인가 늑대인가 듣기만 해도 온몸을 움찔하게 만드는 거침없는 하울링. 압도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 카리스마. 일명 늑대견이라 불리는 울프독, 호랑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여성 못지않게 늠름한 모습을 뽐내는 또 한 마리의 대형견, 호랑이의 단짝, 벨인데요. 눈빛만으로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울프독에 용맹함의 대명사 셰퍼드까지. 와,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네요. 어, 뭐야? 싸우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해는 말아주세요. 덩치 큰 녀석들이 그냥 신나게 장난치는 모습이랍니다. 근데 어째 좀 살벌하다. 야생미 철철 넘치는 호랑과 벨. 그런데 집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귀염둥이 강아지라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
1: 맛있다.
0: 옆집 쪼꼬미 강아지도 나란히 오붓하게 앉아서 간식을 나눠 먹을 만큼 우리 호랑과 벨이 무섭지 않아요. 순둥이들 그 자체랍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호랑.
2: 기다려.
0: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는 모범생 텐션. 아까 하울링 하던 그 친구 맞나요? 이건 못 참을걸? 생닭 등장이요!
2: 셋! 넷! 기다려!
3: 뒤로! 뒤로! 옳지! 옳지!
2: 뒤로!
3: 옳지!
0: 침 꽉꽉 넘어가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죠?
2: 기다려! 로! 옳지!
0: 다들 잊고 계셨을 거예요. 이 친구의 몸에는 늑대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그럼 감상하시죠. 뼈째 씹어먹는 생닭 ASMR. 호랑과 벨의 또 다른 하루 일과는 한적한 시골 마을 산책하기인데요.
4: 어? 새끼 나왔어.
0: 산책길에 자주 마주치던 강아지가 그새 새끼를 낳았네요. 그런데 이주아, 괜찮은 거 맞죠?
5: 에이 꼬마 친구, 아저씨 나쁜 늑대 아니오. 삼촌이라 불러 삼촌.
6: 네 삼촌, 또 놀러와요.
5: 우와 멋쟁이 형님, 또 왔음매. 아기들아 잘 지냈냐? 나 조금 쉬다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0: 반전 매력에 친화력까지 겸비한 우리 동네 최고 인싸 호랑. 녀석의 거침없는 매력 발산,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커튼 뒤에 가려진 실루엣의 정체는? 마지막 주인공은 거침없는 집념의 사나이, 아니, 집념의 고양이, 백설. 그 어떤 장애물도 백설을 막을 순 없다.
5: 아,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발을 넣어도 들어갈라나, 이게. 아, 안 닿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게 발을... 아니다, 얼굴을 한번 넣어. 얼굴 들어가... 안 돼, 낑기잖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0: 이번엔 점프의 도전! 과연!
7: 넘어졌대요.

0: 아이 민망해라. 백만 21, 백만 22, 백만... 잠깐만. 나 지금 몇 개까지 샜더라? 집사야, 잘 봐. 내가 지금부터 엄청난 걸 보여줄 거야. 어이, 집중!
1: 멋있어, 멋있어.
0: 낚싯대 놀이 하나에도 승부욕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백설. 놀아, 놀아, 놀라고 했다. 어?
2: 고난이도 미션. 자, 넣었어. 아니, 넣었어.
0: 오케이, 위치 확인 완료. 빠르게 포획해서 이 미션 클리어. 어때? 나 대단하지? 잘했으니까 오구오구 해줘. 자, 여기 여기. 빨리, 빨리 하라고.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

0: we'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the planet Venus. Impossible to save life.
1: It could be very difficult for large mammals to survive it.
2: 인류가 나타나기 전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3: I think we're definitely in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4: We are the most powerful species that has existed in world history. Humanity is power.
2: 인류가 나타나고 여섯 번째 대멸종. 이런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0: We have entered a new age, like the Mesozoic and the Paleozoic, and it's very special and it deserves the name Anthropocene.
2: 이때부터 인류세입니다.
5: So eventually we will go extinct along with 99% of the rest of life that has ever existed.
2: 저는 연극 배우입니다. 인간의 삶을 무대 위에 올리는 직업이죠. 인류세를 맞은 우리의 도시. 오늘은 여기가 저의 무대입니다. 인류세 두 번째 이야기는 플라스틱입니다.

0: 예, 장입니다. 요 앞에가 우와. 지금 이제 요 뒤쪽이 이건 뭐냐? 요거 한번 봐봐, 호진아. 글씨 있는 것 같은데? 저거.
1: 네, 네, 여기 비닐봉지 지금 엄청 큰 거.
0: 네, 그러네요.
1: 비닐봉지. 사체를 오래 보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복강 요 체강 안에
2: 지방 더 있어요. 필요 없어요?
1: 출혈이 있었어요.
3: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입니다.

0: 2018년 서해에서 발견된 폐사체.
1: 비닐 있네. 비닐이 실제로 있었네. 많이 있네.
2: 선명하게 글자가 다 보이네.
0: 장에서도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
1: 비피더스 명장 포도.
0: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 파열. 또 한 거북이는 장이 막혔습니다. 좋기 100년은 산다는 바다 거북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먹이 때문입니다. 해조류, 조개, 특히 해파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파리와 아주 닮았습니다.

이 비닐이 바다 거북의 뱃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로요. 플라스틱은 짧게는 450년, 길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사의 존재입니다. 이런 세상에 불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해군이 플라스틱을 썼다면 그 플라스틱이 지금까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9세기 중엽 마이클 펠라는 당구용품 회사 사장입니다. 그는 또 유명한 프로 당구 선수죠.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물질이 필요했죠. 한 발명가가 도전합니다. 질기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코끼리 상아보다 싸야 했죠. 게다가 둥그런 공처럼 성형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미국 역사, 아니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엄청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플라스틱입니다. 둥그렇고 질겨 보입니다. 하지만 당구공으로 쓰진 못했죠. 잘 깨지고 잘 폭발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도시 곳곳에 기념비적인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죠. 150년 후, 우리는 인류세를 맞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대단해졌습니다. 나무, 철, 고무, 각종 물질을 대체합니다. 석유에서 추출된 고분자 화합물이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냅니다. 목재보다 오래 버티고 철보다 가볍고 고무보다 단단한 물질. 무엇보다 쌉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쯤은 써봤던 것. 둘러보면 어디에나 하나쯤은 있는 것.

빛입니다. 옛날에는 빛도 코끼리 상아나 동물 뼈로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꽤 비쌌죠. 셀룰로이드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빛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싸져서 가난한 사람도 빛을 가질 수 있게 됐죠. 플라스틱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생겨나면 플라스틱이 없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죠.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세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50년대 중반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삶. 우리는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인류세를 맞았죠.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은 홀로세입니다. 약 1만 년 전에 시작됐죠. 이런 옛날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빙하는 지구의 역사.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996년 그린란드 중심부 1493m 깊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얼음 조각, 코어를 캐냅니다.

0: 지구 역사의 어떤 한 시기의 증거입니다.
1: Is exactly where we find or define the transition between the ice age and present day climate, the Holocene.
0: 홀로세의 증거.

0: 인류세는 아직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되려면 전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하죠. 지질학은 시간의 학문입니다. 지질학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인류세의 시간은 100만 분의 1초나 될까요? 뭔가 쌓이기엔 너무도 짧습니다.
1: The trouble is when people say we want to have a period called the Anthropocene in a stratigraphic season or section is where to draw the line. What is the start of the Anthropocene?
0: 해양 지질학자 이관홍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주요 강의 하구를 뒤적거립니다.

0: 콜로세와 일류세의 경계가 여기 있을까요?
1: 저희 연구의 시작이죠. 지난 이제 100년간 여기에 쌓인 퇴적물의 충소를 얻어서 인간이 만드는 뭐 블랙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러한 마커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인류세 기간 70년 동안 해양 퇴적층 두께는 겨우 1mm. 증명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인류세는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일까요?

먼 미래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우리 시대의 화석. 한 종에 불과한 우리가 지구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인류세로 명명한 이유가 이겁니다.

걱정이나 상상이 아닌 진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암석들. 적어도 28억 년은 됐을 겁니다. 이건 38억 년쯤 된 겁니다. 그 옆에 거대한 돌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용암 분출로 극도로 높은 온도가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에 붙습니다. 이때 플라스틱 암석이 만들어지죠.

해안 청소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쓰는지, 뭘 먹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지적 생명체는 커다란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인류세의 암석. 여섯 번째 대멸종과 플라스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어둠이 깔리면 수만 마리로 불어나죠. 곧 일제히 대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먹이를 먹고 돌아와 자는 시간.

대숲은 때까마귀가 잠자기 좋은 곳입니다. 가지가 많고 버티는 힘도 세니까요.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를 토하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다음 날, 해 뜨기 전에 나갑니다. 멀게는 15km 밖으로 날아가 먹이를 찾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들어가 봤습니다. 간밤에 토한 것,

0: 때까마귀가 뱉어낸 덩어리를 물에 녹여봤습니다.
1: 특히나 노란 고무줄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닐, 그 다음에 검은 고무줄, 대숲에 이렇게 노란 고무줄이 있으니 만무합니다. 그러나 펠레 속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한참 먹이를 해가지고 영양가를 많이 먹고 영양가를 비축해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비가 온다 하면은 이게 있으면 이게 지렁이로 보입니다. 사람도 비에 젖은 그 까만 고무줄을 보면 지렁이로 보이는데 새들은 먹이가 배고파 있을 상태에는 굉장히 이렇게 현혹이 됩니다.
0: 플라스틱은 다 해도 먹는 건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먹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보다 오래 살아남죠.
2: 1997년 16살 때 접니다. 그리고 이건 한 살 때 저. 제가 쓰던 휴대용 카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변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생겨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0: 공식입니다. 봐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떤 한 해의 플라스틱 쓰레기 양. 이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양. 2015년은 3억 톤. 2015년까지는 63억 톤.
1: That we produced so far, I actually did the thought experiment and imagined spreading it out evenly, and I could cover the entire country of Argentina in plastic waste.

0: 이 도시 11만 인구의 1%가 이 재활용 센터를 이용합니다. 플라스틱 병 2만 9천 개를 압축시켜 한 더미를 만듭니다. 가격은 옛날에 25%로 떨어졌습니다. 사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1: I think things are poorly recycled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as a country we do a bad job of separating our recycling. We collect it in a very dirty way where it's not separated and then we send it to other countries.
0: 쓰레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수출합니다. 주로 처리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에 넘기죠. 한국에서 수출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시위입니다. 6,300톤.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의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기저귀, 배터리, 전자제품, 갈 데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지도 않은 그 많은 플라스틱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0: was also looking at the data on plastics that had been collected over time by others working on the topic, and I noticed that where is all the plastic?
1: "얘가 주범입니다. 바다에서는 해조류에 주로 붙어 살죠.
0: Their feeding parts are so strong that they will actually, we've shown that will actually shred plastic carrier bags. They will chew the plastic."
1: 비닐봉지 하나를 175만 조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톰슨이 처음 발견했죠.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0: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입니다.
1: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집에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생태 공간이 돼버렸어요.
0: 플라스틱 구체.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1: 잘 안 뜯어지게, 안 뜯어지게 살살살. 여기 집이 더 있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갯지렁입니다.
0: 지구에서는 흙을 먹고 산다면 플라스틱 구체에서는 뭘 먹고 살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도 생겨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최상층의 인간에까지 이르죠.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0: 불사의 존재.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거의 다 이 도시에 모였습니다. 12살에 가졌던 꿈을 23세에 이루게 된 한 청년 때문입니다.
1: Rivers are a major entry point for plastic entering the ocean. Do you have plans to adapt the system to collect plastic as it enters the ocean?
2: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no more plastic enters the ocean.
3: Today we'll be launching the world's first ocean cleanup system from the San Francisco Bay heading towards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0: 해양 쓰레기 청소 기업 오션 클린업 창업자. 아이디어 하나로 400억 펀딩을 받고 청소 도구 윌슨을 만들었죠. 오늘이 대항해 첫날입니다. 배 뒤로 청소기 윌슨이 힘겹게 따라갑니다.
3: It's most of these unknown unknowns. Like, this has never been done before. It's not like we're trying to build a slightly better car or a slightly better airplane. This is like building the first car, the first airplane.
2: You know, the key is that the system behaves well, that we catch plastic efficiently, and that it doesn't break down. You know, that's the most important.
0: 북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여기에 모였습니다. 보얀 슬롯은 16살에 여기를 청소할 계획을 세웁니다. 윌슨은 떠다니는 인공 장벽입니다. 유자 형태의 이 인공 장벽에 해류를 이용해 쓰레기를 모읍니다.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배로 싣고 가서 재활용합니다.

0: 윌슨이 원하는 위치에 잘 도착했습니다. U자형, 홀을 그리는데도 성공하죠. 태평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 되어 이상 신호를 보입니다.
1: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에서 플라스틱 잔해를 치우던 오션 클린업의 청소함선이 전격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설계와 구축에 2천만 달러가 들어간 이 배는 GPGP라 불리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플라스틱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험난한 파도에 일부 부품이 손상됐습니다.
0: 과거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인류세가 점점 깊어갑니다.
2: So is there a way to clean up all the garbage in the ocean? Yes. The number one way is to stop adding more, to turn off the tap. If your bathtub is over

0: flowing, do you get a mop and clean the floor, or do you turn off the faucet?
1: 페트병으로 만든 배를 타고 에릭슨은 GPGP에 갔습니다.
2: Get to Hawaii, or wherever the wind and waves take us.
1: 플라스틱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죠.

0: 이탈리아 서부 사르디니아 해변에서 임신 중 숨진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1: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쓰레기 가운데 천여 톤이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0: 중국 환경당국이 올해 연말부터 필선박과 폐차,
2: 지난해 3월부터 올해
0: 고형 10개월 동안 판매된 국내산과 외산 중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3: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우리는 날마다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0: 핀란을 중심으로 미세 플라스틱 242개가 검출됐고 국내산에서도 28개가 나왔습니다.
3: 무엇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편리하며 아주 싼 것들. 우리보다 더 오래 남을 우리 시대. 인류세의 증거. 쓰고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참아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0: 했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91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대자연의 위대한 유산들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을 안겨줍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산이 있는가 하면 아득히 깊은 계곡도 있고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가 하면 메마른 사막이 펼쳐지기도 하죠. 지질학적으로나 생태학적 혹은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들입니다. 대지의 움직임과 불의 폭발, 얼음의 무게와 물의 흐름, 그리고 바람의 조각 솜씨 같은 태초의 힘이 이들을 빚어냈습니다. 그 장엄한 과정 끝에 마침내 생명이 탄생한 거죠.

생명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파고스죠.

갈라파고스는 동태평양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에콰도르 본토에서도 900km나 떨어져 있죠. 적도를 가로지르는 이 섬들은 북반구와 남반구에 흩어져 있는데 대자연이 모든 법칙을 깨버린 고립되고 기이한 곳입니다. 대자연이 가진 모든 도구를 동원해 지질학과 생태학을 실험한 곳이죠.

검은 화산재와 붉은 철로 된 절벽이 그 뜨거운 역사를 증명하고 해변에는 용암이 흐른 자국과 불에 탄 바위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다는 새파랗습니다. 이 바다는 불과 대지 못지않게 갈라파고스의 생명체에 큰 영향을 미쳤죠. 보통 열대 바다는 영양분이 부족하지만 이곳은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가 흐릅니다. 덕분에 망망대해의 이 외딴 섬들이 생명의 등대가 될 수 있었죠. 환경이 혹독하다 보니 갈라파고스에 사는 생물종은 적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다양성도 낮죠. 대신 생물들은 각자의 틈새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이곳이 거대한 진화의 실험실이 된 이유죠. 이 실험실에서 푸른발 얼가니새가 탄생했습니다. 광대 같다는 뜻의 스페인어, 보보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세계 유일의 야행성 갈매기인 제비꼬리 갈매기도 눈에 띕니다. 어둠에 적응한 큰 눈으로 칠흑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하죠. 갈라파고스 실험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날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가마우지도 탄생시켰습니다. 육상 포식자가 없어 날개가 퇴화한 건데 이제 녀석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나는 대신 헤엄을 치죠. 그 옆에서 사냥하는 갈라파고스 펭귄은 적도 북쪽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펭귄입니다. 대자연의 진화 실험은 1835년 이곳을 찾은 박물학자 찰스 다윈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윈은 핀치새를 비롯해 많은 종을 수집했죠.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에 매료된 그는 자연 선택서를 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적인 저서 종의 기원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생명의 진화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다윈이 연구한 또 다른 동물은 갈라파고스 땅거북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각 섬의 환경에 맞춰 진화한 약 15종의 아종이 살고 있었죠. 이 거북들은 수백만 년 전 본토에서 떠밀려온 같은 조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아종은 저마다 특유의 등딱지를 갖도록 진화했는데 안장을 뜻하는 스페인어 갈라파고에서 유래한 이 등딱지 모양에서 바로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죠. 거북 못지않게 유명한 동물이 바로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생물학자들이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경이롭다고 꼽는 이유는 먹이를 구하러 바다에 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도마뱀이기 때문이죠. 해조류를 먹기 위해 매일 바다로 마실을 나갑니다. 피 속에 있는 특별한 색소 덕분에 산소를 저장할 수 있어 길게는 한 시간씩이나 잠수할 수 있죠. 다른 파충류처럼 바다 이구아나도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체온을 높여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의 체온을 나누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영락없는 용의 모습이죠. 하지만 콧구멍으로 불을 뿜는 대신 재채기를 통해 염분을 배출합니다. 잔뜩 열을 올리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죠. 1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번식기에는 수컷들이 영역 다툼과 암컷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경고의 의미죠. 그래도 안 통하면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암컷들은 싸움을 피해 모래에 굴을 파고 알을 낳죠. 갈라파고스는 18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삭막한 화산지대에서 가장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건 다름 아닌 새들이죠. 구남조가 대표적입니다. 수컷 구남조는 번식기가 되면 붉은 목주머니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이걸로 암컷의 시선을 끌죠. 둥지를 틀 곳에 자리를 잡고 목주머니를 부풀릴 준비를 한 채 하늘을 주시합니다. 그러다 암컷을 발견하면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리고 날개를 활짝 펴서 유혹하죠. 짝을 맺고 나면 보통 새끼 한 마리를 함께 키우는데 암수가 번갈아 가며 먹이를 구합니다. 홍학 역시 붉은 빛으로 유명하죠. 녀석들은 주로 작은 새우를 걸러 먹습니다. 부리는 이렇게 고개를 거꾸로 한 채 먹기 좋게 진화했죠. 홍학 특유의 색깔은 먹이에 들어있는 수생 박테리아와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먹는 것이 곧 그 자신이라는 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붉은 바위계 역시 이 새까만 해안에서 붉은 빛을 뽐냅니다. 이 개들은 해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 눈에 띄는 찌꺼기는 뭐든 먹어치우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게다가 무척 날쌔서 어떤 지형이든 사방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을 잡을 수 있는 천적은 거의 없죠.

또 다른 능청스러운 녀석은 바로 바다사자입니다. 갈라파고스의 터줏대감인 녀석들은 1년 내내 이곳에서 볼 수 있죠.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는 번식기가 한창인 8월입니다. 이때 해안가는 어미와 새끼들로 가득한 거대한 보육원으로 변신하죠.

천적도 없고 완벽한 보호까지 받다 보니 그야말로 세상 느긋한 삶을 즐깁니다. 녀석들에겐 굳이 여유종불이라고 조언할 필요가 없죠. 온종일 빈둥거리는 게 일상의 전부니까요. 워낙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탓에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유산이 품은 진정한 힘이겠죠.

갈라파고스는 해양 및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2010년 세계유산위원회는 훌륭한 보존 노력을 인정해 이곳을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서 제외했죠. 갈라파고스는 생명의 실험실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이 계속 숨쉬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생명력이 폭발하는 또 다른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최고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곳.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빠른 동물이 모두 이곳에 살고 있죠.

이 모든 동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세렝게티죠. 탄자니아 중부에 자리한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그 면적이 무려 1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야생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죠. 이곳에선 수백 종의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초식동물로는 수많은 종류의 영양류가 있고 육식동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표범이 있죠. 새들도 500여 종이 넘습니다. 고운 소리로 우는 작은 새부터 식사 예절은 꽝인 청소부 동물까지 다양하죠. 대머리 수리는 썩어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사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굳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세렝게티의 식물군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공원에는 300여 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는데 그 중엔 아주 오래된 고대종들도 있죠. 탁 트인 초원부터 숲과 평원까지 다양한 서식지로 이루어진 세렝게티에는 아카시아와 소시지 나무가 흔합니다. 이 나무들은 날카로운 가시 사이로 입만 쏙쏙 골라먹는 기린 같은 초식동물에게 훌륭한 먹이 공급원이 되어주죠. 매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세렝게티로 모여듭니다. 동물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때로는 타이어 자국 바로 옆에 누워있기도 하죠. 어떨 때는 자동차 바로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누에게는 항상 국경 너머에 있는 풀이 더 푸르고 맛있어 보이나 봅니다. 신선한 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바로 세계 최대의 육상동물 대이동을 만들어내죠. 매년 150만 마리가 넘는 검은 꼬리 누가 세렝게티 평원에서 케냐의 마사이 마라까지 왕복 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장정에 오릅니다.

이 경이로운 대자연의 드라마를 시작하게 만드는 건 바로 물입니다. 생존을 위해 말 그대로 비를 쫓아가는 건데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매번 이동할 때마다 약 25만 마리의 노가 탈진이나 굶주림 또는 포식자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탄자니아의 우기는 넉 달뿐이며 4월과 5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이 계절성 폭우 덕분에 다섯 개의 강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흐르게 되죠. 크고 작은 동물들은 이 물가에 머물며 물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가장 좋아하는 녀석은 아프리카 물소죠. 성질이 사나워서 사신이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명심해야 할 건 물소와 강 사이에는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녀석들은 살기 위해 매일 물을 마셔야 하고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풀도 아주 좋아하니까요. 물소들은 아주 번성하고 있어서 때로는 천여 마리가 넘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물소떼를 뚫고 지나가려면 아주 용감해야 하죠. 게다가 덩치도 커야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 아프리카 코끼리죠. 무리의 우두머리는 나이 든 암컷인데 보통 곁에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어미와 새끼의 유대감은 야생에서 가장 끈끈하기로 유명하죠. 22개월이라는 긴 임신기간부터 시작해 태어난 후에도 수년 동안 이어지니까요. 우두머리 암컷은 갓 태어난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도 다 큰 새끼들을 살뜰히 챙깁니다. 그야말로 화목한 대가족이죠.

영어의 엘리펀트라는 이름은 상아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엘레파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코끼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상아를 노린 밀렵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보호 노력 덕분에 지금은 7천여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누비고 있죠. 코끼리는 지형을 바꾸고 생태계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녀석들의 모든 행동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코끼리는 흙먼지 날리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흙 속의 미네랄로 영양분을 보충하고 흙먼지를 자외선 차단제와 벌레 퇴치제로 쓰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야생에서 70년까지 살 수 있고 다 자라면 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다르죠. 세렝게티의 사자들은 코끼리 사냥에 능숙하며

주로 새끼들을 노립니다. 수사자는 혼자서도 코끼리를 쓰러뜨릴 만큼 힘이 세지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에너지를 아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렝게티라는 이름은 마사이족 언어로 끝없는 평원을 뜻하는 시링기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광활한 평원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동물들도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죠. 이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생명체들은 마치 거대한 타임캡슐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렝게티의 기후와 동식물은 100만 년이 넘도록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곳은 생명체들이 온전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낙원입니다. 세렝게티가 보여주듯 공간만 충분하다면 생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만큼이나 거대한 공간이 바로 태평양이죠. 지구에서 가장 넓고 깊은 대양. 지구 표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모든 대륙을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평균 수심은 4,000m지만 악명 높은 마리아나 해구는 그 깊이가 무려 11,000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높이보다 2천여 미터나 더 깊은 것이죠. 수면 위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반짝반짝 빛나는 평화로운 놀이터 같습니다. 전 세계 섬의 대부분인 2만 5천 개 이상의 섬이 이 바다에 모여 있죠. 이 그림 같은 섬들 중 어디를 가든 왜 이 바다의 이름이 스페인어로 평화롭다는 뜻에서 유래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로 보자면 태평양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죠.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이 쉴 새 없이 살아 움직이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니까요.

거대한 바다 곳곳에는 대자연의 보석 같은 곳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곳은 바로 팔라우죠. 서쪽으로는 필리핀,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있지만 이 나라들과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말 그대로 망망대해 한가운데 덩그러니 떠있는 셈입니다. 팔라우는 34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록 아일랜드라 불리는 버섯 모양의 섬들이죠. 해수면이 지금보다 250m나 높았던 수백만 년 전, 바닷속에서 자라난 고대 산호초가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랐고 겉부분이 깎여나가며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만 남게 된 건데, 파도가 섬의 아랫부분을 정교하게 조각하고 울창한 정글이 윗부분을 단단히 덮어주면서 지금의 독특한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섬의 대부분은 무인도라서 오직 야생의 생물들만이 이 섬의 진정한 주인인 셈이죠.

비가 잦고 습도가 높지만 기온이 일정한 열대기후 덕분에 물밖은 물론이고 바닷속까지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쏟아온 노력도 한몫했죠. 그 노력은 1956년 여러 섬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는데 2009년 팔라우가 세계 최초로 상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보호구역의 넓이는 무려 60만 제곱킬로미터로 프랑스 전체 면적과 맞먹는 크기죠. 상업적인 어업이 전면 금지된 덕분에 드넓은 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와 싸우고 있는 130여 종의 상어들에게 더없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계미래위원회는 팔라우를 해양생태계 보호의 글로벌 리더로 꼽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죠. 지구 생태계의 풍요로움에는 뚜렷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도에 가까울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고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과학계에서는 이를 위도에 따른 생물 다양성 기울기라는 현상으로 부릅니다. 열대지방에 내리는 풍부한 비가 생명을 키워내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히는데 덕분에 수많은 종이 번성하고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가 가능한 거죠. 이 열대기후대에 걸쳐 있으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제도입니다. 동남아시아 앞바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1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1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영국보다 8배 정도 크고 길이는 북미 대륙의 너비보다 더 길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인 이유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지역 중 하나인데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구 지각판의 주요 교차점 환태평양 구레고리에 놓여 있죠. 불의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조각하는 다른 위대한 손길들도 이곳에선 쉴 틈이 없었죠. 화산 활동에 지표면이 솟아오르는 지각 융기까지 더해지면서 풍요로운 식물 서식지를 품은 비옥하고도 경이로운 풍경이 탄생했습니다. 물과 바람도 한몫했죠. 오랜 세월 석회암을 깎아내 절경을 이루는 해안섬과 동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빙하기가 찾아오고 물러가기를 반복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이동과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수천 년 동안 이곳은 아시아 대륙과 오세아니아 전역 사람들의 교차로였습니다. 30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 700개에 가까운 언어, 그리고 주요 종교와 토착신앙이 어우러진 거대한 용광로와 같죠. 인류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제도는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인구는 2억 7천만 명이 넘어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가 되었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와중에도 이곳의 생태계는 풍요롭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7천여 개의 섬은 여전히 무인도로 남아있고 따뜻한 몬순 기후 덕분에 생물 다양성이 폭발하는 거대한 요람이 되었죠. 어떤 섬들에는 그 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죠. 몸 길이는 3m까지 자라고 무게는 70kg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고유종으로 코모도 섬이 주요 서식지죠. 인도네시아의 상징적인 풍경을 빚어낸 바로 그 대자연의 힘이 이 살아있는 괴물도 만들어냈습니다. 녀석들의 혈통은 약 2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종은 약 300만 년 전 호주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죠. 한때 오스트랄라시아 전역에는 거대한 파충류들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코모도 왕도마뱀 같은 몇몇 종만 살아남아 외딴 섬들에 흩어지게 되었죠. 새부터 포유류, 썩은 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최상위 포식자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적도 있죠. 한편 보르네오 섬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동물은 훨씬 온순한 평화주의자입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 최대한 몸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막상 마주치면 그 특이한 외모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죠. 인도네시아의 피노케오라고도 불리는 수컷 긴코 원숭이는 유난히 긴 코로 유명합니다. 길게는 10cm가 넘기도 하는데 암컷의 시선을 끌고 울음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직 이 섬에서만 발견되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라북만 원숭이 보호구역 같은 곳뿐이죠. 파뮤 농장을 개간하느라 주변 숲이 모두 파괴될 때 기적적으로 보존된 소중한 숲입니다. 150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반야생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죠. 다음 세대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랑우탄 역시 불확실한 운명에 처해 있죠. 한때 아시아 숲 전역에 널리 퍼져 살았던 이 유명한 영장류는 이제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두 섬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랑우탄이라는 이름은 숲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긴코원숭이처럼 녀석들도 보호구역에 의지해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죠. 인도네시아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자 동물계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입니다.

인간과 유전자의 97% 이상을 공유할 정도로 지능이 매우 높죠. 진화의 역사에서도 아주 독특한 생명체입니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대형 유인원이자 아프리카 밖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종이니까요. 약 40억 년 전,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부터 바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품고 길러냈죠.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산실 중 하나가 바로 산호초입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모든 산호초의 어머니라 할 수 있죠.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으로 길이가 2,300km에 달하고 면적은 34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층층이 쌓인 산호초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생명체 구조물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산호초와 600개가 넘는 섬, 그리고 300여 개의 작은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존재에서 출발했죠. 산호입니다. 무려 5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의 바다를 지켜온 아주 오래된 생명체죠. 사슴뿔이나 나뭇가지를 닮아 쑥쑥 빠르게 자라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뇌 모양을 한 녀석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며 수백 년을 사는 종도 있습니다.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넓은 접시나 부채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산호도 있죠. 저마다 다른 모습의 산호들이 햇빛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서로 얽히면서 지금의 거대한 산호초 지대가 완성된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광활한 구역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양공원 전체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7천만 개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죠. 지금까지 알려진 해양생물종의 4분의 1이 생애의 일부를 산호초에서 보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녀석부터 매력이 넘치는 녀석들까지 다양하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는 1600여 종 이상의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저마다의 방식으로 산호초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포근한 집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겐 풍성한 식탁이 되어주죠. 놀래기 같은 초식 어류들은 양분이 풍부한 조류를 먹기 위해 산호를 갉아먹는데 소화되지 않은 산호 껍데기는 고운 모래가 되어 배설됩니다. 이 모래가 쌓여

그림처럼 완벽한 백사장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200여 종이 넘는 새들을 비롯한 다른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이 거대한 산호초의 생명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산호가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학자들은 2040년경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위대한 유산이 생명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다 거북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무려 1억 년이 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남은 지구에 살아있는 공룡이니까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만나는 바다 거북은 지구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력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백만 년 동안 산호는 수없이 파괴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끈질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언젠가 다시 찬란하게 부활할 겁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처한 위기가 말해주듯 지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고 그때마다 전체 생물종의 70에서 95%가 사라졌죠.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대멸종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대자연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인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흙과 불, 얼음과 물, 그리고 바람이 빚어낸 대자연의 위대한 유산들은 우리보다 수천, 수백만 년 먼저 존재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위대한 창조는 우리의 통제와 상상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5: 080-961-9595.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0: 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와우.
3: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아, 더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5: 추워.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8: 상쾌
7: 통쾌. 변비엔 메이킨.
9: 저기
5: 우와, 대박.

0: 대서양을 바라보며 바다향 가득한 만찬을 즐길 수 있고.
1: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도 있다.
0: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만남이 이어지는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는 낯설고 불편할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가야 하지만 긴 이동 시간도 있게 할 만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여행 인프라를 갖춘 남아공은 아프리카 여행의 입문지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심에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 도시였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의 보급기지에서 시작된 이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개통 이후 항구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쇼핑몰과 공연장,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워터프론트는 케이프타운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 워터프론트는

0: 내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활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쇼핑할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요.
1: 쇼핑과 미식, 문화와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에 오면 놓쳐선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0: 여기에 서면 테이블 마운틴 가장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요.
1: 케이프타운의 랜드마크인 테이블 마운틴과 고즈넉한 한국 풍경을 한 폭에 담을 수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0: 연주법을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즐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 여기는 노벨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이 남아공에는 노벨평화상 4명의 수상자가 있어요. 그들을 기념하는 그 스퀘어입니다.
0: 오늘날 남아공을 만든 주역들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민주화 협상을 이끈 더 클레르크,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와 인권운동가 알버트 루툴리까지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들의 헌신은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꽃피우는 남아공 사람들. 저도 잠시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음악이 흐르면 함께 즐기고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건네는 사람들. 이런 남아공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0: 남아공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만도 12개에 이르는데요. 이 다채로운 문화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합입니다. 18세기부터 케이프 말레이 공동체가 정착한 곳으로 형형색색의 골목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1: 제 20년 전에 애완이 서린 그린마켓입니다.
0: 복합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린마켓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무려 17세기부터 시장이 열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아프리카 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여행 경비를 모두 도둑맞아 제가 장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전 20년 전 여기에서 부채 장사를 했었는데요. 부채를 팔려면 좀 한국스럽게 한복이라도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해서 그때 한복도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입고 그 동양에서는 부채에다가

0: beautiful. How much is it?
1: Normal price is 450, but I give you for 300 rand. Is a good price, my sweetheart.
0: You know,
1: yes, baby.
0: I walked here.
1: Yes.
0: I
1: walked here?
0: Yeah, I walked here.
1: Oh.
0: 20 years ago.
1: Serious?
0: Yeah, so I know the price. I know the old price.
1: Okay, give me 200.
0: 200?
1: Yes, my sweetheart. I give you a good price.
0: Just make you happy. I'm happy, you happy.
1: Yes. So how much?
0: 150.
1: How about if we do 180?
0: 150 is my price, and
1: it's fine.
0: 150?
1: 150, yes.
0: 150만 주세요. 사실 이거 더 좀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오, 엄청 넉넉하고 좋은데요?
2: 기분 좋은 쇼핑을 뒤로 하고 도시를 벗어나볼까요? 케이프타운 남서쪽에 자리한 항구마을, 하우트베이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특별한 손님들 덕분인데요.
3: Yes.
4: His name is Speedy.
3: Speedy?
4: Speedy Gonzalo.
3: Speedy.
4: Speedy Gonzalo. So you're gonna feed him by mouth. Watch here.
2: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물개들은 이미 마을의 유명 인사랍니다.
5: 우와.
4: We'll make a day.
3: Yeah.
4: You keep it.
3: Keep it low. I don't drop it. Don't
4: keep it. It's so warm.
3: Speedy.
2: 그런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이질 않네요.
0: 진짜 강아지 같아요.
4: You know the big one?
0: Yeah, I know big one. Where's the big the puppy. Male? Yes.
4: Puppy. Puppy still there, sleeping there.
0: Oh, really?
4: He drink too much yesterday. Friends.
2: 먹이를 주며 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름까지 붙여 부르는 친구가 됐다는데요. 사실 이 물개들의 진짜 보금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듀이커 섬인데요.
0: Hello.
1: Hi.
0: Three. Thank you. 우와.
2: 하우트베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호를 벗어나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하우트베이의 풍경.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0: 운이 나쁘면 5,000마리? 운 좋으면 한 8,000마리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듀이커 섬은 길이 100여 미터의 작은 바위섬이지만 오랜 세월 케이프 물개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개들이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0: 저기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개? 해조 사이로?
2: 케이프 물개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얼핏 바다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프 물개는 촘촘한 털과 작은 귀를 가지고 있죠. 또한 육지에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 걷는 바다사자와는 달리 몸을 끌듯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지금 저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물개들 보셨을 거예요. 이 듀이커가 여기에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아프리칸스로 이제 잠수구, 다이빙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물개들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냥하는 거. 그리고 저 지금 바위 사이사이에 까만 새들 보이실 거예요. 쟤네가 이제 가마우지인데 쟤네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듀이커 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 듀이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물개들.

0: 그런데 케이프 물개들은 남아공의 수많은 섬 가운데 왜 하필 이 작은 섬에 모여 사는 걸까요?
1: 드위카 섬에 저렇게 수많은 물개가 모여 사는 이유는 저기는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포식자들로부터 일단 안전하고, 그리고 저런 해조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런 해조 때문에 상어로부터 은신처도 되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해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벵겔라해류에 정어리나 멸치 같은 그런 풍부한 어종들이 많아서 쟤네한테는 뭐 뷔페인 셈이죠. 그래서 먹이도 풍부하고 해서 저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바다와 섬을 부지런히 오가는 물개들. 이들의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케이프타운을 뒤로 하고 남동쪽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어촌마을 스트로이스 바이를 거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 아굴라스로 향합니다. 어쩐 일인지 작은 항구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 저희 지금 여기 스트로이스 바이라는 곳에 명물인 이 동네의 마스코트인 가오리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어, 있다. 저기. 저기. 여기. 우와. 대박. 우와. 가오리. 와, 진짜 있네요? 여기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엄청 커.
0: 해변에서 이렇게 큰 가오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아공을 찾을 때마다 자연의 경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2: 여기.
1: 가오리를 물 밖에서 이렇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0: 운 좋게도 지금이 만조 시간이라 가오리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1: 제가 가오리 떼를 한번 보겠다고 그 바다를 수없이 뛰어들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오면 발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0: 짧은 꼬리 가오리는 남아공 바다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원래 해안가와 얕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종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곁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몸통 폭이 2m를 넘고 무게는 30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다른 가오리에 비해 꼬리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1: 가오리는 입이 바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속에 그런 개나 뭐 이런 조개류를 입으로 빨아들였다가 그런 진흙이나 이런 거는 뱉어내고 그건 먹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는 거는 그 바닥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그 애들을 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오리 입에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있는데 그게 미세 전류를 감지해요. 그래서 생물이 내뿜는 오 온다. 생물이 내뿜는 미세 전류를 감지해서 얘가 바닥을 파는 거죠. 그래서 가오리가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풀렁풀렁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0: 짧은 꼬리 가오리는 숨어있는 먹이를 찾아내는 데 특화된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의 움직임까지 감지해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0: 식은 조개류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평소엔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꼬리에 있는 독가시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이곳에선 가오리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Be careful the tail. Yeah.
0: 해안가로 올라와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짧은 꼬리 가오리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온 덕분일까요? 사람의 손길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2: It's like jelly. But I touch yeah. I touch him and he's like so smooth.
1: Yes, yeah. You feel like jelly. Yes.
3: 제가 사람이 만지는 거를 그냥 되게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어요.
0: 처음부터 가오리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건네는 먹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건데요. 이젠 신호를 보내면 가오리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1: So every day you see them?
4: Yeah.
1: Yeah?
0: 가오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보여준다는데요.
1: Is it your signal? Signal to call down?
4: I can pull them from very far. Look at my hand.
1: Really?
4: Even when they're out of the harbor and the water is not rough,
1: yeah?
4: They can hear me and they'll come.
1: Yeah. Why do you feed them always, every day?
4: I grew up here, so yeah? I grew up feeding them.
1: Wow.
0: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합니다.
1: Incredible.
0: 저도 한번 신호를 보내봤는데요.
3: 부르니까 와요.
5: 강아지다 강아지.
0: 멀리에 있던 가오리가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4: The boats when mm-hmm. they catch the fish mm-hmm. and they come near the harbor, like almost inside the harbor, mm-hmm. they gut the fish, like yeah. the guts and stuff out. Mm-hmm. So you can see here, mm-hmm. and because they gut the fish there, yeah, slip, that is the food of the stingrays.
1: Oh.
4: So that's why they are mostly here. But the
2: job. Wow, guys, have you been feeding tiny?
4: Not days, years, but.
2: Yes. How many years?
4: Since I was about 9 or 10.
1: 9 or 10?
4: So that's about 22 years.
0: Wow. 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스트로이스 바이 사람들과 가오리들.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준 시간은 아름다운 공존이 되어 이곳의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3: 정말 수만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0: 스트레이스 바이의 따뜻한 풍경을 가슴에 담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1: 흔히들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륙의 끝은 지금 바로 여기 아굴라스입니다.
0: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항해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목. 케이프 아굴라스입니다.
1: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인도양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아굴라스 해류가 만나서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0: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 대륙의 끝에서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남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랑게반으로 갑니다. 파도가 거의 없고 바닷물이 에메랄드빛을 띠어 남아공의 지중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인데요.
1: 여기 이름이 디스트란들로퍼인데 이게 해변가를 걷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그 아프리칸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나눠 먹었던 그런 문화를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오늘은 바다가 아닌 이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해산물을 조리해 먹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인데요. 장작불에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구워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다행히 예약이 취소된 자리가 있어 음식을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1: 우와, 빵이 방금 구워서 완전 따끈따끈. 오, 이게 지금 커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퍼서 먹으라고. 오, 빵이 진짜 따끈따끈. 빵이 진짜 화덕에서 나와서 막 따끈따끈하고 몰깍몰깍해요.
0: 첫 번째 요리는 갓 구워낸 빵과 직접 만든 잼입니다.
1: 오빠 손톱. 버터 향도 강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0: 빵을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1: 와, 뽕아.
0: 신선한 바다 향이 가득합니다.
1: 양을 되게 많이 쓰네요.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코스가 오늘 총 10가지인데 이게 거의 미슐랭 3스타급인 게 3, 4시간 동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처럼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빙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0: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생선들. 특별한 양념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갓 건져 올린 재료에 약간의 불맛을 더할 뿐이죠. 음식이 완성되면 함께 나누어 먹는데요. 바다의 풍요를 이웃과 나누던 이곳의 옛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1: 하이! 하이! South Korea?
2: South Korea.
1: Yes.
2: When you say thank you?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There was a lot of people Wednesday from South Korea.
1: Really?

0: you so much.
1: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2: Take it to one of the ladies.
1: Okay. Thank you.
3: 이제 다시 식사를 해볼까요?
1: Thank you. We are three, so.
4: Okay, no problem. Is the red?
1: Yes.
4: It's for the birds.
3: 홍합 껍데기 하나로 순식간에 가시를 발라냅니다.
4: You can't give that to the birds. They're gonna
1: yes.
4: choke. They're gonna choke.
3: 정말 대단하죠?
1: 와, 싹 뼈가 싹 날아갔어요.
3: 상큼한 레몬즙을 뿌려주면 먹을 준비 완료. 와.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1: 와, 이거 수프레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3: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노래가 더해져 음식점은 어느새 축제의 장이 됩니다. 함께 웃고 노래하는 시간도 하나의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1: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평화롭고 진짜 꿈 같은 시간이네요. How's it feel? How's it taste?
5: It's really lovely. Yeah. We are just thinking, can we come to all these courses because they said there's 10 courses.
1: Yeah, 10 courses, yes.
5: Yes. No, this is now the fourth course, but we are enjoying ourselves.
3: Yeah.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언제든 바다를 만지고 눈에 담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음식을 맛보고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마저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바다를 감상하는 사이 또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빵, 루스터쿠크입니다. 서해안 사람들의 느린 식사법에 따라 음식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식탁에 오릅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생선구이 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가 자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어 만든 커리는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메뉴라고 합니다.
1: 게가 가득 들어있는 커리예요. 게살 카레.
3: 그야말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0: 되게 적당히 매콤한데 안에 게살이랑 생선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고 가재예요. 가재도 이렇게 반마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1: 오. 음식을 먹으러 찾은 이곳에서 바다를 맛보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0: 랑게반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케이프 반도의 절경을 품은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입니다. 케이프타운 남서부 해안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체프먼스 픽 드라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대서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달라지는 다채로운 풍경 덕분에 이동하는 시간마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볼더스 비치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친구들이 산답니다.
1: 지금 저희는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을 보러 갑니다. 여기 지금 덤불 사이사이에 펭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0: 아프리카에 웬 펭귄이냐고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곳은 아프리카 펭귄의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1: 오이샤. 펭귄 사이즈에 맞게 저기 있다! 저기 보이세요? 저기! 역시 펭귄 눈높이에서 보면 보이는군요. 저기!
0: 바위 사이로 고개를 내민 펭귄이 궁금증이 생겼는지 경계심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1: 아, 나왔다. 아, 귀여워.
0: 흔히 펭귄은 추운 환경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펭귄은 벵겔라 해류의 영향을 받는 남아프리카 서해안과 남부 해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바위 틈이나 덤불 사이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합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참 귀여운데요. 몸 길이는 60에서 70cm 정도로 생각보다 아담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1: 쟤는 아프리칸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저 위에 아까 눈 위에 분홍색 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체온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온이 뜨거워지면 그쪽으로 혈류가 막 몰려가지고 이걸 열을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좀 더워지면 요 눈 위에 점이 더 진해지기도 해요.
0: 길 안내라도 해주라는 걸까요?
1: 얘는 아까 걔보다 좀 크네요.
0: 마치 따라오라는 듯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살펴보는데요. 호기심 많은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1: 여기다.
0: 해변 곳곳에 숨은 펭귄들을 찾아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1: 아, 귀여워. 바위에 찌그러져 있어요.
0: 붉게 달아오른 눈가를 보니 아무래도 이 녀석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중인가 봐요.
1: 펭귄이 남극에 안 살고 아프리카에 사는 게 신기하잖아요.

0: 얘네가 1980년대에 소수의 개체가 이쪽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볼더스 비치잖아요. 이 볼더가 이런 화강한 바위들인데 이런 화강한 바위들이 얘네가 파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포식자로부터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2, 3천 마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언뜻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가슴에 검은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0: 오요르르.
1: 방금 들으셨나요? 펭귄 울음소리인데요. 당나귀 울음과 비슷하다고 해서 잭 S 펭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0: 가도 될까? 가도 될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왠지 길 비켜달라고 뭔가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신사 같네요. 여기 셀카존인가 봐요.
1: 기념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0: 어떻게 이렇게 깜짝도 안 하고 있지? 진짜 귀찮은 거. 정말 세상만사 귀찮은 표정.
1: 한낮에 뜨거운 햇살을 피해 잠시 쉬고 있는 모양인데요.
0: 우와. 낮잠 시간이에요.
1: 아프리카에 사는 펭귄이지만 더위와 친해지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저마다 그늘을 찾아 몸을 숨긴 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0: 펭귄한테도 천국이고 사람한테도 천국인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죠. 제가 남아공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1: 해변 한쪽에서 또 다른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생김새가 어딘가 낯익습니다.
0: 저 이제 강아지 닮았어요. 쟤는 락하이락스라고 바위너구리거든요. 네, 다시라고도 해요. 이렇게 바위 틈에 살면서 뭐 이런 거 주워 먹고 다니는 애예요.
1: 작은 몸집 때문에 설치류로 오해를 사곤 하지만 사실 코끼리와 가까운 동물입니다. 펭귄들이 사는 볼더스 비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물고기를 먹는 펭귄과 달리 잎과 열매를 먹기 때문에 먹이를 두고 경쟁할 일은 없습니다.

0: 새들이 하나둘 바다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슬슬 먹이를 찾아 나설 시간인가 봅니다.
1: 저기 저기 펭귄 수영하는 거. 펭귄 펭귄. 펭귄. 물에 보여요? 지금? 막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빠르죠? 펭귄을 바닷속에서 보면 정말 총알처럼 푹 하고 날아가요. 아까 정말 빠른 거 보셨죠?
0: 펭귄들의 속도에 걸음을 맞추고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본 하루. 덕분에 남아공의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볼더스 비치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케이프 포인트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은 아니지만 광활한 대서양과 웅장한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세상의 끝이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2: 지금 저기 보이는 게 그 옛날 등대예요. 이제 옛날에 이 높이에다가 등대를 설치해놨더니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안개 끼고 했을 때 이 불빛이

0: 그 배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등대를 저 아래쪽에다가 또 만들었습니다.
1: 몇 차례 해상사고를 겪은 끝에 등대는 더 낮은 해안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등대는 더 이상 굴을 밝히진 않지만 오랫동안 이 바다를 지켜온 케이프 포인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0: 여기는 케이프 포인트고 희망봉은 저기 끝에 보이시는 저 블록 태어난 곳이 희망봉입니다.
1: 희망봉 역시 아프리카 대륙의 끝으로 알려진 곳 중 하나죠.
0: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발견했을 때는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 희망봉은 사실 봉우리가 아니라 곳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도 아니죠. 희망봉이 품은 반전 매력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나라.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0: 예쁘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3: 자유의 땅 요하네스버그를 지나
4: 저기 보이세요?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3: 야생이 살아 숨쉬는 초원으로 떠납니다.
4: 아, 꿈 같은 곳이에요.
3: 상상 그 이상의 풍경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로 남아공 역사를 바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의 경제도시 요하네스버그. 1886년 금광이 발견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금융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빼곡한 빌딩숲 사이로 나딕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넬슨 만델라 스퀘어.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 10주년을 기념해 2004년 그의 이름을 새긴 광장입니다.
4: 이 동상은 만델라가 평소에 즐겨주던 마디바 셔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만델라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이 마디바 셔플을 종종 추구했습니다.
3: 몸을 가볍게 흔들며 리듬을 타는 모습은 소탈하고 친근했던 만델라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서쪽에 위치한 소에토는 사우스 웨스턴 타운십스의 약자로 아파르테이트 시절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만든 대규모 거주 지역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0: 품은 곳입니다. 차별 정책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 지금 이 공간은 1976년 6월 16일 헥터 피터슨이라는 이 13살 소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에요.
0: 헥터 피터슨의 죽음은 한 사진 기자에 의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는 아파르테이트의 잔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념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소에토를 대표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1: 지금 여기는 빌라카지 스트릿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나온 곳이에요. 그 넬슨 만델라와 그리고 투투 대주교가 이 거리에 같이 살았습니다.
0: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에 맞선 활동을 이어갔던 집입니다. 내부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구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를 기억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델라 하우스에서 나와 조금 걷다 보면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집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0: 자유를 향한 외침이 울려 퍼졌던 거리엔 이제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슬슬 허기가 밀려오는데요.
1: Must come this way to just watch. Oh. Wow, wow,
0: wow, wow. 소웨토의 대표 길거리 음식을 맛보러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음식보다 음악과 춤이 먼저인가 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흥겨운 리듬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음악과 춤은 소웨토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 이게 쿼타라고 이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근데 이게 쿼타라는 말은 쿼터에서 왔어요. 빵을 4분의 1 조각으로 잘라서 그 안에 팥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먹는
0: 쿼타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음식입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쿼타에 들어가는 다양한 속재료에 있습니다. 식빵 안에 감자튀김을 기본으로 넣고 각종 소스를 뿌린 뒤 치즈와 소시지, 계란 등을 채워넣습니다. 정해진 조리법이 없어 가게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쿼타만의 특징입니다.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도 오랜 세월 남아공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와.
2: 드디어 이 소울 가득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So how you eat it?
2: Okay.
1: It looks at you like this. You compress it, then you hold it like this.
2: Oh.
1: No, no, with your hands. Yeah.
2: With my hand?
1: Yeah.
2: Oh.
1: Then you hold it like this.
2: Okay. Wow, wow, wow, wow. 이렇게 눌러서 먹으면 된다는데 이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겨서 일단 먹.
0: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도전해 봅니다.
1: 여기서 꽉자.
2: 수파. 감자칩이 콧구멍을 찔렀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0: 아무래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 현지인은 어떻게 먹는지 지켜봤는데요. 역시 커다란 쿼타를 즐기는 나름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2: 노하우가 있었어요. 감자칩을 밖으로 빼고 이 안에 거부터 먹는 거였어요.
0: 배가 불러도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2: 이건 소개팅 할 때는 못 먹겠네요, 진짜.
1: Extraordinary. Out of this world. It's amazing.
0: 음악과 춤이 양념처럼 더해져 더 특별했던 음식 쿼타. 출출했던 배를 기분 좋게 채우고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2: 가시죠. 가시죠.
0: 요하네스버그를 떠나기 전 숨은 명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렉터스 트레저리라는 중고 서점인데요.
3: Hello, how are you?
0: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3: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에 위치한 그 남반구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자 그리고 그 앤틱샵이라고 합니다.
0: 양옆으로 높이 쌓인 책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3: 그 고서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여기를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요.
0: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렘이 책을 찾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책 못지않게 오래된 수집품도 많은데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3: 이런 앤티크까지, 이게 지금 1905년 물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앤틱이라 그런지 가격이 조금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로 여기 지금 가득해서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0: 오래된 시계와 낡은 액자, 섬세한 꽃병과 유리잔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소품들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3: 근데 예쁜 거 되게 많아요. 깰까봐 지금 엄청 이렇게 개걸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지만 이것만 딱 걷어내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앤티크 물건을 사는 재미죠. 이게 뭔가 예뻐 보여요. 이걸로 한번 가격을 좀. Could you let me know how much is it?
1: Okay, give me 2 minutes and I'll look it up.
3: Okay.
0: 모든 물건엔 출처와 이력이 기록돼 있답니다.
3: So you got all this stuff from all of the world.
4: All over the place. Yes.
3: All the place.
4: People offered us stuff and then we buy it.
3: Mm-hmm.
4: And hopefully sell it.

0: So can I sell it?
1: So it's 1,200
2: rand.
0: 1,200. Give me little discount for me.
1: So I can do it for 1,000.
0: 1,000?
1: Yeah.
3: 흥정 대 성공.
1: This is from Milano.
0: Milano, so Italy.
1: Yes, in Ooh. Italy. So this one is probably from around the 1950s.
0: 1950.
1: Yes.
0: Wow, it's amazing.
1: Yeah.
0: Thank you.
1: Visit us again.
0: Yeah.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bye.
1: Bye.
3: 이제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규모의 크루거 국립공원. 서울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이곳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세렝게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민간이 관리권을 갖고 자연을 보전하는 보호구역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응갈라 보호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머물 로지가 있는 곳인데요.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여유롭게 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Hi.
4: Hi, how are you?
0: Fine, good. How are you today?
4: Drayton. Drayton.
0: Drayton.
4: Yes.
0: Nice to meet you,
4: nice
0: MP.
5: Hello. Hi.
0: Hi. Hi.
5: I'm Happiness.
0: Happiness. Oh, Happiness.
5: Yes, hello.
3: 텐트를 치고 며칠씩 야생을 누비는 거친 여정이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을 마주할 수 있죠.
0: 코끼리. 보이세요?
3: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야생과의 거리입니다.
0: 지금 풀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 들리세요? 쟤도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 고급스럽다, 럭셔리다 이렇게 결정짓는 거는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돼요. 저희 저희 2박 3일 동안
6: This is MK. I'm gonna be your butler for the rest of your stay. There is an elephant there, big one, which is just welcoming you to our beautiful lodge. Welcome home.
3: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0: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3: 코끼리가 먹는 속도에 맞춰 저도 천천히 점심을 즐겨봅니다. 바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초원의 여유를 함께 맛보는 시간입니다.
0: 저기 위에 아기 코끼리도 있어요.
3: 어미 코끼리를 따라 새끼 코끼리도 풀을 먹으러 온 모양인데요. 귀여운 코끼리 가족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0: 쿠두.
7: 얄라.
0: 얄라. 얄라.
3: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양 중 하나인 얄라인데요. 온순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녀석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는데요. 제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방에 왔습니다. 오, 너무 시원해. 와, 방 너무 좋아요, 진짜.
3: 숲속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창밖으로 언제든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죠.
0: 여기는 이제 샤워, 실내 샤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웃도어 샤워가 있고 밖에 욕조도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게 진짜 낭만이거든요.
3: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휴식을 즐길 생각만

0: 만으로도 벌써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여장을 풀고 나니 이제야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납니다. 문만 열어도 눈앞에 야생이 펼쳐집니다.
1: 얄라들이 와서 인사해주더라고요. 이게 일상인 거죠. 얼마나 평화롭고 아 꿈 같은 곳이에요.

0: 동물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저는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곳에선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죠.
1: 저들도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봐주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일부로 저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아프리카의 럭셔리입니다.
0: 오늘 게임 드라이브를 함께할 관광객입니다.
2: Hello.
3: My name is Fanny.
2: Fanny.
3: Fanny.
2: Nice to meet you.
3: Welcome.
0: 이곳의 게임 드라이브는 트래커와 레인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됩니다. 앞좌석에 앉은 트래커가 동물의 흔적을 찾으면 레인저가 차량을 운전해 뒤를 쫓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수록 동물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2: 저는 아마 사파리, 그러니까 이 게임 드라이브를 했던 시간만 다 합치면 한 3년은 될 거예요. 아마 이 숲, 이런 이 사바나와 이 숲 속에서 한 3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저한테 너무 좋아요.
0: 과연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그 주인공은 임팔라입니다. 개체수가 많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양 중 하나죠. 뒤이어 아프리카 초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4: 버팔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0: 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트래커 파니 씨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곳 게임 드라이브의 특징은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며 동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아프리카 와일드독을 발견했습니다.
4: 지금 와일드독 찾았습니다. 지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0: 와일드독은 이동 반경이 워낙 넓어 사파리에서 사자보다 발견하기 훨씬 어려운 희귀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4: 와일드독은 이쪽 남부, 뭐 남아공이나 보츠와나 지역이 아니면 사실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사바나 지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팀바바티 쪽에서 잘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하고요.
2: Eating something. What they?
5: Crazy. I actually didn't even see those dogs.
0: 개를 닮은 외형과 달리 리카온이라는 고유한 종으로 뛰어난 협동심과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5: Look at the ears. So that's a male, but you see his ears are flat.
2: Ooh, yeah.
6: This is a young star from last year. The parents is over there.
2: Oh.

0: 상상한 데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동물을 발견해도 관찰하는 차량을 두세 대로 제한하는데요. 차량이 내는 소음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자리를 떠나거나 모습을 감추면 관광객들도 관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곳의 동물들은 차량을 위협적이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만약 차에서 일어서거나 밖으로 팔을 내밀면 동물들이 이를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이동했어요. 아마 사냥 시간인 것 같아요.
0: 와일드독은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사냥을 하는데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여러 마리가 역할을 나눠 추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자처럼 숨어있다가 덮치기보단 지구력을 이용해 끝까지 쫓는 방식이죠.
1: 오, 하이에나. 하이에나 뛰어갑니다.
0: 와일드독의 대표적인 경쟁자입니다.
1: 약간 그런 거죠. 야, 와일드독 사냥한대. 사냥한대.
0: 오. 와일드독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격이 크지 않아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몰려오면 먹이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하이에나가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와일드독이 있고 그리고 저기 완벽한 그들의 먹이가 있고 그리고 오, 저기 지금 뛴다. 하이에나 뛰어왔어. 오. 하이에나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일드독이 저 임팔라를 먹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오는 거죠. 잡으면 바로 뺏어 먹으려고. 오, 뛴다.
0: 하이에나는 이내 와일드독의 뒤를 쫓습니다.
1: 게임 드라이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표범을 다 보러 온다는 걸 하이에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이에나들이 사람들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하이에나가 표범의 새끼를 찾아서 죽입니다. 사실 이 사파리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생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범을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해서 하이에나가 쫓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어느덧 사바나 위로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1: 그 온도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와일드독과 사자와 표범과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0: 지금 와일드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2: You see the two at the back. Bonnie was saying they were looking in that direction. So I think they have an idea that something.
1: 지금 임팔라가 한쪽을 쳐다보고 있죠. 저런 지금 초식 동물의 움직임으로 저희도 저 와일드독의 움직임을 똑같이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임팔라가 먹던 걸 멈추고 한 방향 오 뛰다 뛰다 뛰다 뛰다 오 오셔 오셔 뛰다 뛰다 뛰다 뛰다 뛰다 오 아 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0: 과연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사냥에 나선 와일드독의 뒤를 서둘러 따라가고 있는데요.
1: 저기 저기 지금 앞에 우리 차 앞에 어 저기 저기 저기
3: What will happen is with what's that?
1: 지금 와일드독이 사냥에는 실패를 했고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1: 지금 하이에나가 길에 와일드독 쫓아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일드독 입장에서는 먹이도 놓치고 지금 하이에나 쫓아오고 열받아. 그래서 하이에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0: 사냥에 실패해서인지 어쩐지 기운이 쏙 빠진 모습인데요.
1: 와일드독의 그 사냥 성공률은 70%인데 지금 저희는 그 30%를 봤습니다. 와일드독이 그 사냥을 실패하는 모습을 본 거죠.
0: 지구력과 협동심이 강점인 와일드독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이에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1: 지금 와일드독들 배를 보면 홀쭉해요. 그래서 쟤네는 오늘 반드시 진짜 사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이에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0: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추격을 준비합니다.
1: 진짜 멋있지 않아요?
0: 와일드독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0: 석양의 여운도 잠시.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숙소에서는 특별한 손님 맞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야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쾌한 춤과 노래가 또 다른 아프리카로 저를 초대합니다.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사바나의 밤.
1: Yeah, two.
2: Yeah.
3: Here we go.
1: Thank you so much.
3: One top on the side.
1: Yeah. Top, top.
0: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와 신선한 채소까지 아프리카 풍미가 한 접시 가득 담겼습니다.
2: 진짜 맛있다.
1: 이거 되게 맛있네요.
0: 거침없이 초원과 숲을 누비며 야생을 마주했던 하루.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며 잊지 못할 사바나 풍경을 되새겨봅니다.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둘러 숙소를 나섭니다.
1: Morning, morning. How are you?
2: How are you this morning?
1: Yeah,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2: Good morning. How are you guys?
3: Our plan this morning is to go look for Lana. But we might have to, if we do find them this morning, we might then have to try for this evening and see if we could maybe get them to or see them roar.
0: 덜컹이는 차량의 진동에 다시금 익숙해질 즈음.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초원 위로 조금씩 붉은 빛이 번져갑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사바나는 다시 생명력으로 꿈틀거립니다.
1: 지금 아프리카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5시 반에 모닝콜을 받고 6시에 출발했는데 이 시간이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3: That's something we're going to look for. But a big thing is the roads. They like to use the roads, especially in the mornings. This grass is quite wet from the dew point. So they prefer to walk on the roads. Okay.
0: 두 번째 게임 드라이브의 목표는 사자를 보는 거지만 예상치 못한 동물을 만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줄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원의 거인, 남아프리카 기린입니다. 수컷의 경우 키가 5m를 넘기도 하는데요. 긴 목 덕분에 다른 초식 동물들과 먹이를 경쟁할 일이 적은 편이죠.
3: exposed to damage, and this will eventually kill the tree.
1: And elephant is the fruit of marula, right?
3: Correct. The marula fruit is what the elephants love to eat, but they also like the leaves. And he's got enough power to push this whole tree over, and then he can feed on all the leaves and branches at the top.
1: Yeah. 코끼리는 저 마룰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저 열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저걸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고 버팔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기억력에 관한 그런 속담입니다.
0: 아프리카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300kg의 풀을 먹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거나 먹는 데 사용하죠.
1: 마치 이런 것만 보니까 코끼리가 무슨 숲의 파괴자 같지만 코끼리는 사실 숲의 농사꾼이에요. 코끼리가 하루 종일 먹고 이 똥을 누잖아요. 이 똥들이 다 이 숲을 키워냅니다. 온 사방에서 퍼져서. 그래서 코끼리를 보통 숲의 농사꾼이라고 불러요.
0: 하니 씨가 손짓을 하자 속도를 늦추는데요. 저 멀리 코끼리 한 마리가 차량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굵은 상아와 커다란 몸집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숙한 성체로 보이는데요.
1: 지금 코끼리가 약간의 경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0: 한참 동안 귀를 펄럭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코끼리가 흙을 집어올려 몸 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그 벌레도 쫓고 그런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4: 잠시 우리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이내 흙 목욕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귀 뒤를 긁으려는 걸까요? 뒤로 바짝 넘겼던 코가 그만 상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상아에 코가 좀 걸렸어요.
4: 엉뚱한 매력을 가진 수컷 코끼리입니다.

0: 코끼리의 다리는 다섯 개라고 하죠.
1: 인상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강가를 찾았는데요.
2: 코끼리 가족 때가 있어요.
1: 강을 찾은 코끼리 가족이 앞다퉈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하루 최대 200리터를 마실 정도로 물 섭취량도 많은 편인데요. 긴 코로 물을 가득 빨아들인 뒤 입으로 옮겨 마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갈증을 달래는가 싶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새끼 코끼리가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려버리는데요.
0: 코끼리는 그 아기 코끼리를 저 무리 안에서 딱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아기 코끼리는 그 중앙에 있어요. 다른 외부의 노출이 거의 안 되도록 걸을 때도 요 안에다가 딱 아기 코끼리를 끼워가지고 더더더더 걸어가거든요.
1: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코끼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0: 지금 아이 코끼리 보면 그 물을 그 코로 능숙하게 아직 마시지를 못해요.
1: 어른 코끼리를 따라해보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0: 장난치는 거 보이세요? 막 자기들끼리 발 걸어서 서로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진짜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쟤는.
1: 사랑스러운 코끼리 가족의 아침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만남을 찾아 길을 나서 봅니다.
3: 사자를 잡다는 제보가 있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드디어 들어온 사자에 대한 소식. 서둘러 도착한 곳에서 정보를 준 차량을 마주쳤는데요. 과연 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2: 여기. She's there.
0: She's there. The lion is there.
4: Where?
0: There.
4: There.
0: In the bush.
1: 덤불 사이로 암사자 두 마리가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 Just don't stand. Everybody remain. 식사 중.
1: 뼈를 으스러뜨리며 먹이를 먹는 암사자들.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입니다. 먹이에 완전히 몰두한 암사자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5: 네. They hunt small, they're impala, so they maybe they will hunt tomorrow or
6: yeah. I think so. I mean, you could even imagine maybe even tonight.
5: Yeah.
6: I mean, that's a lot of meat to share between the two. But it's not going to keep them going because normally lions will fill their belly up. But another big thing is lions' digestive or metabolism, sorry, not digestive system, but their metabolism is extremely high. So they start processing this once they start sleeping. And then possibly by tomorrow their bellies will start to shrink.
1: 거침없는 속도로 먹잇감을 해치웁니다. 야생의 식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치열합니다.
0: 그래서 지금 아직 하이에나가 소식을 못.

0: 들었어요. 보통 이제 사자가 사냥하면 뭐 하이에나 제칼 막 다 뛰어오는데 지금 얘네가 빨리 잡아서 빨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문이 안 났습니다.
1: 얼추 식사가 끝났나 봅니다.
0: 아, 먹다 저다 먹다 지금. 먹다 힘든가 봐요.
2: The food is limited. So you see, once I split it, it's competitive.
3: Pretty cool. Good way to end it, huh?
0: 방금 보셨어요? 이제 다 먹어가니까 둘이 싸우는 거?
1: 평화로워 보이는 사바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삶을 가만히 따라간 시간. 남아공에서 진짜 야생을 만났습니다.
4: 제가 꿈꾸던 동굴이에요.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0: 이 나무 수령이 지금 3,800년이 됐다고 해요.
5: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0: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4: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니까.
5: 아, 전설의 물건이 파헤쳐군요.
6: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7: 가자, 가자!
8: 오, 저기 보세요!
9: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들어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탕량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7: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9: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8: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웜.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6: 먹는 즐거움.
15: 잇몸 튼튼, 이 같은.
17: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맨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맨 프로틴 밸런스.
1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6: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18: 여러분!
16: 삼다수가 총 5억 원의 여행 지원금 쏜대요. 그리고 한 달 살기에 행운까지. 지금 삼자패를 검색해보세요.
18: 혼자 없어예.
19: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20: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1: 모두 다 잊게 될 거예요. 내 손 안의 금융우주 신한 슈퍼솔.
22: 상조,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꼼꼼히 보고 마음까지 보고 변치 않는 가치를 본다는 것. 예다함을 보면 상조의 기준이 보입니다. 상조는 예다함.
23: 재밌겠다.

0: 꿈꾸던 동굴이에요.
1: 동굴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고 부비치는 용의산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2: 아,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1: 숲이 주는 휴식을 즐기고
2: 너무 좋은데요, 진짜?
1: 수백 년의

0: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흔히 무지개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민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죠. 이번 여정은 산과 함께 살아온 민족, 바소토 사람들의 터전에서 시작합니다. 남아공 동부 내륙, 넓게 펼쳐진 초원과 험준한 산악지대가 만나는 경계에 자리한 골든게이츠 하일랜드 국립공원.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사암절벽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그 너머로는 말로티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물결치듯 이어지는데요. 이곳 푸타디 차바에 바소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 시절 바소토 사람들에게 할당되었던 쿼카 지역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1: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요.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이 이 바코에나 왕실의 일원이시고 보차벨라 마을의 추장님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Oh my god!
2: Good morning.
1: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2: Likewise, man. We're happy to have you here.
1: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us here.
0: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향했는데요.
1: It's a beautiful house.
2: Oh, thank you so much.
1: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
2: It is good morning.
1: Is it a Basotho blanket?
2: This is our Basotho blanket.
1: Wow.
2: Yes. Now this one is called Tabure. Tabure
1: wow.
2: is this horse. You see? So this horse is the horse of Morena Lerothodi, one of the early chiefs of the Basotho people.
0: 담요를 두르는 방식부터 문양 하나까지 바소토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스며 있습니다.
2: And always when the Basotho blanket, the stripes they go down. You know, yes, it is a symbolism of being upright.
0: 원래 바소토 사람들은 남아공 동부 산악지대에 넓게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식민 세력의 진출로 새로운 국경이 만들어지면서 바소토 사람들이 살던 땅도 나뉘게 되었죠.
2: You are at the edge of South Africa, at the edge of the Free State, at the edge of Kwakwa. Next is another country altogether.
1: Wow, it's amazing view.
2: Yeah, we thought it is a beautiful angle.
1: 와, 뷰가 너무 놀라운데요. 여기를 바로 건너가면 이제 완전히 또 독립국가인 레소토예요. 이 바소토는 레소토와 이 남아공 쪽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바소토 사람들 중 일부는 레소토에, 일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하게 된 거죠. 비록 서로 다른 국가로 나뉘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소토인의 언어인 세소토를 사용하며 같은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 Lady, the yellow part must show. Even on your shoulder like this.
1: How do you call this hat?
2: This is Mudianyewe. Mudianyewe.
1: Mudianyewe.
2: Yes, Mudianyewe.
1: Mudianyewe.
2: Yes, Mudianyewe. You're doing great. Mudianyewe. And this is Sanamarena.
1: Sanamarena.
2: Yes, that's perfect.
1: 와, 제가 지금 바소토 복장을 딱 다 착용을 했는데요. 혹시 그 블랙팬서 보셨어요? 블랙팬서에서 그 와칸다의 국경을 지키는 말을 타고 이런 담요를 두르면서 와칸다의 국경을 지키는 그 보더 트라이브가 있었어요. 그 적을 만나면 이 담요가 갑자기 그 푸른색 홀로그램 그 방어벽으로 바뀌면서 막 그 엄청 멋있는 전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보더 트라이브가 이 바소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0: 바소토 문화가 SF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

0: 많이 흥미로운데요. 이들의 문화가 지금껏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1: Of the great Morena Paulus Mopedi. He is the younger brother of the king of all the Basotho, Morena Moshoeshoe.
0: 파울루스 모펠리는 바소토 왕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자 형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었는데요. 바소토 왕국이 전쟁으로 땅을 잃게 되면서 그는 현재 콰콰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이후 바코에나 공동체를 이끌며 초대 추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콰콰 지역과 레소토 국경 인근에는 바소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소가 많은데요. 이 롯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2: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너무 예뻐요.
3: Hello,
2: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와,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0: 두꺼운 흙벽이 집안의 온기를 지켜주고 풀과 갈대를 엮어 만든 지붕은 비와 바람을 막아줍니다. 척박한 산악 환경을 견뎌온 바소토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2: 와우.
4: That's how we grind sugar.
2: You make it every day?
4: Yeah, almost every day.
2: Almost every day.
4: It's our breakfast.
0: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수수는 오랜 세월 바소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고마운 곡물입니다.
2: Can I cry?
0: 잘 말린 수수를 절구나 맷돌로 곱게 빻아 사용하는데요.
2: 미숫가루 같아요. 되게 고소해요.
0: 죽을 끓이거나 빵 반죽에 넣어 발효시켜 먹습니다.
5: 소감.
2: 소감.
5: Yes. It has been grind on a grinder.
2: Yeah.
5: Then to make it soft, then cooked with sugar. So, perfect breakfast.
2: Oh, you normally eat breakfast like this.
0: 물과 가루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 느낄 수 있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6: Delicious is munati.
2: Munati.
6: Munati, yes.
7: Maybe two slashes of sugar. Oh, ironic.
2: 아까 근데 저 가루를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기대됩니다.
0: 과연 맛이 어떨까요?
2: 모슈가. 오, 이게 완전 상상하던 거랑 완전 다른 맛이에요. 토마토 숲 같아요.
0: 이제야 맛이 딱 맞습니다.
2: 역시 조언을 따라야죠. 새콤하고 달콤하고, 달콤은 설탕을 넣었으니까. 근데 새콤한데 되게 감칠맛이 엄청나요. 아까 저 가루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에요.
0: 전통 음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바소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롯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현지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6: 허정호루.
2: Hello.
6: Ngikukhuluma Elisa, she is the queen mother of this area, Chabana Tswana. Yes, so her son is the one who is ruling at the moment. Yes, so she welcomes us here. Now these are her children from the village here.
2: It's an honor to see you.
0: 노랫소리와 함께 여성들의 전통 춤인 모키보가 시작됩니다.

0: peacock kind of, you know, thing. Yes, yes. And it shows off its beautiful talents. Yes,
1: okay. 주민의 손에 이끌려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0: 인데요.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목키부는 무릎을 꿇은 채 어깨와 상체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요. 결혼식이나 축제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추는 춤입니다.
1: 저 어떻게 흔들지? 약간 비둘기처럼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0: 이어서 남성들의 전통 춤인 모호벨로가 펼쳐집니다. 힘찬 발놀림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특징인데요. 바소토 남성들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남성들은 막대기를 맞부딪히며 대결을 펼칩니다. 단순한 시연이라고 보기엔 사뭇 진지한데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사 문화를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2: Basotho. When the Basotho boys go to the mountain to become men. You see, so they train them also with this thing. But they don't use the hard one. Yeah, they first use the mini one. Yes, because it's softer when it arrives. So they train with that thing. When they get the skill right, then they move on to the harder one.
1: So this is for this is to protect from the other tribes?
2: Yes, it's to train them for self-defense.
1: Oh, okay.
2: Yes, it's just for self-defense.
0: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환대를 보여줬던 마을을 뒤로하고 조금 특별한 장소로 가려 합니다.
1: 저기 보이시나요? 저 지금 절벽 어딘가에 저희가 오늘 숙박할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경험인데요. 지금 저희 추장님이 특별히 저희 동굴에서 저렇게 잘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0: 바소토족 남성들은 10대 중반이 되면 레볼로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산속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과 규율,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소토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소년에서 어른으로 거듭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1: 숲이 깊구만. 와, 저희 풍광 좀 보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냥 지금 너무 좋아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이 지금 추장님의 마을이래요.
0: 어느새 마을이 저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2: 아와와, you see these two holes here? They're white.
1: Yes.
2: White.
1: Yeah.
2: Just move a small bit and underneath the small other white there is the kingdom.
0: 바소토족의 성인식은 더 깊은 산속,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통과 의례인 만큼 그 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답니다.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바소토 사람들이 가진 산에 대한 의미를 온몸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0: 해가 기우는가 싶더니 금세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1: 해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0: 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2: 와! 이 암벽 사이에서 떨어지는 와 완전 물의 양도 되게 많아요. 오!
0: 뜻밖의 샘물을 만났습니다.
2: 오, 엄청 시원해요. 오, 엄청 물맛도 괜찮은데요? 오.
1: 오. That is cave.
3: Yeah.
1: That is cave I drink.
3: Yeah. Really?
1: Yeah.
2: 제가 꿈꾸던 동굴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두 시간 동안 그렸던 동굴의 모습 그대로예요. 멋있다. 오.
3: Natural? Yes,
2: the natural cave. 100% 자연 동굴.
0: 바소토 사람들에게 산이 성장과 배움의 공간이라면 동굴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가다듬는 장소인 거죠. 실제로 이 동굴은 오펠리 추장님이 명상을 할 때 찾는 휴식처라고 합니다.

0: 시공간이 뭔가 엉킨 느낌이요. 해인 줄 알았어요. 일출 같아요. 이 지금 야경 뒤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굴과 붉은 달과 뭔가 오늘 밤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1: 한참을 불과 씨름한 끝에 저녁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굴 안이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위해서 이 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겠죠?
0: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뭔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추장님한테는 여기가 진짜 진짜 그냥 추장님의 동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속삭이고 막 뭐 아내가 잔소리하고 이럴 때 그냥 여기 혼자 와서 책 읽고 그러신대요.
1: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걸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의 첫 번째 메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뜨거운 숯불 속에서 익힌 감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음식도 부럽지 않습니다.
2: It's always the best.
0: Yeah. 추장님 진짜 맛잘알이시네요.
1: 단출한 저녁상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저녁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꿀잠 잘 것 같아요.
1: 소년을 남자로 키워내고 기도와 성찰의 시간을 품어온 자연의 품 속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그 웅장한 산세를 따라 트레킹에 나서보려 합니다.
1: 용의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드라켄즈버그에 와 있거든요. 이 드라켄즈버그에서도 저희 오늘 올라갈 곳은 엠피시어터라는 곳인데, 이 용의 등어리에서도 가장 뭔가 웅장하고 임팩트 있는 트레킹 구간이 될 거예요.
0: 엠피시어터 트레킹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암벽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체인 레더 코스와 협곡을 따라 걸으며 절벽 아래 풍경을 감상하는 투겔라 협곡 코스인데요. 저는 오늘 암피시어터 정상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1961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로열 나탈 국립공원은 드라켄즈버그를 대표하는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대 원형 극장을 닮은 절벽, 암피시어터는 전 세계 트래커들이 찾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1: 오늘 행운이 저희랑 함께 하기를. 출발!
0: 왕복 약 12km,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1: 길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꽃들이 막 보글보글보글 엄청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0: 한 걸음 한 걸음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1: 와,
0: 고도를 조금 높이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우와. 친해져야 됩니다. 저희 오늘 계속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1, 2, 3.
2: Thank you.
1: 모두를 제 편으로 만들 겁니다. 1, 2, 3.
0: 좋은 팀워크는 중요한 준비물이죠.
1: How do you feel?
2: It's so nice.
1: Yeah, it's amazing, right?
2: Yeah. So pretty. And the weather is nice too.
1: 와, 진짜 멋있어요. 구름이 그냥 다 발밑에 있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지금 한 10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0: 이제부터 진짜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1: 진짜 얼마나 스윗한 산인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다발을 준비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0: 산길 곳곳에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가득합니다. 험준한 절벽과 바위 틈에서도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걷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1: 근데 진심 너무 예뻐요. 제가 10년을 가꾼다는들 이런 정원은 못 만들어낼 것 같은데. 여기 풍광도 풍광이지만 저는 이 그라스의 이 포슬포슬함과 이 산의 안개와 이런 게 지금 너무 멋있어요.

0: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 너무 뽀송뽀송 너무 귀여워요.
1: 암석지대에 주로 사는 바위 너구리인데요.
0: 아, 한 마리 더 있다. 뿅!
1: 작은 친구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여유로웠던 초원길도 잠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아집니다.
0: 줄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1: 코스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0: 바위 있네. We still have half?
2: Yeah, you pass. You're almost at the end of the uphill.
0: Almost.
2: From yeah. around the corner.
0: Okay.
2: Flat, all the way.
1: 이제는 두 손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바위를 짚고 줄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암피셔터 오르는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겠죠?

0: 자신이 정말
1: 그냥 이런 그라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자연 산책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2: 광활한 초원과 부드럽게 이어진 능선. 자연이 만든 거대한 정원을 걷는 기분입니다.

0: 와, 발 아래가 아찔해요. 이 굽이굽이 치는 산맥이 왜 용의 산맥이란 이름을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용이 굽이굽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1: 구름도 걸음을 늦추는 길, 저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 멀리 암빛 셔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0: 드디어 첫 번째 사다리 나왔습니다.
1: 눈앞에서 마주하니 절벽의 높이가 더 아찔하게 느껴지는데요. 정상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0: 와, 밑에서 보던 거랑 다른데요?
1: 사다리는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오르내립니다.
0: 경건한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훨씬 힘들 것 같긴 해요.
1: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죠.
0: 가겠습니다.
1: 발이 디딜 자리를 확인한 뒤 천천히 몸을 실어 올립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균형과 호흡. 손과 발이 같은 리듬을 만들어가자 빠르게 뛰던 가슴이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0: 리듬을 잡은 뒤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1: 괜찮은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오케이, thank you.
2: Well done.
1: Done. Alright.
0: 바람에 사다리가 흔들려서 약간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1: 생각보다 무섭고 상상보다 안 무서워요.

암피시어터의 체인 레더 코스는 두 개의 사다리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한번 올라와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상이 가까워져서일까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0: 올라왔습니다.
1: 이어서 제작진도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감독님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작은 개울도 흐르고 있습니다.
0: 옆에 지금 물이 흘러서 아마 저쪽으로 흘러가서 투겔라 폭포로 떨어지나 봐요.
1: 투겔라 폭포는 암피시어터 고원을 흐르는 물길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폭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꼽힙니다.
0: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1: 고요하게 흐르던 작은 개울이 거대한 절벽 끝에 다다르자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장쾌하게 쏟아집니다.
0: 제 발 아래로 폭포가 사라지고 있어요.

0: 줄루어로 놀라게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투겔라. 거대한 절벽을 따라 폭포수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떨어지는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암피시어터와 어우러져 이름 그대로 압도적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1: 신들의 극장, 암피시어터에 와 있습니다.
2: 이게 고대 로마의 원형 극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말 신들의 극장 같습니다.
0: 길이 약 5km에 달하는 절벽이 반원형으로 펼쳐져 있어 이름 붙은 암피시어터. 억겁의 세월이 만든 무대에 투겔라 폭포의 장엄한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이 폭포가 무려 948m나 되는 푸벨라 폭포예요. 이게 한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폭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폭포다, 아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천길 남떨어지로 물이 그 닮은 데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0: 아득히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를 듣고 있으니 대자연이 들려주는 거대한 위로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1: 이게 돌이 따뜻해서 딱 누우면 좋겠어요.
0: 잠시나마 가만히 눈을 감고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시간에 속도를 맞춰봅니다.

이제 암핏 셔터를 떠나 북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마고에바스 클루프로 갑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마고에바스 클루프. 해발 고도가 높고 강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잘 자라는데요. 남아공에선 보기 드문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0: 있습니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어 오래전부터 남아공 사람들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글램핑장과 산장이 들어서면서 여행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오! 이야! 주방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0: 다른 숙소보다 저렴하지만 필요한 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 여기 마우바스클루프가 이 글램핑의 성지래요. 여기가 이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만들어낸 마지막 그 고원인데 여기가 한 1500에서 한 180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양에서 불어온 이 따뜻한 바람이 이 절벽에 딱 부딪히면서 얘가 막 안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마우바스클루프가 은빛 안개의 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희 들어올 때도 막 울창한 나무숲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약간 원시림이 형성돼 있어요.
0: 한 걸음만 나서도 짙은 숲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1: 오, 숲의 냄새가 진짜 좋아요.
0: 푸른 숲 사이에 숙소가 안긴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숙소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어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테라스 한쪽에는 숲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노천탕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작으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저녁 식사 준비를 해볼까요?
1: 네, 이제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남아공의 그 문화인 브라이를 할 거예요. 이제 바베큐거든요. 소리. 지금 불이 너무 잘 붙었어요, 진짜.
0: 여행을 하다 보면 식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남아공에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향이.
0: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죠.
1: 저희가 아까 숯도 넣었는데 장작도 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불 향이 완전 뱄어요. 너무 기가 막혀.
0: 직접 구워 먹으니 두 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1: 여기가 남아공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0: 고요한 숲 속에서 먹는 여유로운 저녁 식사, 힐링 그 자체입니다. 저녁을 먹는 사이 물도 제법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1: 우와! 우와, 너무 따뜻해! 우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딱 들어왔을 때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온도? 그 정도예요.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남아공은 진짜 늘 어떤 상상 밖에 있어요. 그 상상 그 이상에 있어요.
0: 발끝으로 전해진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햇살이 잠들어 있는 숲을 깨웁니다. 숲을 부드럽게 감싸 안던 물안개는 이내 자취를 감추어버리죠. 밤새 고요했던 숲은 더욱 선명해진 푸른빛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오밥 나무입니다.
1: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 있는 이 바오밥은 아단소니아 디지타타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큰 길고 그런 바오밥은 그 마다가스카르 종이고, 지금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있죠. 신이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박아놨다. 그래서 위로 이제 뿌리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오밥은 바로 요 바오밥입니다.
0: 바오밥 나무는 굵은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며 건조한 환경을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에서 길게는 천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오밥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바오밥은 보통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어떤 곳은 이 빈 곳을 이용해서 뭐 카페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바오밥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0: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흔적들을 더듬으며 바오밥 나무가 지나온 시간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신비는 언제나 경이롭기만 합니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 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홍쾌
2: 변비엔 메이킨.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5: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6: 근데 커피 간엔 좋아요?
7: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8: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9: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6: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0: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11: 시간당 당간대요.

0: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이 기다리는 곳. 광활한 대지의 주인공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우. 이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자연을 마주하고 시간의 흐름에 가만히 몸을 맡깁니다. 꼬박 하루를 날아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닿습니다. 웨스턴 케이프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가는 길. 헤르만우스를 거쳐 스텔렌보스로 와인 한 잔에 담긴 남아공의 낭만을 만나러 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남부 웨스턴 케이프 주에는 여러 와인 산지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일대를 케이프 와인랜드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햇살과 서늘한 해풍, 그리고 적당한 강수량까지 와인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헤르만우스는 남아공 최고의 와인이 탄생하는 헤멜렌 아르데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칸스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인을 즐기며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죠.
1: 여기는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여기는 곳곳에 이렇게 예술 작품들이 숨어져 있어요.
0: 남아공을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사람인 나넷 레인저의 작품입니다. 나뭇가지나 흙 같은 자연물이 인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특징인데요. 방문객들이 와인을 음미하며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스프링복 스테이크는 남아공의 대표적 별미인데요.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1: 이게 무슨 곡인 줄 아세요? 스프링복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스프링복.
0: 스프링복 고기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자연에서 자란 만큼 고기 본연의 맛이 진하게 살아있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이게 원래 이게 게임 스테이크라고 해요. 게임이 야생동물이라는 뜻인데
0: 남아공에선 특히 레드와인과 곁들여 먹는데요.
1: 이 육향을, 스프링복 육향을 피노누아가 싹 벨벳처럼 감싸는 느낌? 너무 맛있어.
0: 묵직한 레드와인의 탄닌과 고기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강한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와 과일은 더욱 풍부한 맛을 품게 되죠. 남아공의 식탁에는 이런 자연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진짜 맛있다. 사실 가지를 씻기기 전에 조금 망설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지를 먹어야 되나? 근데 아까 직원분이 이걸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 그리고 이 지금 위에 썬드라이드 토마토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토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풍미가 확 좋네요. 아프리카에 역시 태양볕을 받아서 이렇게 맛있나 봐요. 이게 진짜 킥이에요.
0: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던 선원들에게 식량과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 포도를 재배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스텔렌보스가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큰 일교차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남아공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0: 꿀밭이 수백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1: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남아공의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아요.
0: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농장 중 하나인데요. 무려 169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와인은 물론 예술과 자연, 다채로운 미식까지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 예술 작품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0: 대략 천여 점이 넘는 현대 미술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이 공간이 모두가 살아있는 어떤 큰 하나의 갤러리 같아요.
0: 건물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덕분에 공간 전체가 한층 차분하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1: 와, 이 테이스팅이 여섯 가지 테이스팅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0: 스텔렌보스의 와인 농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 와인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웠던 시음을 마치고 이번엔 만찬을 즐길 차례입니다. 역시나 식사 공간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인 농장이 이토록 예술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남아공에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신진 작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양성하는 데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0: 와인과 예술, 그리고 미식.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볼까요? 고소한 냄새에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 제 선택은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1: 이게 카루의 양고기예요. 이 남아공에 오시면 꼭 양고기를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게 남아공 양고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0: 카루의 양고기는 건조한 지역에서 방목해서 키운 양의 고기를 말하는데요. 허브나 관목을 먹고 자라 은은한 허브향이 배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남아공의 그런 음식입니다. 양 냄새를 보통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 냄새라는 게 없어요.
0: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육즙과 그 여운을 깔끔하게 감싸주는 레드와인. 더할 나위 없는 조합입니다.
1: 정말 와인도 완벽하고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예술작품 안에서 식사하는 게 정말 특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남아공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자연이 키워낸 포도 한 송이가 와인과 예술로 피어나는 곳. 남아공의 맛과 멋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와인 산지를 뒤로하고 동쪽으로 약 420km 떨어진 오츠온으로 향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오늘은 조금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야생에선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동물이라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시간. 저 멀리 어둠을 헤치고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해가 뜨고 나면 각자 앉을 의자를 들고 이동합니다.
1: 지금 저희가 오츠온에 와 있잖아요. 그 오츠온은 리틀 카루 지역인데 그 카루라는 게 이런 건조하고 광활한 그런 지대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낮은 덤불, 관목들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미어캣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미어캣들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 For most spots, we'll find meerkats in the southern tip of Africa, but that doesn't mean you're going to find them all over the place. If you guys go now across the Otanikwa Mountains, the coastal areas, you'll never see a meerkat.
0: 광활한 자연 속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야생 미어캣을 만나는 투어로 2, 3m 거리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굴 하나에도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연결된 지하 공간은 미어캣들의 아늑한 보금자리이자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1: 나왔어. 저기 미어캣이다. 나왔다. 여기 나왔어. 여기.
0: 드디어 미어캣이 나타났습니다. 연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요.
1: 보통 저희가 게임 드라이브를 가도 미어캣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오츠온 지역에서는 한 2년 정도 여기에 미어캣 요 집 앞에 찾아와서 계속 의자를 깔아놓고 이렇게 계속 이런 아 나는 너한테 유해하지 않아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미어캣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보통 다 자란 미어캣이 먼저 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핍니다. 굴 밖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굴 밖으로 나오죠.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미어캣들.

0: 리어캣이 살아가는 건조한 지역은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밤사이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아침이 오면 가장 먼저 햇볕을 쬐는 거죠. 두 발로 꼿꼿이 몸을 세운 채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미어캣들. 몸이 충분히 데워질 때까지는 굵은 철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너무 귀여워 진짜. 지금 왜 정찰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0: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는데요. 작은 몸으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나 봅니다.
1: 지금 저렇게 아침에 나와서 배를 내밀고 일광욕을 해요. 이게 미어캣 배에 체지방이 적어서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0: 모두 함께 배를 내밀고 일광욕을 하는데요. 배 쪽에 어두운 피부가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체온을 회복하는 일은 미어캣들의 첫 번째 일과인 셈이죠.
1: 미어캣 눈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그게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부심도 방지하고 햇빛을 좀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0: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놀랍습니다. 작은 몸에도 자연이 준비한 이유가 숨어있죠.
1: 아! 저기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0: 어느 정도 몸이 따뜻해지면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 숨어있는 곤충과 애벌레를 찾기 위해서죠. 주로 거미, 딱정벌레 유충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는데요. 하루 대부분을 먹이를 찾는 데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이한 점은 전갈이나 진해 같은 절지동물도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건데요. 다른 포유류보다 독에 대한 내성이 높은 덕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수분은 어떻게 보충할까요? 식물의 뿌리와 잎에 담긴 수분을 이용합니다. 무리기한 환경에 적응한 미어캣의 생존 전략 중 하나죠.
1: 돌고래 쇼를 하지 않아도, 코끼리 등에 타지 않아도, 사자랑 걷지 않아도 이렇게 동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아 너무 경이로운데 아 지금 기지개인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0: 미어캣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역 안에 여러 개의 굴을 마련해 두는데요. 위험을 대비해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용 구멍도 곳곳에 확보해 둡니다. 정말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죠?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옮겨 다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곳에 오래 머물면 굴 안에 기생충이 늘어날 수 있고 주변의 먹이도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죠.
2: Right, so what would happen if it starts raining here for days? First, our meerkats will starve because they don't store food on the ground. The second thing is their water system will flood. It's also not working for the meerkats. Now, here in Oudtshoorn, it might rain for 2-3 hours and then it stops.
0: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갑자기 일어서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는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인데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분주해진 미어캣들. 비행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온 가족이 감시 모드입니다.
1: 보통 이렇게 미어캣을 독수리가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큰 비행기가 날아가면 얘는 지금 거의 혼돈인 거죠. 이제 약간 진정됐어요.
0: 비행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안부를 나누고 얼굴을 만지고 다듬어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집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는지 새끼들끼리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물거나 무는 시늉을 하는 건데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0: 몸을 쓰는 법을 익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배우며 훗날 사냥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는 거죠. 한바탕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낸 녀석들.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1: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저렇게 빠른 애들이었다고.
0: 눈 깜짝할 사이에 덤불 너머로 자취를 감춥니다.
1: 저희 진짜 운 좋았죠. 아침에 딱 나와서 보고 쟤네 싹 사라지고.
0: 배를 두둑히 채운 리어캣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네요. 그런데 문득 녀석들이 맛있게 먹던 식물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2: She has a couple of water drops.
3: Meerkat had it.
2: Yeah, the meerkat is like this one.
3: So people can, as a human can eat it.
2: To, for survival purposes, yes.
3: Yeah? Oh, but tastes not good.
2: I don't like it.
1: 여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요걸 따서 짜 드시면 됩니다. 오, 짜! 되게 짜요. 소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겠는데요?
0: 이렇게 사막의 생존 아이템 하나 배워갑니다. 사실 오츠오는 미어캣보다 유명한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조인데요. 한때 깃털을 얻기 위해 길러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타조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1: 여기는 신기하게 이런 트랙터를 타고 타조를 보러 갑니다.
0: 타조를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4: Then we can accommodate about 2,500 ostriches on this farm. So they do eat a lot. So they eat up to 2.5 with 220 milliliter rainfall per year. Otherwise, ostriches. And not to give all your food away.
0: 차량 곁으로 다가온 타조들이 거침없이 고개를 밀어넣습니다. 큼지막한 부리로 먹이를 바쁘게 쪼아먹는 모습에 관람객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거대한 몸짓만큼이나 먹이를 먹는 모습도 힘이 넘칩니다.
1: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한 마리가 지금 다 먹었어요. 다 흘려서 반은 먹고 반은 흘리는데 타조 눈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눈이 뇌보다 더 크대요. 이 검은 애들은 수컷, 그리고 저희 뒤에 약간 갈색, 회색 애들은 암컷.
0: 타조는 색으로 암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이 통만 보고 있어요, 지금.
4: then ostriches, they are walking on two toes. The small one is for balance.
1: 얘네한테는 이게 진짜 간식처럼 그냥.
0: 타조는 긴 목과 큰 눈을 활용해서 먼 거리의 포식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0: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대신 달리기에 특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70km 안팎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육상 동물 가운데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은 의외로 발가락에 숨어 있습니다.
1: 저기 발가락 보이세요? 다른 조류랑 다르게 타조는 발가락 두 개예요. 그래서 저 앞에 큰 쟤네가 거의 말발굽 수준이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달릴 때 굉장히 이렇게 딱 디뎌주는 역할도 합니다.
0: 발가락이 두 개뿐인 구조 덕분에 다리 움직임이 한층 가벼워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알에서 시작된 타조의 삶, 그리고 그 곁에서 이어져온 사람들의 시간. 오치온의 역사 곳곳에는 늘 타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타조는 언제나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때로는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으며 오치온만의 풍경을 만들어왔는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타조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 도시를 가장 오치온답게 만드는 존재는 타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치온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km를 달려 오그라비스 폭포 국립공원에 닿습니다.
2: 저희는 지금 남아공에서 가장 거친 물살을 자랑하는 오그라비스 폭포에 와 있는데요. 이 오그라비스라는 말은 코이코이에서 유래했고요. 거대한 소음이 들리는 곳,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0: 화강암 바위만 가득한 이곳에도 물소리가 들려오는데요.
2: 우와, 소리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0: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압도적인 물살이에요. 저도 세계 3대 폭포라 불리우는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폴스, 이과수를 다 봤지만 이런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인 물살은 오그라비스가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0: 또 다른 풍경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1: 여기 멈추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1분만 멈춰서 바람을 느껴보래요. 되게 낭만적인 국립공원이다, 그죠?
0: 첫 번째 전망대에선 보이지 않았던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1: 와, 무지개! 무지개 있어요.
0: 벚꽃의 세월이 빚어낸 대자연의 조각품을 천천히 두 눈에 담아봅니다.
1: 평소에 오그라비스 폭포는 초당 50톤의 물을 흘려보내지만 홍수 때는 초당 7,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물이 7,000톤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되게 화강한

0: 좁아서 지금도 이렇게 폭발하는 물이 흐르는데 여기가 만약에 홍수가 나면 이쪽이 다 덮여서 완전 넘쳐 흐르게 되는 모습이 되거든요.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1: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포수의 위용은 대자연의 경이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오그라비스 폭포를 뒤로 하고 남서쪽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휘버나무 숲으로 갑니다. 남아공 북서부 노던 케이프 주에는 세계 최대 휘버나무 숲이 있습니다. 휘버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숲이라고 불리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나미비아와 남아공 두 곳인데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나미비아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남아공 가나보스 지역의 휘버나무 숲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유지로 남아공 돈으로 75랜드, 하나로 약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뒤에 보시는 신기한 나무들이 퀴버트리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퀴버트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름은 퀴버트리지만 얘는 알로에입니다. 퀴버나무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밝은 노란빛을 띠는데 강한 햇빛을 반사해 여름수를 줄여주고 다육질 조직은 수분을 저장해 오랜 가뭄을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름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이 지역 원주민인 산족이 화살통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퀴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퀴버트리 수령은 수백 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보통 한 150년 정도 되고 저렇게 큰 나무들은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나미비아의 숲에는 약 250여 그루의 퀴버나무가 자라고 있다는데요. 이 숲에는 수천여 그루에 달하는 퀴버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낮 동안 자결하던 태양도 이제 숨을 고르고 이 고요한 퀴버트리의 그 숨소리만 남아있는 지금 살면서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일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는데요. 내부에는 그동안 숲을 찾았던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약간 지구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1: 지평선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숲은 이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퀴버 나무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0: 이 퀴버 트리의 황금빛 수피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반사시키면서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이제 빛이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무대에 조명이 하나씩 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매우 느린 속도로 자라는 퀴버나무.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을까요? 나무가 품고 있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거센 바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수백 번의 계절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켜왔을 나무들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전해지는 듯 합니다.
0: 여기는 지구가 아니라 퀴버트리 행성이에요. 여명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니까 진짜 지구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0: 이제 숲에서 나와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협곡 글라이드 리버 캐년입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북쪽 끝자락.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활동과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지형, 글라이드 리버 캐년. 길이가 약 26km에 이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프 말랑가주에 이제 글라이드 리버 캐년이라는 곳을 왔는데요. 보통 캐년, 협곡은 약간 오렌지빛을 띠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런 피시 리버 캐년이라든지 지금 여기 블라이드 리버 캐년도 이 세계 3대 캐년에 속하는데요. 이 블라이드 리버 캐년은 이 3대 협곡 중에 유일하게 이런 초록색 협곡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린 초록색 협곡이에요. 협곡 곳곳에는 독특한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신해창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끝없이 펼쳐진 저지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인간의 시선으로 한 대륙의 끝까지 담을 수 있는 이 압도적인 풍광으로 인해서 신의 시선이다, 신의 창이다 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눈 닿는 모든 곳이 푸른빛을 머금고 있어 절로 숨이 트이는 듯합니다. 그럼 또 다른 명소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또 다른 자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과 이런 암석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강물이 오랜 시간 깎아내 만든 원형의 암반지형, 버크스럭 포트홀스입니다. 강물에 휩쓸린 자갈과 모래가 암반을 마모시켜 지금의 모습을 빚어낸 건데요. 서로 다른 색으로 층층이 드러난 암석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예술품 같습니다.
1: 지금 저 소용돌이 보이시죠? 저 소용돌이가 수천 년 동안 이 바위를 깎아서 이런 지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는 강은 그 트레르 강입니다. 슬픔의 강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기쁨의 강, 블라이드 강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두 개 만나는 지점인 거죠.
0: 버크스럭 포트홀이 다채로운 색을 띠는 건 암석에 포함된 여러 광물 성분 때문인데요.

0: 붉은색은 철분이 오랜 세월 공기와 물에 노출되어 산화된 거죠. 글라이드 리버 캐년의 풍경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도로를 달리며 협곡을 감상하는데요.
1: 이제 글라이드 리버 캐년의 그 심장부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크루즈를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가장 먼저 카다시투파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2: 가까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실감이 나요. 이게 약 2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0: 사람이 우는 모양 같다고 해서 울부짖는 폭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3: Look at this problem. You see that face? No.
2: Oh. Yes.
3: That's why we call it the weeping face of nature. Crying face.
0: 물 속에 녹아있던 칼슘 성분이 바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도 폭포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다음은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상징 같은 풍경입니다.
2: 지금 바로 정면에 있는 게 스리 론다벨이에요. 스리 론다벨은 론다벨이 아프리카 전통 가옥인 이런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스리 론다벨스를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물 위에서 마주한 풍경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토록 우아한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의 로망을 모두 담아갑니다.
4: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5: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풍경이 펼쳐지세요.
6: 아,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7: 마치 공화밤의 대부가 된 느낌.
8: 가자, 가자!
9: 오, 저기 보세요!
7: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10: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Hip hop is like that.
1: Yeah.
2: My breath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

0: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8: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3: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4: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15: 냉장고를 개방해 놓겠다.
14: 명분을 만든 거야. 명분이죠.
16: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간섭인지.
15: 멀어져 있네요.
17: 공간이 그렇죠.
15: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요.
18: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고 있어.
19: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18: 아, 그래.
20: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기 뭐 할 거냐.
21: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22: 탑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23: 혼자 독학으로.
22: 독학으로.
23: 책 보고.
22: 책 보고.
24: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22: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2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26: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2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28: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29: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버려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7: 상쾌
5: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9: 그 검사 다 하면
10: 얼마나 좋게.
11: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2: 안 깨도 되네.
11: 마이브라운만 믿고
13: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16: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7: 심장이 뜨는 게 느껴지고요.
18: 아, 너무 행복해요.

0: 소원이 있네요.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푸른 초원으로 달려갑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헝가리 목동들의 유쾌한 일상.
2: 서 있기 너무 힘들어요.
1: 이 시간을 거슬러 중세 마을로 떠납니다.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낯선 풍경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0: 시간이 기다리는 동유럽 비행. 오늘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나우강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알프스를 시작으로 흑해까지 무려 9개의 나라를 거쳐 흘러가는 도나우강은 동서유럽의 문화와 물자를 교류하는 통로였습니다.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한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지나는 여러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죠.
1: 저기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세체느날이에요. 건너편에 보이는 게 페스트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부다인데요. 원래는 둘이 개별적인 도시였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부다페스트, 하나의 도시가 되어서 엄청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요.
0: 1849년 개통된 세체니다리는 귀족들의 거주지였던 부다 지역과 서민들이 살던 페스트 지역을 연결해 하나의 도시로 화합하게 만든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죠. 세체니다리의 인기 스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 몸처럼 엄청 커요. 허우, 백봉 같아. 말 같아서 지금 위에 타도 될 것 같아요.
0: 복슬복슬한 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2: 사람들이 저기 양이냐 개냐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0: 다리 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악기도 만납니다.
2: 그거 악기가 아니에요. 칼이에요. 톱니칼.
0: 날카로운 톱니를 타고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

부다페스트 여행은 시작부터 설렘 가득합니다. 흥겨운 여행자들 덕분에 저도 신났는데요. 관광 명소를 순회하는 시티 투어 버스인데요.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어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인기라네요. 정류장에서 우비 자랑을 하시는 아주머니. 그런데

0: 유쾌하게 웃는 사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사이 친구가 된 이분. 제게 보여주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봅니다.
1: 포즈 보세요. 모델 뺨쳐요, 정말. You're such a photogenic. You look like a model.
0: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건축물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옵니다. 다리를 건너 페스트 지역에서 내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데요. 이 성당의 탑은 96m로 헝가리를 건국한 896년을 상징해 지어졌답니다.
1: 와, 굉장하네요. 여기 대목 쪽에 조각들이 정말 많아요. 와,
0: 헝가리의 초대 국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성 이슈투반 대성당. 도시 미관을 위해 도나우강의 모든 건축물은 이곳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네요.
1: 지금 성당이 너무 커서 다 안 나오니까 각양각색의 포즈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0: 과연 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1: 아, 이렇게 하지만 성당 모두를 다 핸드폰 화면 안에 넣을 수 있네요.
0: 멋진 사진을 위해서 폴짝폴짝 뛰는 것은 기본인가 봅니다.
1: 오, 아하. Good, we have shots arrived. 아하.
2: Cheers, go.
1: Wow, it's amazing.
2: Amazing. Beautiful.
1: 높지 않으면 앵글 잡기 힘들대요. 누우세요.
3: 누워서.
1: 나을까요?
3: 오, 잘 나와. 옆으로 좀 가봐요.
1: 여기요?
3: 조금, 오케이, 됐어요.
1: 하나, 둘, 셋.

0: 이곳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체리 벼룩시장입니다. 손때 묻은 골동품이 판매되는 이곳은 헝가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벼룩시장이죠.
1: 이곳은 에체리 마켓인데요. 보시면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딱 봐도 박물관이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이 여기다 모여 있어요. 오, 이거 진짜 전쟁 때나 쓰는 그런, 굉장히 무거워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오, 여기 쓰셨던 분 이름도 있어요. 짠, 멋있나요? 뚜뚜뚜뚜뚜.
0: 옛날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첩구형 같나요?
2: 이야, 이 축인기 보세요. 신기하다. 옛날 그 영화에서만 보던 거예요. 소리가 울리니.
0: 신기한 건 이 오래된 물건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태연만 감아주면 노래가 솔솔.
1: 우와, 굉장히 옛날 장난감인데요. 다 작동해요.
0: 어디서 많이

0: 같은데요.
1: 너무 닮았죠? 아저씨 마스코트 같아요.
2: 1964. I know. I begin in that. From England, from Paris, Belgium, Yugoslavia, Romania, it's everybody.
0: 손때 가득한 옛것을 찾기 위해 주말에는 문정성 씨라네요. 부다페스트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호르토바지 평원입니다. 헝가리 최초의 국립공원이죠. 헝가리는 국토의 약 40%가 평야입니다. 그 중심에 광대한 초원과 늪지대로 이루어진 호르투바지 평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 광대한 초원은 예로부터 유목민이 가축을 키우며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가롭던 초원 마을이 인산 인해입니다.
1: 여기 봐요. 여기 양들이 따뜻해요. 저기 지금 목동들이 오고 있어요.
0: 호르투바지 평원의 주인인 헝가리의 목동들입니다. 과거 유럽을 호령했던 기마 민족. 마자르족의 후예들이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은 치쿠시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목동이란 뜻이죠.
1: 와, 목동들이 저렇게 흔들렸는데 사람들이 안 맞아요.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0: 오늘은 목동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랍니다. 허리춤마다 차고 있는 게 뭔지 궁금했는데요.
1: 깜짝이야. 저 천둥 치는 줄 알았어.
0: 오늘은 깜짝 놀랄 일이 많은가 봅니다.
1: 와, 총이에요. 와, 진짜 오래돼 보여요. 총이 무슨 도끼처럼 생겼어요.
0: 목동 아저씨께서 저보고 한번 쏴보라고 하시네요.
1: 깜짝이야. 방아쇠를 끼당기는데 진동이.
3: 뭐?
1: Snowed power firehead.
4: 기어이타시 샌디오이타폰 기어이타시 기치케이 탈출소트 27. 에레데 azt hiszem talán 24. volt Szent György nap, és ez egy ünnep nekünk.
0: Mokjang에서 겨울을 보낸 가축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가을이 올 때까지 초원에서 방목을 하게 됩니다. 성 조지의 날 축제는 목동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구수한 향기에 절로 발길이 멈춥니다.
5: 맛있게 생긴 불나시 목동 요리예요.
1: 우리나라 육개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5: 오, 뼈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6: 이거 껍질 근육해.
5: 무릎 관절.
6: 껍질 근육해.

0: 네. 우와, 이거 보세요. 오, 이 고기 보세요. 우와. 저 모자까지 쓰고 오늘 여기 취직했습니다. 엄청 많은 고기. 이야. 나정피뇽! 나정피뇽! 컴! 컴! 나정피뇽! 나정피뇽!
1: 동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맛있는 음식이죠.
0: 엄청 무거워요. 이거 마시라고 그래서 너무 세요.
1: 헝가리 전통 술인데요.
0: 이곳에 들어오려면 이 센스를 꼭 마셔야 된대요. 율리 씨 할머니 76세신데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스웨터 입으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1: 그런데 할머니의 노점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0: 이거는 우리 한국 전통의 그 문화 아닌가요? 이거 묵주 매달라는 거 이거. 이거 옛날에 할머니 집 가던 건데.
1: 이영만이 헝가리에서 고추를 만나다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헝가리에선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모양이죠? 파프리카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굴라시를 먹어봅니다.
0: 감자탕 맛 같기도 하고 찌개장 맛 같기도 해요.
1: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르투바지 평원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웬 돼지가 눈에 띄네요.
0: 저기 새끼 돼지 보세요. 돼지가 완전 점령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얘들아. 엄마가 화났어. 엄마 돼지가 돼지 불렀다고 화났어요.
1: 함께 놀아보려고 했더니 돼지들이 저를 피하네요.
0: 돼지가 무슨 줄수 같아요.
1: 동심으로 돌아가 돼지들과 뛰어노는 사이 초원 저 멀리에서 호르투바지 평원의 주인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와,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 굉장히 컬러풀하고, 오, 진짜 굉장하네요. 와.
1: 푸른 초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화려한 자수로 멋을 낸 헝가리 목동들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런데 아저씨 갑자기 누워버립니다. 실감나는 연기 덕분에 이해가 쏙쏙 되죠? 이 외투는 초원에서 밤을 지낼 때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져보니까 가죽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직접 한 땀 한 땀 꼬매셨어요. 꼬맨 자국 고스란히 있어요, 진짜.
1: 남편 마르코 씨의 축사입니다.
0: 진짜 많아요. 와, 오, 진짜 삐끗해요. 아니 어디가 얘들아 어디가?
1: 그런데 양의 뿔이 좀 신기해 보이지 않나요?
0: 우와, 저 뿔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엄청 높게 이렇게 꽈배기로 올라왔어요. 우와, 유니콘 같아요.
1: 헝가리의 초원에서만 사는 나카라는 양인데요. 생긴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네요.

0: 몸놀림은 얼마나 날렵하던지요. 정말 바람 같습니다.
1: 거의 날아다녀요. 진짜 빠르다.
0: 200여 마리 넘는 양이 먹이를 찾아 순식간에 초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는데요.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파도를 타는 듯합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양들 나름의 전략인데요.
1: 아, 목청이
2: 이만...
0: 양들이 멀어져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성심 강한 양치기 개가 목동의 손발이 되어주거든요.
1: 개가 상당히 똑똑해요. 지금 매의 눈으로 양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귀쫑긋, 주인이 지시를 하니까 쭉 달려가요.
2: 예! 예, 네!
0: 예! 네, 네! 보세요. 얼마나 용맹하고 똑똑한지. 유목민에게 양치기 개는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크러플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신랑 맛있게 치킨 크크크
8: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9: 와 시원해
8: 스텔라 냉떡볶이
1: 요
2: 예리예리
1: 예리예리
2: 이가 예리예리
1: 양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바로 개가 달려가서 방향 잘 잡고 돌아왔어요.
10: 잘했어. 오, 뛰느라 힘들었지.
1: 예. 좀 가. 양들한테 가서 예. 아니야. 일어서. 오차 일어서. 오차. 하나, 둘, 셋. 오차.
0: 제 말은 안 들리는 걸까요?
1: 제 말은 안 듣고 주인이 일어서니까 벌떡 일어서요.
0: 오직 주인의 말에만 복종한다고 하네요. 이래서 목동의 보물 1호가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1: 이 아저씨랑 오래 함께 일한 에르메예요. 이분도 반목동.
0: 양치기 개도 쉬고 싶을 때가 있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주인의 긴 망토는 초원에서 가장 아늑한 휴식처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뛴 걸까요?
1: 더웠나 봐요.
0: 목이 말랐나 봅니다. 시원하게 목욕까지 알아서 적적인데요. 목동의 마음을 알아주는 양치기 개 덕분에 초원의 생활이 더 여유롭습니다.

0: 귀엽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는데요.
1: 방금 미장원에서 파마하고 온 것 같아요. 오, 이 풍성한 머리. 오, 근데 이빨을 보니까 굉장히 사나워 보여요.
0: 이 친구도 양모는 솜씨가 일품인 헝가리의 토종개랍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였으니 이제 사람들이 쉴 차례입니다.
1: 오, 이게 뭔가요?
0: 목동들의 비상 식량이랍니다.
1: 소금을 털어내네요. 오, 탄력이 있어요. 탱탱한데요, 탱탱. 진짜? 먹어도 돼요?
2: 뭘 까니라.
1: 아, 너무 짜요.
0: 돼지고기의 지방을 소금에 절인 거라네요. 빵에 곁들여 식사 대용으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양파 아닌가요?
1: 오, 그냥 칼로 막 양파를 베서 먹으세요. 선남자세요. 네, 딱딱해요.
2: 들어봐야 익히실까?
1: 굉장히 고소하면서 이 양파향이랑 잘 어울려져서 전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안 느끼해요. 이게 돼지 지방인데요. 항상 그냥 저장하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서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비상식량이에요.
0: 목동들의 인생이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먼 곳에서 온 손님을 위해 노래도 한 곡 불러주십니다. 목동의 애환과 사랑을 담아내는 유목민의 노래인데요. 저도 절로 흥이 납니다.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평원에서의 삶을 선택한 건 이런 자유로움 때문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만큼은 저도 목동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
1: 아쉽지만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동물들과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0: 호르투바지 대평원에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목동들과 함께 나누었던 유쾌하고 따뜻한 일상은 오래도록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0: 언덕에선 습기를 가득 머금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풍경입니다.
1: 아, 사람들 정말 많네요. 웃음소리가 여기서도 막 들려요.
0: 헝가리는 국토의 80%에서 온천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온천의 바로 옆 수수께끼 언덕이 보입니다. 언덕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천으로 흘러가는데요.
1: 갑자기 얼음 덩어리 같은 게 등장했죠. 생선 비늘 모양 같기도 하고. 소금 언덕인데요. 이 온천수가 흘러나오면서 석회물 녹이면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대요. 소금 언덕, salt head라고 부르네요.
0: 수원지의 물의 온도는 섭씨 80도 정도. 뜨거운 온천수가 신비로운 소금 언덕을 빚은 셈입니다. 소금 성분의 온천수가 석회석을 녹이며 여러 개의 웅덩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아래 온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이 온천은 피로를 푸는 데 좋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 온천이 젊음을 선사한다고 믿는답니다.
1: 아, she's cute. 앞쪽에서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2: She's a bit shy.
3: She's a bit shy. It's okay.
0: 정말 효염이 있는 걸까요? 여독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1: 물이 너무 따뜻해요. 햇살도 아름답고요.
0: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 내일의 여정이 더 기대됩니다. Holoke라는 이름은 까마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홀로케는 헝가리에서도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외딴 마을입니다. 헝가리의 오래된 시골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1987년에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다들 전통의상으로 한껏 멋을 냈네요.
1: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0: 마을 한쪽에선 귀여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녀들을 뒤따르는 수상한 행렬. 남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이 가득한 양동이.
1: 지금 난리가 났어요.
4: 오! Sabato dello giorni.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가는 헝가리의 오랜 전통이라는데요.
5: Why is it pouring the water? Water, because now is Easter, you know, and in this day we push water to girls. We'll be healthy in this year. Okay?
0: 그런데 마을 주민에게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0: 축제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에게 뿌리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1년을 보내라는 축복의 의미 앞에 모두들 즐거운 표정입니다. 헝가리에서도 오지인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 건 13세기 무렵. 몽골의 침입을 피해 카스피해 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고 그 후손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던 성인데요. 멋진 연주를 들려주시는 이분들은 그 당시 전투복으로 무장한 군인들인데요. 저도 한번 입어보기로 합니다.
1: 문어 같지 않나요? 장군 같아요? 이거 스타워즈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잡는 거래요, 방패를. 용감해 보이나요? 나를 따르라.
0: 오후가 되자 배가 출출해졌는데요. 제 허기를 달래줄 빵입니다.
1: 네, 제 드디어 꾸르트스 꼬레오 빵이 나왔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그 구수한 향이 나요.
0: 향이 얼마나 구수하던지 옆가게 아주머니도 그 향에 절로 취합니다.
2: 기발로!
1: 기발로!
2: 기발로! 치얼스! 치얼스!
1: How do you say cheers in Hungary?
2: 애기시겠다.
1: 아주머니께서 너무 해맑고 웃음이 좋아서 제가 하나 삽니다.
2: 파란 청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1: Bye bye. Thank you. 담백한 빵에 달콤한 이 소스가 가루 같은데 시나몬향도 느껴지고 쫄깃쫄깃하네요.
0: 그런데 한 소녀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3: 남배?
1: 아, 송아. 아주 귀여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0: 그 소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홀로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저를 특히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4: Man from
5: Korea, South Korea, Seoul.
6: What language is your junior in Arabic?
4: Your language is so beautiful.
5: Oh, thank you.
4: And I learn.
5: Oh,
4: I know very
5: good. Oh, what can you say?
4: 안녕하세요. 저는 쟁게입니다. 사랑해요.
6: 너 언니 말하니? 네, 언니.
7: 김치?
6: 김치! 아!
7: 김치도
4: 나의 어머니입니다.
1: 어머니입니다? 와우, your mother! 이제 보니까 두 분이 닮은 것 같아요. 모녀분이세요.
6: 난
1: you can say 엄마입니다. 아, 딸입니다. 딸입니다.
4: 엄마입니다.
1: 딸입니다. 딸 is daughter.
6: 딸입니다. 헬로, 딸입니다.

0: 어린 소녀들은 우리나라의 댕기머리처럼 머리카락을 꽈서 길게 유지합니다. 이는 단아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저도 전통 의상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옷 입는 데만 무려 30여 분이 걸린다네요.
1: 마치 무슨 여왕이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신녀를 거느리고 이렇게 옷을 입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신녀입니다.
0: 홀로케 패션의 포인트는 풍성한 치마라고 하는데요.
1: 치마가 근데 딱딱해요. 어쩐지 이렇게 잘 포져 있다 했어요. 두꺼운 도화지 같아요.
0: 과거에는 15겹이나 겹쳐 입었다고 하네요.
2: 모두 맥기.
0: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길 차례. 중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흥겨운 무도회가 열립니다. 저도 절로 흥이 나기 시작합니다. 홀로케 마을의 시간은 아주 오래전에 멈춰진 게 아닐까요? 아쉬움 속에 올해의 부활절 축제는 막을 내립니다.
3: 홀로케 and Korea. 사랑해요.
4: 사랑해요.
5: Come up again.
6: Yeah, definitely. I will come again.
1: 저보고 또 오래요. 또 진짜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헤어지기 싫어. 어떻게 헤어져요? 정들었어요, 정말.
7: 그래, 셉셉. 그 딸이 연여를 피웠다. 수업 시켰던 막.
1: 울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홀로케 분들이에요.
0: 오늘따라 헤어지는 게 더 아쉬운데요.
8: 바이바이.
1: 저는 조만간 다시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따뜻해지는 하루였어요.
0: 작은 산골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마법 같은 하루.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떠나야 합니다.

0: 낯선 여행자와 인연을 만들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 여행입니다.
1: 이 넓은 평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0: 멀리서 온 저에게 추억을 선물한 홀로케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저의 여행은 낭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0: 이야기 처음 봐요.
1: 마사지. 오케이.
2: 승다모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죠?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승더블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승더블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3: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4: 와,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데.
15: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13: 혹시 공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16: 오 좀 보세요.
13: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14: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백만 숨을 한 마리, 백만 숨을 두 마리, 아무리 양을 세봐도 소용이 없다. 매일 밤 잠과의 전쟁을 벌이는 노인들.
3: 그리고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잠도 더 없어지고.
4: 퇴직을 하고 나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5: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 시큰 자보고 죽었어 운이 없다 했어요.
2: 밤새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서부터 잠을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렘수면 행동장애, 또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야뇨증까지. 노인 수면장애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것이 치매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다.
6: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눈빛이 괴물.
4: 치매 걸리면 그거 나만 고생이 아니고 자손들도 고생.
5: 잠을 많이 자야 이 치매도 안 오고 하지.
2: 노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앓고 있는 수면장애. 왜 치매를 앞당기는 걸까?
7: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2: 20여 년간 수면장애와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해온 대한민국 수면의학의 권위자 이유진 교수. 이 교수를 만나 잠 못 드는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이들은 어떤 치료를 받은 걸까?
4: 제가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건 저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다.
5: 그래도 소원은 풀었어. 잠을 내가 자니까 뭔 요술인지도 몰랐어.
7: 제가 약을 잘 줘서 좋아진 게 아니라 많이 좋아지셔서 안에 잘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2: 오늘은 명희와 함께 치매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치매를 막을 수도 있는 잠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꼭두 새벽부터 마늘밭을 찾은 장현식 씨. 새벽 2시에 깨다 보니 일찍 밭일을 시작하는데 요즘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 깊다.
4: 그전에는 자고 나면 깨우나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깨우나도 안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2: 매일 밤 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집. 스스로는 잠이 부족하다 느끼지만 잠결에 보이는 이상 행동으로 가족들은 공포에 휩싸일 정도가 됐다.
8: 그 허브 하나 또 깼잖아요. 거기서 발로 차서 이렇게 아빠가 일어나서 고함을 치시고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오셔가지고 엄마 다리를 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어, 아빠 왜 그래? 그랬더니
9: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빛나.
8: 괴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9: 그때 한번 치면 죽어.
2: 난데없이 자다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데 평소 다정한 성격이라는 그에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10: 다음날 여쭤보셨을 거 아니야? 왜 그러셨는지.
8: 기억이 안 난대요. 아빠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마음에 스트레스 풀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 요새 와서 더 심해졌지. 그래서 같이 앉아 기분 나빠가지고 욕도 않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저녁에는 꼭 싸우는 사람은 꼭 싸우려고 들고.
2: 사실 그는 얼마 전 계모임에서 사기를 당한 이후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4: 금전 관계 그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걸 갖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믿었어요.
2: 속이 상해 잠 못 드는 날이 많다 못해 꿈결에 분풀이라도 하는 걸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밤마다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아내가 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4: 술도 그냥 한 잔 먹어야 돼.
9: 술도?
4: 응.
9: 한 잔 없으면 술 먹어.
2: 50년 넘게 살아온 부부는 냉전 중이다. 술이라도 한 잔 걸쳐야 요즘 같은 날을 견딜 수 있다는 장현식 씨.
10: 한번 드실 때는 어느 정도 드세요?
4: 반병. 먹는 날은 먹고 안 먹는 날은 또 안 먹고 그래요.
2: 오늘 밤은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아내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아직 날이 환한 초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에 잠자리를 펼친다.
4: 애들이 침대에서 자라고 침대가 싫어요.
2: 고된 농사일 끝에 배도 부르겠다. 술도 한 잔 걸쳤겠다.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기 어렵다.
11: 초저녁에는 좀 자요. 그러고서 12시나 2시 깨면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지.
2: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잠을 청한다는 장현식 씨. 잠든 모습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잠을 자면서 자꾸만 뒤척이더니 급기야. 누군가에게 따지듯 소리를 지르고 결국 4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밤잠을 설치고 마는데 한숨만 방 안을 채운다. 다음 날 새벽, 피곤한 기색으로 집을 나선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다시 시작한 하루.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염소울이다. 새벽부터 나타난 현식 씨를 보며 염소들도 어리둥절한 눈치다.
4: 3시 반이나 4시 반 나와서 이 염소만 먼저 주지. 잠도 안 오고. 가서 또 들어놓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그러지.
2: 그는 과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걸까? 딸과 함께 이유진 교수를 찾은 장현식 씨.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12: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깊은 잠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검사는 좀 진행이 됐고요. REM 수면이라고 말하는 꿈꾸는 잠에서 막 중얼거리시고 꿈을 행동화하듯이 발을 구르시고 이렇게 근전도가 올라가 있는 소견이 관찰이 돼서 REM 수면 행동장애에 부합한 소견이 나왔어요.
2: REM 수면 행동장애라는 생소한 질환. 미리 진행된 검사에서 어떤 행동이 관찰된 걸까? 잠을 자는 동안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에서 그는 몸부림치듯 꿈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옮겼다.
12: 여기 보면 스테이지 아래서 이제 중얼거리시고 입도 움직이고 꿈을 행동화하듯이 발도 구르고 스테이지 R이라는 게 이제 REM 수면이거든요. 이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근전도가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근전도가 올라가 있고 움직이고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REM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할 수 있고요.
2: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비REM 수면과 REM 수면이 교대로 나타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중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안구 운동이 관찰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REM 수면은 흔히 꿈꾸는 잠으로 알려져 있다. REM 수면 중에 뇌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근육이 마비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기능은 주로 뇌관이 담당하는데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 신체 마비가 되지 않아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질환이 바로 REM 수면 행동장애다. 꿈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손발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심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다.
12: 이 REM 수면 행동장애는 정상적인 REM 수면에서 있어야 되는 근 긴장도의 소실, 그러니까 수의근이 모두 마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마비를 조절하는 뇌의 부위에 뇌의 노화로 인해서 그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이 부위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근육의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과격한 꿈을 꾸면 이제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뭐 동물이 나를 물고 그래서 개를 떨쳐내려고 발길질을 하고 이런 식의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로 격렬한 꿈을 행동으로 옮겨 지켜보는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REM 수면 행동장애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이다. 이런 병적 변화가 초기에는 뇌간의 REM 수면 조절 회로를 침범해 REM 수면 행동 장애가 발생한다. 이후 병이 진행돼 중뇌 흑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퇴행하면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 손떨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파킨슨 병이다. 한편 비정상적으로 응집된 알파 시누클레인은 루이 소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병변이 대뇌 피질까지 침범하면 인지기능 저하와 한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루이 소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12: 10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10명 중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제 파킨슨이나 루이 소체 치매나 다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M 수면 행동 장애를 치료할 때는

0: 주기적으로 그런 파킨슨 증상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증상들을 잘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로 생생한 환실을 동반하는 루이소체 치매. 또 최근에 늘고 있는 파킨슨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렘수면 행동장애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0: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대개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70에서 90% 정도의 환자에서 렘수면 행동장애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던질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 치우세요. 그다음에 침대도 가급적이면 낮은 걸 쓰시거나 이제 침대에 어떤 프레임을 빼고 매트리스만 놓고 쓰세요. 환경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수면 장애 중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불면증이다. 최끄연 씨는 극심한 불면증으로 2년째 고통받고 있다.
2: 제가 잠을 2년을 못 잤어요. 잠을 안 잘 때가 많고 10분도 잘 수 있고 뭐 저는 잠을 안 잤다고 거의 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래 니는 잠 안 자고 살도 안 빠지고 이상하다 이래. 그래 내 너 같으면 죽는다. 나는 잠을 안 자도 먹는 걸 그 대신에 과일이고 뭐고 저는 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
3: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주무신 거예요? 2년 동안?
2: 3시간요. 제가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은 자보고 죽어서 문이 없다 했어요. 그러다가 할 짓 다 해봤어요. 최면술도 걸어보고 잠오는 거. 심리상담도 받아보고.
1: 불면증 치료를 위해 전전하다 이 교수를 찾은 최끄연 씨.
0: 어떤 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2: 평상시에 잠을 못 자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0: 들어가서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 시작하는 건 몇 시예요?
2: 10시에 약 먹고 11시에.
0: 11시.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건 몇 시?
2: 6시 반에도 일라고 늦어도 7시에는
0: 네. 깨요. 밤에 몇 시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2: 많이 자면 5시간 못 자는 것 같아요.
1: 약을 복용해도 누워있는 8시간 중 수면 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0: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울증으로 치료를 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 수면으로 해서 받고 네. 심리로 받고 네. 그랬는데.
0: 어쨌든 못 주무시는 것 때문에 마음도 조금 불편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량 약을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이제 검사를 시행해서 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1: 최끄연 씨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진행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저 뇌파, 호흡 등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한다.
4: 요거는 호흡 체크하는 센서예요.
1: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검사실로 이동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잠들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수면 다원 검사는 잠든 사이 뇌파와 호흡, 신체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수면 장애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다. 2년 동안 고통받았던 불면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이 교수를 다시 만난 최끄연 씨.
0: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날 잘 잔 것 같아요? 못 잔 것 같아요?
2: 조금 잤어.
0: 그날 잠은 한 5시간 16분쯤 주무셨어요.
2: 뭐예?
0: 5시간 16분쯤 잠을 주무셨다고.
2: 그날?
0: 네. 그다음에 잠이 드는 데는 8.5분이 걸리셨고.
1: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은데 5시간을 넘게 잤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0: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파, 안전도, 근전도 판독해서 이제 이렇게 잤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잔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2: 그래, 맞아.
0: 잤다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그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고.
1: 최끄연 씨는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그런데 이 역시 불면증의 증상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사 결과 5시간 16분을 자고 수면 효율도 75%인데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0: 수면에 대한 오지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환자분들은 나 하나도 못 잤어라는 말을 해요. 불면증 환자분들의 특징이 원래 본인의 수면 시간을 좀 과소평가하고

0: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과대평가하고, 그게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수면을 했다는 느낌에 대한 지각이 사실은 달라지는 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거든요.
1: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이중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불면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일찍 일어나는 증상 중한 가지 이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보다 잠을 덜 잤다고 느끼는 수면 오지각을 보이기도 한다. 노인에게 많은 수면 무호흡증과 우울증은 불면증의 원인이 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노화와 수면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수면 장애 연령대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높고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걸알수 있다.
0: 연세가 드시면서 잠이 변화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자주 깨게 되는 수면의 분절화를 경험하게 되고,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멜라토닌이라는 뇌의 송과체에서 물질이 분비되면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런 물질들의 리듬도, 진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1: 수면은 각성, 렘수면, 비렘수면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수면은 각성이 5% 이하를 차지하고, 렘수면은 20에서 25%를, 비렘수면이 약 75%를 차지한다. 비렘수면은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서파수면은 가장 깊은 잠의 단계로, 이때 신체 재생과 회복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수면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화가 진행되면 수면이 분절화되고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줄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고 분비 리듬도 약해진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이 감소하고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복용하는 약물이나 야간료는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해 수면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0: 노인 인구의 65%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수면 문제를 호소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가 굉장히 흔해집니다. 수면 장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1: 흔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은 물론이고, 치매의 신호일 수 있는 렘수면 행동장애까지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수면 장애는 복합적일 때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렘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받았던 장현식 씨는 수면 무호흡증도 동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0: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세요. 수면 무호흡이 꽤 심하셔서 1시간에 43번이나 숨을 멈추거나 내지는 저호흡이 있거나 이 정도면 심한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가장 길게는 21초 동안 숨을 안 쉬세요. 이 정도면 심한
1: 잠을
0: 정도의
1: 자도
0: 수면
1: 잔것 같지
0: 무호흡증이
1: 않을
0: 있다.
1: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했던 또 다른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코를 골며 자던 그는 호흡을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됐다. 무려 21초간 숨을 쉬지 않는 모습도 담겼다. 잠을 잘 때에도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기도를 통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다. 하지만 수면 중 목젖과 주변 조직이 늘어나 기도가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면서 입천장과 목젖이 떨려 생기는 소리가 코골이다. 이때 상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 호흡이 얕아지는 저호흡이나 상기도가 완전히 막혀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이 반복되는 상태가 수면 무호흡증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가벼운 질환으로 방치하기 쉽지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이때 우리 신체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그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해 결국

0: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1: 우리 자는 동안은 깨어있을 때보다 혈압이 약 1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걸 넉터널 디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런 넉터널 디핑이 없어서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라고 저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어떤 혈관성 위험 부담이 높아지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0: 노인들의 수면 장애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높아지게 되면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해내는 것이다. 뇌척수액이 뇌혈관 주변 통로를 따라 뇌 안으로 흐르면서 낮 동안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런 뇌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이런 청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뇌에 축적돼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누구나 겪는 코골이로 여겨온 수면 무호흡증. 하지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1: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양압기를 썼을 때 치료 효과는 무호흡이나 저산소증이나 주간졸리움이나 뭐 코골이 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잘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양압기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양압기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0: 양압기는 공기를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치료기기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힐 때 양압기를 쓰고 자면 풍선을 불듯이 공기를 기도 안으로 넣어준다. 공기로 구멍을 댄 듯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유지해 원활한 호흡을 돕는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되면 양압기 사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시 찾은 장현식 씨의 집. 그새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래전 사진 속의 모습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또 자상한 아빠로 돌아갈 수 있을까?
2: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3: 나도 이럴 때가 있었나 그랬지 뭐.
0: 아내와 딸을 위해 변화를 결심한 장현식 씨. 이 교수가 처방한 수면 중 이상 행동을 줄이는 약을 때에 맞춰 챙겨 먹는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2: 나서 약 드시고 잠꼬대 안 했어요?
4: 좋아진 것 같아 내 생각에.
5: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은 치료가 될 수 있겠다. 나는 희망을 가졌어요.
3: 내가 좀 아프면 애들이 나한테만 신경 써서 건강했으면 좋겠지 뭐.
0: 양압기 치료에 적응해 보려는 것도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다.
3: 여기 해봐.
0: 특히 아빠 걱정이 많은 딸을 위해서라도 장현식 씨는 수면 장애를 꼭 치료하고 싶다. 거실이 아닌 방 안의 안전한 환경에서 양압기를 착용하고 고요히 잠든 장현식 씨. 과연 그의 노력은 통했을까?
1: 약 복용하시면서 잠꼬대 하시는 건 좀 어떠셨어요?
5: 횟수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네. 하면서 그 잘 주무시다가 네. 좀 이렇게 호흡이 맞아요. 좀 이렇게 저기 하시면 벗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원래 수면무호흡증이 저희가 심했었잖아요. 1시간에 43번 네네, 있었잖아요. 네네. 양압기를 지금 사용하시는 동안은 1시간에 한 번. 5번 이하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은 지금 양압기를 쓰시고 있는 동안은 조절이 잘 되세요.

0: 치료 효과는 놀라웠다. 수면 장애가 크게 개선되면서 치매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양압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미사용군에 비해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의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다.
1: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못 자서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고혈압도 같이 있는 군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이 추적 관찰했을 때 제일 빠르게 침착되는 인지기의 저하도 굉장히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양압기를 쓰는 게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0: 누군가는 밤마다 이것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다. 하루 자는 도중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다.
2: 잠들어서 이렇게 두세 번 깨어서 소변을 보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잠을 잤나 말았나 그냥 이렇게 낮에도 그냥 피곤하고 피뇨기과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피뇨기과를 갔었죠. 수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여기 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진료 받아보라고 그래서
0: 야간뇨로 수면 부족에 시달렸던 김만기 씨. 이 교수를 만나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
1: 요즘에는 주무시는 게 좀 어떠셨어요?
2: 먼저보다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좀 숙면했다고 그러나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중간에 화장실 가느라고 자꾸 깨는 거는 좀 어떠신가요?
2: 깨는 것 같아요?
1: 네, 깼다가 다시 잠드는 건 어렵진 않으세요?
2: 그렇잖아요. 저 화장실 보고 바로 와서 잠은 바로 듭니다.
1: 예전에는 그래도 2시간마다 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횟수가 줄기는 하는데 더 줄었으면 좋겠다. 그죠?
2: 그 선생님 뵙고서는 전부 다는 수면의 질이 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제 느낌이 아 내가 좀 잠을 잘 잤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건 사실이에요.
1: 두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고 한 가지는 멜라토닌 제제예요. 잘 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거든요.
2: 아, 예, 예.
1: 수면제처럼 사용될 수 있어서 고역을 하나 드시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안정제 종류 쓸 때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쓰시고 있고
2: 예.
0: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야간뇨가 개선된 김만기 씨. 과연 야간뇨와 불면증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1: 방광의 기능도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게 있고요. 이게 깨니까 요일을 느끼는 건지 요일을 느끼니까 깨는 건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의 배출을 좀 적게 하는데 우리 잠에서 자꾸 깨게 되면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면서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0: 불면증과 야간뇨는 어디서 시작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범은 작은 수면 습관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
1: 커피는 요즘엔 어떻게 하세요? 카페인.
2: 전에는 한 5잔씩 마셨어요, 하루에.
1: 그래서 저는 오전 커피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점심 커피 또 오후 커피는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오전에 한 잔만 하시는 걸로. 낮에 졸리고 피곤해서 좀 지장이 있거나 그러신 건 어떠세요?
2: 저게 피곤하면 조금 한 10분 정도 좀 가서 잠들다 일어나면 좀 개운하긴 해요.
1: 네, 그러긴 하죠. 잠깐 낮잠 자면은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네, 근데 긴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주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낮잠은 짧게 1, 20분만 조는 것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0: 김만기 씨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드는 카페인 과다 섭취뿐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낮잠도 문제였다. 과연 밤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카페인 섭취는 어떻게 조절하고 또 밀려드는 낮잠은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
1: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인이 작용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반감기는 한 4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는 커피 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페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길게는 뭐 14시간까지 그런 분들은 커피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0: 불면증 환자에게 낮잠은 약일까 독일까?
1: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각성을 계속해 있게 되면 잘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거예요. 수면압이라고 부르는. 근데 낮잠을 자게 되면 중간에 수면압이 떨어집니다. 즉 내 지갑에 5만 원이 있었는데 낮에 만 원을 쓰시면 밤에 4만 원밖에 안 남는 거 같은 원리로 고전적으로는 낮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0: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불가피한 낮잠 같은 경우는 1, 20분 정도는 괜찮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잠이 들고 나서 30분이 지나면 우리 깊은 잠의 단계인 서파수면, 비렘수면 3단계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그런 수면의 항상성에 더 많은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자고 깨는 것은 뇌의 기능이며 수면 변화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나 오늘 또못 자면 어떡할까? 또 그런 게좀 불안한 증상이 있고.
3: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생겨서 잠못 자는 증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
4: 불안해요.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하지?
0: 기본적으로는 불면과 우울, 또 불면과 불안은 양방향의 관계를 가집니다. 즉, 불면증은 우울증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잠을 잘못 자는 것이 우울증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울한 환자의 70 내지 90%는 불면 증상을 호소합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불면은 우울증의 원인일 때가 조금 더 많고요. 또 불면과 불안을 살펴보면 불안이 불면의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어미경 씨는 사업 실패 이후 공황 장애와 불면증이 동시에 찾아왔다.
5: 하와라다니 부두를 맞고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뭐 금전관계를 해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하루 종일 뭐 멍멍하니 이래서 공황장애하고 같이 온걸 몰라가지고 이제 정신과 병원에 오게 됐죠.
1: 이 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자신의 상태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만큼 증상이 호전됐다.
0: 공황 발작이라든지 불안하고 우울한 건 많이
5: 네,
0: 좋아지셨는데,
5: 많이 좋아졌어요.
0: 잠 자체에 대해서
5: 예.
0: 못 자면 어쩌지?
5: 그렇죠. 궁금하고.
0: 걱정이 많으신
5: 예.
0: 거죠? 그다음에 오늘
1: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면제 없이 잠들지
0: 요거라도
1: 못할 거라는 불안이다.
0: 요즘에 그래서 약을 몇 시에 드세요?
5: 보통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0: 10시, 10시 반.
5: 예.
0: 몇 시간쯤 자는 것 같아요?
5: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0: 네, 다섯 시간.
5: 예.
0: 수면제 그거 반알 다 먹었을 때.
5: 예, 다 먹었을 때그 정도고,
0: 네.
5: 아예 반에서 반을 짝에서 먹었을 때는 처음에 잠드는 게 힘드는데
0: 네.
5: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1: 수면제 용량을 줄이는 문제로 늘
0: 말이야.
1: 실랑이가 벌어진다.
0: 마음적인 것도 있어요. 이 졸피뎀이라는 약이, 이거를 안 먹으면 못 자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 현상이 있을 수도
5: 그게
0: 있고.
5: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그게. 교수님이 끊으라고 할때좀 잠을 못 자더라도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에이구, 내일 고생하느니 차라리 먹고 자자. 이런
0: 네네네.
5: 식이 돼버린 거예요,
0: 근데
5: 그게.
0: 약 부작용은 요즘 못 느끼세요?
5: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머리가 좀 둔해진 것 같아요.
0: 수면제는 도움이 되면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부작용을 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어쨌든 필요한 최단기간 먹는 게 저희가 원칙이니까 하루는 반알 먹고 하루는 4분의 1 먹고 이렇게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이제 같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해보실 수 있으세요.
5: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는 어떤 약이 대표적으로 쓰일까?
0: 흔히 사용되는 우리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지드럭 계열의 수면제들도 있고요. 또 안정제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이제 수면제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우울제 계열이나 소량의 항정신병 제제도 불면증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 지드럭이나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제들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졸립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1: 수면제의 종류는 크게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계통으로 나뉜다. 두 약제는 모두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한다. 뇌에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

0: 이들 약제는 신경세포 표면의 가바 수용체에 작용해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낮추고 졸음을 유발한다. 졸피뎀이 가바 수용체 중 수면과 관련된 수용체 부분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가바 수용체에 광범위하게 작용해 수면뿐 아니라 불안 완화, 근육 이완, 항경련 효과까지 함께 나타난다.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 시 내성과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낮 시간에 졸림, 기억력 저하 등이 있으며 고령층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와 선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 술과 함께 복용하면 기억장애, 이상행동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졸피뎀의 부작용은 약을 먹고 뭔가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또 벤조디아제핀 같은 경우는 유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침까지 약을 먹고 너무 취해서 잘 못 일어났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한의 약을 쓰려면 이렇게 불면증의 치료에 비약물적인 치료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김재명 씨는 요즘 매일 운동에 몰두하고 있다. 스쿼트에서부터 덤벨 운동까지 헬스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운동에 열심이다.
2: 집에서 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오후에는 산에를 갑니다. 산에.
0: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아무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2: 글쎄 나는 퇴직하고도 내가 현실에 잘 적응할 걸로 생각을 해서요. 약간 소외감도 아니고 좀 허탈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초저녁에 한 9시 이때쯤 자면은 두세 시간 자고 깨면은 그 다음에 잠 다시 오기가 긴 시간이 걸려요.
0: 완벽주의자였던 그에게 은퇴 이후 불면증이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 것.
3: 안녕하세요.
0: 이 교수에게 받는 두 번째 진료.
3: 자, 주무시는 게 좀 어떠셨어요?
2: 그때 선생님 말씀이 네. 아침 6시에 기상한다니까는 11시 반에
3: 네.
2: 잠을 청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저녁에 8시 반, 9시 막 졸음이 쏟아졌었어요. 계속.
3: 네.
2: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며칠은 고생을 했는데 요즘 와서 10시 반에 잠을 듭니다.
3: 네. 네. 아침에 침대에서 몸이 일어나 나오는 건 몇 시예요?
2: 그게 5시쯤 되더라고요.
3: 5시. 네.
2: 제 평생에 그렇게 잠을 깊게 자본 적이 없어요.
3: 중간에 시계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시계 보는 거 하지 마시라고.
2: 그러니까 네. 안방에 있던 걸 전부 다 거실로 다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3: 네.
2: 그전엔 눈을 뜨면 내가 몇 시간 잤나고 무슨 시계 먼저 쳐다봤는데 시계하고 전혀 그냥 뭐 관심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네. 잠이 잘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0: 김재명 씨는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불안을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는 자극조절법, 수면제한법, 인지요법, 이완요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조절법은 침대를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면제한법은 실제 자는 시간만큼만 침대에 머무르도록 시간을 제한해 수면 효율을 높이는 치료다. 인지요법은 오늘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와 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나 생각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완요법은 복식호흡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한다. 인지행동치료는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 내 침대하고 불면이 짝짓기가 된 것을 풀어주고 내 침대하고 잠을 다시 짝꿍으로 만들어주는 조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침대에서 자지 않으면서 있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자는 시간만 보내라. 가장 강력한 수면제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줘서 수면 효율을 높여주고 잘 수 있는 파워를 높여주는 거.
0: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는 만큼

0: 이를 교정하는 치료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1: 불면증이 얼마나 좋아졌냐, 반응했느냐는 한 70% 정도 내외 정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나 사실은 비슷한 반응이나 결과를 갖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약물 치료는 반응이 빨라요. 인지행동 치료는 효과가 지속된다. 또 안전하다. 우리 수면제 먹었을 때 부작용 이런 걱정이 없다라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이런 장점에도 병원을 매번 찾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이 교수는 인지행동 치료를 스마트 앱으로 구현한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 최초로 처방해 불면증 치료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퇴 후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재명 씨는 요즘 손주 사진을 보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2: 아니 평생 이 잠자리가 내가 깊은 잠을 숙면을 못 취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0: 그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인지행동치료. 가장 큰 비결로 꼽는 건 시계를 치우라는 이 교수의 주문이었다.
3: 그 침실에 있던 시계를 거실에다 다 옮겨놨습니다. 네.
4: 거실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3: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보러 나와서도 시간을 안 보기 위해서 돌려놓은 겁니다. 네.
0: 침실에 있는 알람 시계와 스마트폰도 반드시 눈에 띄지 않는 서랍 안에 넣은 뒤 잠자리에 든다.
3: 핸드폰을 보고 잤어요. 역사 그 드라마 내용 같은 거 이어폰을 꽂고서 이렇게 들으면서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죠. 뭐 야광 불빛인가 그 하여튼 그런 게 나와가지고 잠자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아예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전에 초저녁에 9시면 졸음이 왔었는데 10시까지 참느라고 버티는 거죠. 길게 자고 싶어서. 누우면은 바로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0: 사실 명의가 분석한 그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불면증 탈출의 가장 큰 열쇠였다. 치매를 부르는 불면증에서 해방되는 일. 그 답은 잠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1: 불면증은 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지시면 주무시는 거죠. 불면증은 손님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걱정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6: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7: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0: 때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3: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5: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6: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7: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8: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9: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6: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1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도입니다. 출판 도국,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1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11: 약간 육덕 전문데요.
1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1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3: 보물 참고다 여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날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0: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1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1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0: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니 유동성 위기니 말 많아도 대한민국에 주식만한 재테크 없죠.
1: 개미라고 들어보셨죠? 남의 말 듣고 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끄떡없어요.
2: 법정관리는 제가 하루 이틀 늦춰볼게요. 그 전에 지분은 조용히 정리하세요.
3: 우리야 고맙죠.
1: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어쩔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0: 아, 예, 여자. 아, 아닙니다. 저 제가 지금 급한 미팅이 생겨서요.
1: 이틀이에요, 사장님. 아드님 유학은 마치게 해주셔야죠.
2: 저 여기 금연인데요.
1: 문자 봤어. 다 손절해. 상관없어, 다 빼.
3: 당장 벌크를 받아줘. 펀드 매니저 섭외하고 영동이전에서 무조건 수집할 테니까 절대 빼지 말라고 그래. 알았어?
0: 아이, 누가 욕을 했다 그래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맨날 듣는 소리가 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투자하라는 거지. 다 웃기는 소리다. 푼돈 쪽에서 언제 목돈 버나? 그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은 들어봤나? 사다리를 타고 맨 처음 꼭대기에 오른 새끼는 항상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빼앗는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자본주의다.

0: 강현수 씨. 연극 하셨다고요?
1: 네.
0: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겠네. 마케팅으로 지원하신 건 알겠는데 일단 현장 영업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을 팔다 보면 회사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회사 제품 써보신 적 있으시죠?

0: 지혁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전화 왜 했냐? 진이 형이 형이?
1: 이 대한민국의 투자 패러다임.
2: 이제 대세는 IT거든. 그래서 이번에 형이 닷컴 쪽으로 회사를 낸거 아니겠냐?
0: 그 인터넷 돈안 된다고 하던데.
2: 너 진짜 본 줄을 모르는구나.
1: 요즘은 막뭘 만들어서 버는 세상이 아니야.
2: 돈은 주식이 벌어다 주는 거야. 일단 무슨 컴딱 이렇게 간판 달고 코스닥에 띡 올려놓기만 하잖아. 그 몇십억은 그냥 땡길 수 있다는 거라니까.
1: 에이, 그럼 넌 요즘 뭐 하냐?
0: 나? 마케팅 쪽?
3: 잠깐, 그러니까 아직 상장 전이잖아. 그러면 먼저 알아서 후배들한테 액면가로 좀확좀 넘겨주고 그래봐라.
2: 그래, 까짓 거 뭐, 응? 형수 너도 들어올래?
0: 난 생각 좀 해보고.
3: 무슨 생각? 형, 그럼 이렇게 하자. 얘가 안 가는 것까지 내가 다 질러도 되지? 오케이? 그렇게 하자, 좀. 나 지혁이야.
0: 진짜 확실하다니까. 엄마, 유산 땡겨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줘요.
4: 아이고, 멀쩡한 엄마 앞에서 아주 향을 피워라.
0: 집요하다, 형. 엄마 진짜 돈 없어. 엄마, 얘기해. 뭐, 무슨 얘기?
4: 엄마, 이집 샀다.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0: 아니, 뭐?
4: 그러니까 너도 이제 주식이다 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취직해서 생활비 보태. 엄마 힘들어.
0: 아니, 과천 촌구석이 무슨 비전이 있다고 집을 덜컥 사? 이 동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요. 엄마가 부동산을 알아?
4: 아이고, 엄마 그런 거 몰라. 집이 살기 좋고 정들면 그만이지.
0: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4: 아이고, 이 모양 이 꼴이 어때서? 이제 집도 있겠다. 아들들 대학까지 다 보냈겠다.
0: 요즘 대학 졸업장 누가 쳐다나 보는 줄 알아? 고만고만한 대학, 고만고만한 회사, 고만고만한 아파트. 아니,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천하만치 달려가는데 우린 이게 뭐냐고. 엄마 속상하지도 않아?
4: 아이고,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부족하다 싶으면 네가 더 열심히.
0: 열심히? 엄만 열심히 안 살아서 이 모양 이 꼴이야? 죽을 똥 살아서

0: 겨우 이거 아니야.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가 엄마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1: 네, 안녕하세요. 예, 생활을 계속 보다할 수 있도록 예, 마음이 단단할 차지 랭크라우드 예, 신규 다이렉터를 통해서 에프스나 사용톤의 이벤트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사용톤의 차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2: 그래, 찌질한 인생 갈아타려면 주식이 정답이다.
1: 네,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영어 보실 때도 20% 손님의 차이가 있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3: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2: 딱 3개월만 돌리고 빼는 거야.
4: 아니, 사기야! 사기라고! 야, 이 나비야!
2: 닷컴 열풍이 닷컴 거품으로 이름을 바꾼 그의 겨울. 대박을 약속했던 선배는 필리핀으로 떴고 약속을 믿었던 나는 한강으로 떴다. 그날 이후 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뛰어내리지도 않았다. 난 억울한 게 생기면 잠도 안 오는 성격이다. 주식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꼬라박은 수업료를 다 모았으면 그랜저 세대는 뽑았겠다. 9시. 전쟁은 시작된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도 없다. 개미, 기관, 코쟁이들까지 남의 돈 먹겠다고 덤비는 곳이 이 판이다. 주식에서 일부는 영원이다. 내가 망설이면 누군가 사버리고 내가 밥 먹는 사이에 팔아치우고 나간다. 아! 고난과 오역의 5년. 난 주식 매매로 먹고 사는 데이트레이더가 되었다. 그래, 난 개입니다.
5: 무슨 고기가 이렇게 비싸?
6: 이게 꽃등심이라는 거다. 형이 사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 엄마는?
5: 요즘 재래시장 다 죽었잖아. 묻지 말고 집에 좀 들러라.
6: 요즘 누가 시장 가냐? 마트 가지. 뭐 그래도 엄마는 아파트 가 있잖냐. 요즘 시세는 얼마래냐?
5: 엄마 알잖아. 절대 안 팔걸.
6: 형은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네 돈은 깔고 앉아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굴려야 돈이지. 너도 앞으로 잘 생각해. 그러게 애초에 전공을 잘 선택했어야지. 미생물학과가 뭐냐, 미생물학과가.
5: 형은 연극과 나왔거든.
7: 아픈겼어.
6: 갈게. 엄마 용돈 하시라 그래.
5: 직접 드리면 좋잖아.
6: 아직 아니야. 때 되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넌 시험 준비나 잘해. 아저씨 과천이요?

0: 복구 좀 해주라.
1: 직장까지 있는 놈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사냐?
0: 야, 씨. 계약지 파리 목숨인 거 몰라서 그러냐? 나 이 돈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한 돈으로 받은 거란 말이야, 이 새끼야. 칠순잔치를 김밥천국에서 할 수는 없잖냐고.
1: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0: 근데 대한민국에 작전주 아닌 게 어딨냐?
1: 그래, 작전주 찍는 거야 아무나 하지.
2: 이 문제는 사고 파는 타이밍 아니겠냐?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야, 지금 사서 장 끝날 때 무조건 던져. 또 욕심내다 깡통 차지 말고, 이 새끼야.
0: 근데 이거 확실한 거지?
2: 못 믿겠으면 말든가.
0: 아싸. 현수야, 완전 고맙다. 오메가.
1: 야.
2: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0: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2: 아, 이런 귀지 같은 새끼를 만나.
0: 확실한 정보 떴어. 어? 오메가 정보 통신. 다 봤어. 끊어. 끊어.
3: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4: 오메가?
0: 저시가.
4: 야, 지금 가서.
0: 확실한 정보 떴다.
4: 작전? 나야.
0: 야,
4: 언제
0: 부르는 음식이고 무조건 다 던져. 오메가?
4: 작전?
5: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 한 방에 1,000,000원. 통장에 10억 찍는 날, 이 생활도 쫑이다.
6: 목표가 100원 남겨놓고 당했어.
7: 깜짝이야. 뻔하잖아. 놀리가던 새끼 중에 하나가 와서 술 먹다 흘렸겠지.
6: 내부에서 정보가 샜다.
7: 그런 새끼들은 아예 합숙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교육을 똑바로 시키던가 했어야 되는 거지.
6: 오케이, 거기까지. 이번이 진짜야.
7: 걱정하지 마. 설계 다 끝났어.
6: 아니. 한 세로 짜야지. 베스트로. 천하의 조미장이 물 먹는 날도 있구나.
8: 조민영 차장, 그 알만한 사람이 고객님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9: 그래도 조 차장이 그 실적이 좋으니까는 이 정도로 징계가 끝난 거예요. 결국은 이 증권사도 서비스업이다 이겁니다. 조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당분간 참고 좀 보세요.
10: 29번 고객님. 출금하시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11: 현금이요.
10: 7,000,000원 다요?

0: 뭐 문제 있습니까?
1: 아닙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2: 별거 아니에요.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1: 현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3: 그거 다 들고 갈 수 있겠어요?
0: 그러게요.
2: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세요.
3: 예?
2: 입금한다고요. 안 돼요?
3: 예. 알겠습니다.

0: 많이 따셨네요.
1: 예? 재수가 좋은 날인가 보죠.
0: 운도 실력이죠. 미련이에요?
1: 강현수라고 합니다.
0: 알아요? 운 좋은 날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법이래요.
2: 너무 과격하다. 불은 켜지 말지.
3: 불을 켜야 돼. 반스가 보이지.
2: 당신들 뭐야?
4: 새끼 그 혀짬네.
2: 누구세요?
5: 피차 바쁜데 빨리 끝냅시다. 정보 어디서 받았어?
2: 예? 뭘 받아요?
4: 막내야, 가서 길쭉한 것 좀 가져와라. 아저씨 기억이 흐릿하시 된다.

0: 이거밖에 없는데 말임.
1: 야, 이 병신 새끼야, 이씨. 이건 큰형님 거잖아, 이씨.
2: 저 마이크 로스 죄송한데요. 그런 거 없이 대화를 풀어보죠.
1: 연기 매고 있으니까 왜 웃기지?
3: 잠깐만.
1: 아, 뭐. 아이 새끼가 이게 정말 진짜. 말이 뭐라 그래.
4: 오메가 정보통신. 이제 기억 좀 나? 그 정보 누구한테 들었어?
5: 아, 듣긴 누구한테 들어요.
4: 이건 내 집이 좋은 거냐,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냐?
5: 아우, 진짜. 아, 내가 월봉, 주봉, 일봉 다 확인하고 산 거라니까요.
1: 그래. 그 진작부터 말했어야지. 월봉이, 주봉이, 일봉이. 삼형제냐?
5: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주식 차트인데요. 봉 차트.
4: 공부 좀 해라. 넌 대리운전에서 대리 달았냐?
1: 새끼야.
6: 뭐 쉽게 말 못해? 어?
7: 네가 사무실에서 먼지 피우고 그러냐?

0: 뭐냐? 내 들어보니 주식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일이
1: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0: 백수시고. 근데 우리 오메가를 건드리셨다.
1: 아, 정말 죽어도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냥 차트 보고.
0: 누구한테 말 듣고 산 게 아니란 말이지.
1: 맹세하고 정말입니다.
0: 그럼 이게 작전이다.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2: 여기 봐봐.
1: 예, 그러니까 오메가 정보통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3주 전입니다. 여기 요날 보시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작전 기간이라고 보면 총 3개월짜리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BPS가 낮은데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여기 눌림목이 발생한 건 이 세력들이 이 사장님께서 자금이 모자라서 숨고르기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0: 이대리, BPS가 뭐냐?
3: 비피더스요? 그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그 일단 묻으면 안 보는 놈 못 봤습니다. 그 맡겨만 주십시오, 형님.
4: 아! BPS 주식당 순차산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5: 황종구.
1: 그는 안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 독가스파의 보스였다. 재테크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0: 정부는 몸은 비록 음지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양지로 향해 있었다. 조직 생활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었던 그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1: 넌 나처럼 살지 마라.
0: 그리고 휠체어를 탄 채 교도소를 탈출하는 재벌 총수의 모습에서 황정구는 자신의 미래를 발견한다. 조직을 정리한 황정구는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이름하여 DGS 캐피털 앤 홀딩스. 독과 스파 이니셜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다. 뭐 사실 LG도 럭키 금성이고 SK도 선경이 아닌가. 하지만 때마쳐 터진 카드 대란으로 자본금 절반을 날리게 되고 황정구는 결국 주가 조작의 세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난 독가스파 두목의 작전에 고춧가루를 뿌린 거다.
2: 오케이, 거기까지. 네가 이 정도만 가지고 목표가를 집어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0: 그건 순전히...
2: 운이다.
0: 예, 그렇다고 볼 수도...
2: 좋다. 그럼 네가 얼마나 운 좋은 놈인지 한번 보자. 자, 지금부터 DGS 캐피털 앤 홀딩스의 수익률 대회 시작하겠다. 오늘 하루 거래에서 수익률 20% 만들어. 그럼 네 말 믿는다.
0: 하루 20%요?
2: 못 만들었다. 1%에 손가락 한 개씩, 오케이?
0: 아니,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0: 오케이. 거기까지.
1: 17.6%.
2: 잠깐만요. 시간에가 있잖아요. 이것도 당일 거래입니다. 예?
3: 내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 저 이제 가도 되죠?
5: 남의 돈 먹다 걸렸으면 토해내는 게 상도의 아닌가?
4: 아니 그건 합법적인 경제활동인데요.
5: 너 법이랑 친하냐?
6: 강현수라고 했지. 근데 왜 그러고 살아?
4: 예?
6: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데 꼬라지가 그래.

0: 구멍이 하나지. 이게 무슨 뜻일까? 내 허리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거야. 이태리 수제품이지. 명품? 그런 공장은 누가 해봐? 봐봐. 자세히 봐. 들이대. 상표 대신 이니셜 있지. HJK. 황종구. 나야.
1: 멋있네요. 결국 미천 차이 아닙니까?
0: 뭐?
1: 똑같이 1%씩 먹어도 100만 원이면 만 원이고 100억이면 1억인데 부자들하고 개미들하고
2: 애초에 게임이 됩니까?
0: 오케이, 바로 그거야.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만 원씩 벌어서 돈 갚으려면 꽤 걸리겠다. 뭐 몸으로 떼어는 방법도 있지. 결정해. 며칠 덜내 세월 잡을래.
1: 아이, 잠깐만요. 제가...
0: 이렇게 하자. 오메가 내 깨끗이 인정하고 대신 이번에 해외 컵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네가 차트를 봐라.

0: 지금 저보고 작전을 보라는 말씀이시죠?
1: 작전 무슨 숨어있는 저평가주의 힘을 좀 실어주자는 거지. 그래도 오면은 기업체인데 그냥 갖다 쓸순 없고 뭐 할래? 과장? 대리?

증권 브로커는 기본적으로 차장 달아줍니다. 그래, 차장해라. 우리 회사 차장이 이런 꼴이면 안 되지, 한 부장.

0: 뭐야 이거?
1: 아이 어서 와. 아 여기 나랑 같이 일할 강 차장. 저긴 서진에서 주민영 차장. 봐라 이거 다 차장이네.
0: 오 진짜. 이렇게 아무나 막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 바닥 보안이 생명인 거 몰라?
1: 네가 잘했어 봐 이렇게까지 했겠어? 얘기해보니 쓸만해 인사해. 아 얘는 내 고등학교 후배고 이번에 오메가에서 너한테 독박 썼지만 이 바닥에선 설계사로 알아주지. 그 왜 이렇게들 늦죠? 아 여기. 네. 아 늦게 오는 놈도 기다릴 거 없다. 시작해. 아 그 저번에 우리 먹었던 그 사케 그 뭐지 그 히카 사케인가 그 뭐야? 아 하나가키. 아니야 아니야. 하카이산 그거 가져.
0: 네. 이리 와 아가씨. 그 문 앞에 서 있지 마.
1: 아, 그리고 그 긴조로 어? 들었겠지?
2: Hey, what's up guys? Dude, sorry.
3: Traffic is fucking jam. It's crazy out there. What's up, man?
1: 식전부터 영어질이야.
2: Yesterday.
3: 야, 니네 부산 같이 뿔쳤거든? 자, 완전 계속 그냥 뒷땅이야 그냥. 아, 농사 짓고 왔어.
2: Hey. Who the fuck is he? Yeah, I'm not working with a fucking stranger.
1: 그냥 조선 말해 이 새끼야. 네가 양키 새끼야?
2: Hey, hey, you know, 우리 또 아무나 오길 못하지, right?
1: 아무나? 내가 데려왔다 이 새끼 어쩔래? 아, 여긴 그 뭐 브라이? 야, 브라이, 네 이름 뭐야?
2: Man, Brian Choi.
1: Choi 같은 소리 하고 잡아. 최 브라이언이라고 펀드매니저고 싸가지 좀 봐가지고. 야 브라이 인사해.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할 강현수 차장.
4: Hey, I'm Brian. 기분 안 나쁘지? No hard feelings, okay? It's nothing. Nothing. Nothing personal.
1: 마치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마 이 새끼야.
0: 박창규 사장이랑 또 무슨 사이야?
1: 국가대표 한량이라고 할 수 있지. 건설 쪽 일할 때 알게 된 형인데 대산토건이라고 알지?
0: 중동개발 때 잘 나갔지?
1: 지 아버지 사장일 때 얘기고. 도련님들 사업 물려받으면 많이들 말아 드시잖아.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을 걸 아마.
5: 기름값이 리터당 만 원씩은 해야 된다니까? 뭔 길바닥에 차들이 그렇게 많아. 아유.
6: 어이, 중고! 대산토건 박창주 사장. 이 사람이 작전의 시발점이다.
1: 얼마나 봐?
0: 벌이 괜찮네. 한 600억은 뽑겠다.
7: 이 사람이. 아, 이 죽이는 아이템을 그거밖에 못한다고? 자.
0: 디테일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냥 지분만 꼭 지고 계세요.
1: 대주주가 딱 버티고 있어야 개미들이 쫓아오는 법이지. 합병을 회사 이름 뭐라고?
7: 한결이라고 환경벤처인데 거의 사장이 나랑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든. 학교 다닐 땐 잘 몰랐지. 나야 맨날 라이트만 하고 그 새끼는 공부만 했으니까. 내가 원래 범생에도 알러지가 있잖아.
1: 근데
7: 이놈이 20년 만에 동창회에 기원한 거지. 그런 잘난 놈이 왜 뜬금없이 동창회에 나타났냐. 동창회에 나오는 놈은 딱 두 종류거든. 하나는 돈 자랑하려고 나오는 거. 또 하나는 돈 꿀 데가 없어서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그놈의 연구한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말아먹고 들이다 개고생을 했더만. 근데 이 연구라는 게 골 때리는 거지. 이게 무슨 약이라는데 이걸 물에 타면 구적물 동물도 다 일급수가 된다는 거야.
0: 이게 참 수질 개선 박테리아라고 하죠.
7: 아무튼 그놈 연구소랑 합병을 하고.
8: 어이 성태 오랜만이다.
7: 그걸로 우리 회사 주가를 튀기면.
3: 고맙다 창주야.
7: 우회 상장.
9: 그래, 그래.
10: 진짜 고맙다.
11: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뻥 팔고 빠진다.
12: 그렇지.
11: 강 차장은 어떻게 봐?
13: 네? 예. 그 신약 개발 대체 에너지 환경 기술 작전 3대 테마죠.
12: 얘는 뭐냐?
14: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롤링 시킨다고 황 대표가 부른 떨거지예요.
12: 이거 원래 지웅이 형이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 형네 회사 세무조사 들어가서 정신이 없잖아. 내내 쩐 줄은 따로 있는 거냐?
14: 자리 옮기시죠.
11: 오케이.
14: 멤버십으로 운영하는데요.
15: 누가 여기 회원인데?
16: 유서연 회원님 선임들이시죠. 자, 가시죠.
15: 누구? 유서연이라 누구야? 어? 유서연이가 누구냐니까.
11: 총알 걱정된다고 그랬지? 그 제가 바로 우리 자금줄이라고.
15: 뭐 하는 애인데 그렇게 돈이 많아?
11: 자기 돈은 아니고 부자들 돈 관리해주는 여잔데 그 사이즈가 좀 되지.
14: 한 1년 전쯤에 그 HS그룹이 외국 애들한테 통째로 넘어갈 뻔한 적 있었죠?
15: 그때 국민주 공모한다 뭐한다 난리쳐서 경영권 방어한 거 아니야?
11: 그렇게들 알고 있지. 근데 그때 차명 주주들을 결집한 사람이 바로 유서연이란 말이야.
14: 그 마산 창투도 유소연 고객이란 말이 있어?
15: 마산 창투가 뭐하는 회사인데?
14: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마산 어디 사는 슈퍼개미인데 굴리는 자금이 웬만한 투자 회사보다 커서 붙은 별명이죠.
11: 결론적으로 레이스 치다 카드 꺾을 일 없다 이거지.
17: 역시 남자들 입이 더 가벼워요. 그죠, 황 사장님?
14: 유소연 PB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 운용가다. 신용 불량자를 위한 거냐고? 아니, 양심 불량자를 위한 은행이라고 하자. 세금 내기 싫은 졸부들, 비자금이 넘치는 정치가 다들 그녀를 찾는다. 높은 수익에 비밀 보장까지 철저하니 돈은 몰릴 수밖에 없다. 고객들은 곧 그녀의 자산이다. 고객의 힘은 고스란히 그들의 비밀을 지키는 데 쓰인다. 그녀의 은행에선 돈뿐 아니라 권력도 입출금이 되는 셈이다.
17: 아이템은 나쁘지 않네요. 한 가지만 확실히 하죠.
11: 뭐든지.
17: 투자금에 대해서 뒷조사 같은 건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11: 오케이. 뭐 우리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17: 누구예요?
11: 아, 이번에 새로 영입한 강현수 차장.
14: 차장은 무슨. 그냥 차 두고 나입니다.
17: 아무나 데리고 올 자리는 아닌데요.
15: 아가씨.

0: 예. 여기 태어날 때부터 작전한 사람 있어?
1: 이번엔 제가 직접 인벌브 하겠어요.
2: 유피비가 직접?
1: 제 사무실로 오세요. 디테일한 건 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아무나 있는데 살 얘기는 아니니까.
3: 와우. 센데. Even I'm impressed, man.
2: 조선 말 쓰라고 이 새끼야. 멤버십이고 나발이고 칙칙해서 못 듣겠다. 나가자.
4: Hey, everybody. Listen up. This is the bomb, okay?
2: 조선 말 쓰라고 이 새끼야.
4: 이거 안 마시면 아무도 치는 못 가. 이게 드라큘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마시는 거야.

0: I am Dracula.
1: 내가 너한테 얘기하나? 내가 너만 믿고.
0: 잘못 말했지. 아유, 이상하지. I am sure. 이거 풀고 말이야.
1: 전변에
2: 아직도 남을 거 있는 거야?
0: 아이.
2: 여기 있는 새끼들 중에 너보다 잘난 새끼들 안
3: 여기 걔네 머리 기네들?
0: 예,
2: 이런 작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 잘해.

0: 주식 5년 했다는 인간이 6시간 넘도록 자빠져 자? 개장 전에 미국 증시부터 체크하는 거 그거 기본 아니야? 지금 네가 할 일은 최대한 조용히 대산 주식 매입하는 거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뭐 거래의 기본 아니겠어?
1: 지금 나 감금하는 거야?
0: 백수 출장 나왔다고 생각해?
1: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하루 종일 나보고 주식 매매나 하라고?
0: 익숙하잖아. 아, 그동안 이건 내가 갖고 있는다. 합병 공시 뜨면 바로 랠리 시작할 거야. 개미들 뭐 처음엔 지켜만 보겠지. 이틀만 상한가 치면 안 넘어는 놈 없을걸?
2: 길게 끌 거 없어. 한달 안에 쇼부쳐.
0: 그래서 김승범 실장 같은 언론 스타가 필요한 거지. 이 한국증권 TV에서 쪽집게 분석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저기 오래. 형! 어!
3: 김승범입니다. 김승범입니다.
2: 이야,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 피부 아주 좋습니다. 관리 어디서 받으시나? 아니, 진짜.
3: 이 인터넷에서 김 실장님 별명이 뭔 줄 알아?
0: 교주님이야. 교주님.
3: 김 실장님이 이거 사라 그러면 와.
4: 안정성.
0: 저거 된다 그러면 또 와.
5: 사실.
0: 장난 아니라니까. 가겠습니다.
2: 이번 작전 끝나면 광신도며 떨어지시겠습니다.
3: 그렇지. 나야 뭐 추천만 하는 사람이고 결정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우리 신도들 한두 번 가지고 믿음을 잃고 그러지 않습니다.
6: 우시야.
2: 아, 마산 장터한테는 얼마나 가지?
0: 일반적으로 쩐주가 70%는 가져가지.
2: 이런 체주는 곰이 부리고.
0: 그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저기 진행비에 우리 김 실장님도 있고 브라이언한테 못 줘도 한 10억은 쥐어줘야지.
7: 아니, 그 교포 새끼한테 그렇게 많이 줘야 돼?

0: 형 더블복이잖아. 이만한 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래가지고 인건비나 건지겠어?
1: 옷을 한번 깎아줘.
0: 아, 왜 있는 것들이 돼.
2: 아유, 쪽팔려. 20개.
0: 하나,

0: 이래갖고 어디 공시전에 물량 맞추겠어?
1: 이런 식으로 거래량 늘리면 추격매수 바로 들어와.
0: 그건 너 같은 개미들 생각이고.

0: 이렇게 아침이면 장판지가 바로 팩스로 들어와요. 너 장판지가 뭔 줄 아냐? 주식시장에서 어제 누가 얼만큼 샀는지, 누군 팔았는지 아침이면 이렇게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원하면 개별 구좌도 까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셔.
1: 이러니 맨날 개미들만 죽거라 털리지. 도둑놈의 새끼들.
0: 니들은 맨날 세력들한테 당했네, 작전에 말렸네 하면서 우는 소리들 하지. 대가리 딸려서 깡통 찼단 소린 죽어도 안 해요. 대한민국 경제? 그거 우리가 돌리는 거야. 주식시장이 뭐 냅두면 알아서 그런 줄 알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자극하고 흔들어주고 활기를 넣어줘야 움직이는 거라고.
1: 전재산 날리고 한강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지?
0: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주식은 전쟁이야. 미사일 오고 가는 전쟁터에 딱 총 하나 들고 뛰어들겠다는데 누가 말려? 자, 시작해.
2: 정 의원 말로는 일처리가 야무지다던데 듣기보단 어리구만. 사실 이자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오늘 맡긴 돈들은 최대한...
3: 석 달 뒤에 공천심사시죠? 예탁하신 돈들을 찾으실 땐 무기명 채권으로 나갈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2: 그럼 나중에 정 의원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합시다.
3: 그러시죠.
2: 자, 갑니다.
4: 그 말씀하셨던 강현수라는 사람 말인데요. 회사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 지피는 게 없습니다.
3: 어디에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4: 여명이라는 연극 극단에 잠시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3: 연극? 계속 알아봐.
5: 난 왜 강현수 같은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6: 근본은 없어도 차트 보는 재주는 있다니까.
7: 하여간 그 서울대 같은 자존심.
5: 차트 보는 애들은 나도 많이 알아.
6: 꼭 차트 때문만 아니야. 두고 봐. 이쪽 머리 내가 나니까.

0: 뭡니까?
1: 차명 계좌들이에요. 앞으로 거래는 여기에 있는 걸로 하세요. 추적이 불가능한 계좌들이죠. 공인인증서는 거기 들어있어요.
0: 이미 매집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2: 못 믿으시겠다 이거지.
1: 폭탄주 돌리면서 의리 찾는 건 남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2: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건가?
1: 어디서 거래하는지도 좀 봐야겠어요.

현수, 넌 난놈이야. 그 주식 꽤나 한다는 놈의 그 표정이 그래, 그게. 웃자. 자. 이렇게. 좋잖아, 웃으니까. 현수야, 이 나쁜 새끼. 말해보자. 현수야, 사랑한다.

0: 합병 공시에서 주주총회까지 포름, 그 안에 주당 5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이 주총 끝나면 바로 던질 겁니다.
1: 나 같으면 5만 원까지 안 밉니다.
2: 이유는요?
1: 대주주 지분이 너무 적어요. 초기 매입량을 너무 높게 잡았고. 봐요. 벌써부터 냄새 맡고 추격 매수 들어오는 놈들이 있잖아요.
3: 뭐?
4: 어떤 놈들이 작전 뒤에 작전을 걸어?
1: 일단 물량을 던져서 가격을 다운시킬 겁니다. 저쪽에서 겁먹고 나가면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면 그만이니까.
3: 그러다 저쪽에서 물량 받아버리면 끝이야. 알아?
1: 보나마나 초치기로 들어온 단타들이야. 얘네들 5분 안에 비전 없으면 바로 나가.

0: 10만 주.
1: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0: 미쳤어?
2: 이 정도는 해줘야 겁을 먹지. 세 갔으면.
1: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 봐. 보유량이 다 들었지?
0: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얼마짜리 작전을 망칠 뻔했는지 알기나 해?
3: 그만하시죠. 배짱 하나 볼만하네요.
2: 애매하게 걸치는 거 성격이 안 맞습니다.
3: 하지만 언젠가는 부러지죠. 왠지 알아요? 항상 모든 걸 거니까. 열 번을 이겨도 한 번만 지면 다 잃죠. 아, 조 차장님. 목표가 다시 잡으세요. 저 그래프도요.
0: 아, UPB. 지금 이런 떨거지 말 듣자는 겁니까? 설계는 내가 합니다.
3: 난 지금 조 차장님 자존심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0: 대선토건이란 회사인데요. 저 이것 좀 보시죠.
1: 뭐가 문제인데? 네.
0: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감리 지정 요건은 꼭 피해간단 말이죠. 누군가가 조종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1: 또 느낌이야? 확실한 거 아니면 신경 꺼.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종목만 700개야, 700개.
2: 강 차장님.
3: 아, 예.
2: 바쁩니까?
3: 아, 아니요. 뭐.
2: 그거 하려면 대학 나와야 됩니까?
3: 뭐요? 주식이요?
2: 제가 건달 막내만 3년째인데 돈이 통 모이지 않아서요. 좀 배워볼까 해서요.
3: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남한테 담배 피란 얘기 안 하죠. 똑같아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이게 좋아 보입니까?
2: 힘들다고 해도 이 생활만 하겠습니까?
4: 저기, 황 사장 어디 갔어?
2: 대표님 골프 가셨는데요.
4: 아이, 사람이 날마다 볼만 치러 다니나. 할 수 없지 뭐. 강 차장, 나랑 어디 좀 갑시다.
2: 저, 강 차장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4: 그 참, 공시전에 연구소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 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당신이 갈 거야? 강 차장이라도 가야지. 강 차장 뭐해? 저 얼른 준비해. 늦었어. 어?
5: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실험 결과 곧 나오는데.
6: 내가 본다고 아냐? 네가 알아서 해.
5: 2차 실험 마무리돼가는데 우리 연구원들 급여가...
4: 연구실 이게 뭐냐 이게? 정리주하면서 살아라. 아, 이래갖고 투자자들 대로를 맞지 나겠어?
5: 에휴, 진짜. 데이터가 수시로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
4: 좀... 여보세요? 뭔 소리야? 어제 얘기 다 끝난 건데. 그럼!
3: 아, 예, 저 있습니다.
5: 아, 예.
3: 방송 보니까요, 좀 있으면 상용화 된다고 하던데.
7: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매달 보내드리는 보고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3: 그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7: 과학이라는 게 100% 성공한다고 못 받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죠.
3: 아, 네. 따님들이신가 봐요?
5: 예. 강 차장 뭐해? 갑시다, 어?
3: 아, 예. 자, 이거 가져가도 되죠?
7: 예.
3: 감사합니다.
4: 사람이 이렇게라도 바람 좀 쐬야지. 좋잖아, 에? 안 그래? 저기, 현수 씨.
3: 예?
4: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이 작전 잘 돼봐야 당신한테 떨어지는 거 별거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현수 씨가 내 편 좀 대줘라. 그걸로 말이야, 황정구 그쪽이 팔 것 같잖아? 그럼 나한테 전화통만 넣어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그것만 해주면 내가 따로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8: 조사육팀 이재학. 그 금강원 쪽에서도 꼴통으로 유명하답니다.
9: 뭐 자기가 형사인줄아는 그런 타입이죠.
10: 귀찮게 됐구만.
8: 당장은 몰라도 그 본격적으로 랠리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경 쓰일 겁니다.
11: 이름이 뭐라고요?
8: 이재학 사무관이요.
11: 열심히 사는 사람 같은데 잘해줘야죠.

0: 안녕하세요, 차관님. 유서연이에요. 잘 지내셨죠?
1: 자네, 나 모르게 무슨 로비 같은 거 하나?
2: 로비라니?
1: 이 사람 우직한 줄 알았더니만 여우 같은 면이 있네.
2: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1: 자네 기획조정실로 파견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 금감원에서도 노른자이 아닌가?
2: 기획조정실이요? 전력?
1: 너무 놀라는 척한다, 티나게. 에휴, 거기 들어가면 일이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나 같으면 보내준대도 싫다.

0: 오늘은 혼자서 연극 안 해요?
1: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0: 공연 보러 왔는데.

0: 초코파이하고는 다르죠?
1: 나 초코파이도 좋아하거든요.
0: 현수 씨 정도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1: 이 핸드폰으로 매도 전에 연락을 해라. 그래봐야 그쪽에서 할수 있는 게.
0: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0: 두고 보면 알겠죠?
1: 거절하면?
0: 그 정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0: 형 번호 바꿨어? 하, 이 공무원 시험도 장난 아니야, 형.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 100대 1이. 아, 인생이 원래 이렇게 무난하니까 힘든 거야?
1: 야, 시끄러, 임마. 됐고. 너 지금 당장 이리 좀 와야겠다.
0: 이 시간에? 버스 끊겼을 텐데?
1: 아니, 좀. 형이 말하면 들어, 이 새끼야. 너 날라와라.

0: 뭔소리지
1: 많이 주시는 거고.
2: 야, 이씨, 너 이름이 뭐야?
1: 어? 어제, 어제.
2: 어제, 이씨, 이거 잘하시겠다, 임마.
3: 넌 나가라. 정신없다.
4: 우리도 가자.
3: 이제 슬슬 진짜 작전 얘기를 해야지.
4: 진짜 작전이라니?
1: 야, 준수야!
3: 오를락, 말락, 오를락, 내릴락, 오를락. 짜증나 못 보겠어. 이 주식 영체질이 안 맞아.
4: 통정만 시작하면 금방 끝나. 조금만 기다려봐.
5: 뭐야 이 시간에.
3: 성공하면 얼마나 번다고?
4: 이것저것 떼고 100억 이상.
3: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주식이 얼마야? 200억. 우리 손에 있는 게 더 많은데 뭐하러 이 지랄 하냐고.
5: 형 주식하다 또 망했지?
4: 지금 도망다니는 거야?
6: 아니야 바보야, 작전 중이라 그래.
5: 작전? 형 군대 다시 들어갔어?
6: 주식 작전 못 들어봤니?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3: 이거 내가 준비한 계좌야. 이걸로 주식 갈아태워.
4: 갑자기 이게 뭐야? 저기서 가만히 당하겠어?
3: 지금 내가 네 의견 물어보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벌써 한 군데 기름 칠해놨으니까.
6: 좀 있으면 주식 하나가 장난 아니게 굴 거야. 너 내 원룸 어딘 줄 알지?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면

0: 유서연, 박창주. 아, 웃기고.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1: 준수야, 잘 들어. 이건 우리 인생의 기회다.
0: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 공천받는데 한 2, 30억이면 된다더구만.
2: 그쪽에 또 관심 있는 건 몰랐네.
0: 이놈의 나란 말이야. 돈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돈, 권력, 양손에 들고 있어야 진정한 1%가 되는 거더라고.
2: 강현수 그 새끼는 어떻게 할 건데?
3: 통장에 한 7천만 원쯤 있을 거야. 내일 그걸로 대산 토건 주식을 사. 7천만 원 다. 못 먹어도 10배는 먹을 수 있어.
2: 그럼
3: 싫어. 최소한.
0: 자, 봐. 우리가 마산 창투 돈을 빼돌렸다. 그럼 그쪽에서 돈 찾는다고 여기저기 뒤지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 팀에서 가장 의심살 만한 놈이 누구야?
2: 강현수.
0: 그렇지.
2: 그래도 유소연 쪽에서 놈을 먼저 찾기만 하면 바로 우리라는 걸 알게 될 텐데.
0: 찾을 수가 없지. 절대 못 찾지. 우리 이 대리가 딴 건 몰라도 묻는 거 하나 기가 막히거든.
4: 형,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5: 아, 지금 돌아가는 돈만 수백억이 넘는데 몇 억 정도는 눈에 띄지도 않아. 거기다 내가 작전하는데 누구한테 걸리겠냐?
4: 걱정하지 말고 내일 장 열리면 주식부터 사. 대산토건? 근데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5: 거긴 그냥 껍데기고 뭐 한결이라고 환경회사랑 합병하게 돼.
4: 이게 연구 보고서야. 한결이면 윤상태 교수님이 있어?
5: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4: 나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잖아. 아직도 이거 하는 거네.
5: 잘됐다. 네가 연구 내용 좀 확인해봐.
0: 아이씨, 준수야.
5: 어차피 눈먼 돈이야. 남보단 내가 먹는 게 낫지 않겠니?
4: 간다.

0: 스탠바이. 5, 4, 3, 2.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증권가 소식, 한국증권TV 전속 애널리스트이신 김승범 실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주식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2: 네, 전반적으로 고압세를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중견건설업체 대산토건의 한결환경공학 인수합병 소식이었습니다. 한결환경공학은 획기적인 수질 개선 박테리아 개발에 성공한 바이오 벤처기업인데요. 오늘 한결 인수를 발표한 대산토건의 박창주 사장 만나보시죠.
3: 우리 대산토건은 환경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결과 합병은 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환경공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 내가 화면빨 좀 받아. 그지?
2: 대산토건의 합병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종가는 11,570원, 거래량은 1,542만 주에 달했습니다.
5: 그림 좋아. 아주 좋아. 분위기 좋을 때 한번 가격 떨어뜨릴 거야.
6: 목표가 4만 원까지 제대로 탄력 받으려면
7: 집에서 잔챙이들은 털어내고 튼실한 개미들로 갈아태워야지.
4: 뭘 조절하게 질질 그냥 빨리 끝내자.
7: 아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주주 빠지면 작전이고 뭐가 없어.
5: 내 때문에 어렸냐 안 챙겨줄까. 애 새끼 마냥 부칠리는 거지.
4: 애 새끼 그 형한테 애 새끼가 뭐냐 그래. 아휴,

0: Hey, man. I'm at the gym. What's up? Yeah, I was born ready for this.
1: You know, 대한민국 백성들이 뭐에 제일 정신 못 차린 줄 알아? 외제야, 외제. 옆전들 외제 명품이라면 짝퉁이라도 좋다고 난리지. 주식 정보에도 이 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브라이언이 굴리는 펀드는 미국 부자에서 거군. 그러니까 미제. 걔가 주식을 사는 주식시장에선 아메리칸이 사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 개미들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좋다고 따라 붙거든. 이걸 두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야.
0: So you guys are best friends now, huh?
1: 키지마.
0: Man, 3일 만에 40% 뛰었어.
2: 오빠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도 같이 듣자.
1: 내일 좀 나가 있어봐. 야. 나가 있어봐 좀.
0: 주위대는 우리 방에 들어오면 안 나가. 우리 얘기 들으면 바로 가서 주식 사.
1: 미친년 정말.
0: Anyways,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1: 이제 오랜만큼 몰랐으니까 끝을 봐야지.
0: 아하, matching transaction, right? I love it. Can you handle it?
3: 뭐라는 거야?
1: 너 통정 거래라고 하냐?
3: 들어봤지?
1: 들어본 거랑 해본 거랑은 다르지.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자고. 이제 나는 브라이언한테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넘기는 거야.
3: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
0: 유한테 넘기는 거지.

0: 그렇지. 그럼 넌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는 거야. 이렇게 주식은 가격만 오르고 우리 안에서 돌아. 개미들은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지. 근데 살 수가 없어. 통정할 때는 이 거래량이랑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하거든. 순식간에 사고 파니까 끼어들 틈이 없지.
1: Bottoms up, baby.

0: 그렇게 주식이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오잖아.
1: 오빠들 얘기 끝났어?
2: 이게 뭐야?
1: 너무 재미없다.
0: 오케이. 너 들어와봐. 그럼 우린 이제 싹 빠지는 거야. 이제 개미들은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던진 주식을 덥석 무는 거지.
3: Pump and dump, baby.
0: 뭐하냐? 원샷해.

0: 야야 다 마셔야 준대잖아. 자자자 쭉 마셔.
1: 대충 하지.
0: 너 강제로 먹였냐? 지가 좋아서 마신대잖아.
1: 그게 억지로인 건 몰라?
0: 다시 물어볼까? 야, 너 이거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응? 근데 이거 마시면 오빠 두 배로 줄게. 200.
2: 적당히 하랬지.
0: 왜? 부럽냐? 그러면 너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
2: 야! 너 같은 개새끼들이 사기치고 반칙하는데 뭐? 열심히만 하면 돼?
0: 그렇게 정의로운 새끼가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어? 통정거래는 시간이 생명이다. 칼같이 지켜.

0: 통장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1: 일주일. 오늘 4만 원 넘었어.
0: 슬슬 마무리해야지.
1: 내일 현수놈한테로 갈 차례야. 브라이언이랑은 말 맞춰놨고.
0: 이제 강 차장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
1: 차장은 무슨 씨. 내일이면 사기꾼 정도는 되겠네.

0: 주식하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면 쓰나. 뭐야? 저 새끼 당장 끌어내.
1: 뭐야?
2: 가자.
1: 이거 없으면 거래 못하는 거 알지? 오지 마. 오지 마, 이 새끼야!

0: 뭐.
1: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세요.
2: 네, 쓴다.
3: 그죠.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봅시다.
1: 나야, 대상 계좌들 지금 바로 동결시켜.

0: 유피비 나 먼저 가. 어?
1: 어떡하냐? 이제 너 필요 없다는데.
2: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냐?
3: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맘사에서 강 차장? 소모품으로 원래 다 제때제때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
4: 159만 주 다 넘어왔어.
3: 오케이. 유피비 지금 어디야? 안 그래도 전화 알려던 참이었는데. 큰일 났어. 강현수 이 자식이 없어졌어.
5: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3: 주식 빼돌리고 튄 것 같아.
5: 강현수가 주식을 빼돌렸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3: 제 시간에 주식이 안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벌써 도망갔더라고.
5: 제가 드린 계좌면 다른 곳에서 확인해볼 수 없었을 텐데요.
3: 그러네. 민영아, 이 정리해야겠다.
6: 왜 강 차장, 그동안 수고 많았어. 푹 쉬어.
7: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너 누구야? 너 새끼야.
3: 알았어. 확실히 마무리하고 연락해.
6: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했다.
3: 핸드폰 숨기고 있었단다.
4: 하여간 대한민국. 이 배신하는 놈들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3: 잠깐. 이 새끼 이거 혹시 박창준의 유산하고 똥구멍 맞힌 거 아니야?
4: 지들이 구린 데가 있는데 신고할 거야 어쩔 거야?
3: 그럼. 주식 쥐고 있는 놈이 장땡이지.
2: 이런.
3: 왜? 뭔데 그래? 주가 왜 이래?
2: 125만 주가 한꺼번에 풀렸어요.
3: 어떤 새끼야 이거?
2: 대주주밖에 더 있어? 박창주.
4: 한가에 완전히 물렸어, 이씨.

0: 한번 담그고 묻어줄까? 그냥 묻어줄까? 난 개인적으로 1번을 추천한다.
1: 네, 대표님.
2: 대표고 나발이고 박창주 잡아. 당장 잡아!
1: 예, 알겠습니다. 야, 야스리. 여기는 막내한테 맡기고 내려가자. 큰 형님이 당장 박사장 잡으러 온다.
2: 아, 진짜 영업 성공을 하지 이게 뭔지.
1: 야, 덕상아. 그 정도면 됐다. 정리 확실히 하고 우리한테 붙어.
3: 네, 형님. 덕상아, 너 이러지 마. 너 지금 사람 죽이면 너 돌아올 수 없는.

0: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인생 쫑이라고 임마! 야! 너 건달 막내 그만하고 조식하고 싶다며. 내가 다 알려줄게.
1: 너! 야!
0: 너 시골에 계신 엄마를 생각해야지! 왜 그래? 너 왜 그래?

0: 너 잘 생각했다. 너 조직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너 겁도 나겠지만 너 조직 별거 아니다.
1: 유피비님 전대요. 여기가요 영종도 근처인데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저기 유피비님이 저희 스카우트이셨거든요. 그리고요 저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요.
3: 지금 도대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4: 망친 작전 복구하는데 독보적인 인물이야. 손대는 종목마다 자살하는 개미가 나와서 주식 살인마라고 하지.
3: 우박사? 그 인간 성공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4: 누가 몰라 이 새끼야. 유서연이가 못지게자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야. 당장 현금화 못하면 우리 둘 다 깡통 차는 거야.
5: 귀곡사궁은 모두 죽음이야. 자, 돌 던져.
6: 계좌 다 확인해봤어요. 다 빼돌렸어요.
7: 다 지난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만합시다.
6: 근데 박 사장을 너무 간과한 거죠. 도박빚만 수십억이에요. 최근에는 마카오에서 진빚 받으러 중국에서 조직까지 들어온 모양이에요.
7: 재밌어요? 난 죽을 뻔했다고요.
6: 황종구도 지금 황당하겠죠. 기껏 빼돌렸는데 현금하지도 못하고 폭락했으니까. 분명히 그쪽에서 주식을 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 타이밍에 우리가 먼저 팔 수만 있으면.
7: 팔 주식은 있고요.
6: 시작할 때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이 있어요. 사실 황종구 쪽 모르게 매집해둔 물량도 있고요.
7: 참, 다들 재주머니 차기 바쁘셨구만. 그 어디 잘난 분들끼리 뒤집든 엎어치든 잘해보세요.
8: 날 때부터 작전한 사람이냐고 큰소리친 현수 씨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무고한 피해자다.
9: 당신들이 벌린 일이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8: 그래서 동생 불러서 대산 주식 사라고 했어요?

0: 현수 씨 돈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현수 씨 이번에도 전부를 걸었잖아요.
1: 깡통 처음 쳐보는 거 아니거든요.
0: 사람 잘못 봤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하찮은 목숨 구해줘서 고마우니까 뭐 사례금이라도 드려요? 얼마? 10억? 100억? 미안해서 어떡하나. 난 개털인데. 어쩌다 돈 안 되는 일을 다 하셨을까?
2: 미안해요. 그래도 목숨 걸고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3: 차트 봤더니 분위기는 좀 아닙디다.
4: 뭐 그런 경우가 영 없는 것도 아닙니다.
3: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봤고. 문제는 이게 워낙 손이 많이 가서.
4: 바로 작업 시작하는 걸로 하고 깔끔하게 10억으로 끊읍시다.

0: 결정되면 연락 주십시오. 아, 깔끔하네. 아, 나 됐으면 써야 되는데, 진짜.
1: 기다려봐요.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줄 게 있어요.
2: 시간에 무슨 일이야? 주식이 잘못됐다.
3: 뭐?
2: 주식이 망했다고. 걱정하지 마. 그래봐야 돈이야.
3: 형 7천만 원 갖고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4: 형, 엄마 아파트.
3: 뭐?
4: 엄마 아파트 담보로.
3: 똑바로 좀 얘기해봐!
4: 형 나도 확실하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로 사채 받아서 주식이 다 떠버렸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3: 네가 혼자 앉으시라고. 엄마 몰래!
4: 우리 인생이 기회라며. 나 형 말만 믿었지.

0: 가죠.
1: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0: 모르겠어? 자기만 빼놓고 잠수탄 거야. 혼자 살인자 될 뻔한 거라고.
2: 여기로 가면 잠시 있을 곳을 마련해 줄 거예요. 마무리되는 대로 꼭 연락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아까 얘기한 매도 타이밍 잡아낼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1: 반 이하죠. 알아요. 그래도 이 방법밖엔 없어요.
0: 잡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이거 본적 있어요?
2: 정구야, 정구야,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잠깐 미쳤어.
3: 어이, 우리 애들이 사람 찾는데 도서 한 번 몰랐지? 얼마 남았다고?
4: 7억 남았어. 도대체 도박 빚이 얼마였던 거야?
3: 에라이, 한심한 새끼야. 에이, 피부 좋은 양반. 당신도 내일까지 먹은 돈 다 토해내.
5: 네.
3: 아,
5: 혼자.
3: 어. 아니야, 브라이. 그, 씨, 아, 니 한국 이름 뭐야?
5: Yo, man, what's going on?
3: 니 코리아 네임이 뭐냐고,
5: 제 홍만인데요.
3: 에라이, 브라이 같은 새끼야. 너도 받아 처먹은 돈 다 가져, 알았어?
5: 오케이.
3: 그래도 비잖아.
4: 저 우박산 좀 안 깎아줄까?
3: 돈이 깡패다. 우박산지 개박산지 불러라. 끝내자.
1: 보고서 얘기한 사람은 현수 씨가 처음이네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0: 황정구도 애초에 연구 자체엔 관심이 없었어요. 문제는 오늘 안에 팔지 못하게 주가를 받쳐줘야 하는 건데. 결국 돈이죠.
1: 현수 씨,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0: 시간이 급했던 모양이고 예산 동원 때문이겠지.
1: 꼭 만나볼 사람도 있고요.
0: 마산 사는 촌놈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자넨가?
2: 아, 이분이 마산 전투?

0: 혹시 주식책 쓰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1: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있군. 그래,
0: 제가 그 책으로 주식 배웠습니다.
1: 그래? 그렇다면 헛배웠네.
2: 어르신께서 잘못 가르쳐주신 거겠죠?
1: 10분 정도 있네.

0: 그것까지 하면 얼추 맞을 겁니다. 세보시든지.
1: 마음에 안 들면 나랑 일 안 하시면 됩니다.
2: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1: 저번 달에도 한 팀이 설거지 좀 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해결부터 해주고 나면 집은 챙겨주겠네 어쩌네 하길래 전화 그냥 끊었습니다. 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2: 알겠으니까 뽀드득 소리나게 마무리해 주시오.
3: 윤 박사의 연구 가치는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5: 지금이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헝가놈들이 팔고 나가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이지?
3: 그러면 그놈들은 어르신 돈으로 평생 놀고 먹겠죠.
4: 팔지 말고 살아. 내가 이런 괴에게 비싼 값을 치를 사람으로 보이나?
1: 분위기 좋습니다. 성금만 받고 튄 줄 알고 애들 풀 뻔했수다.
6: 설거지로 먹고 살아도 양아치 짓은 안 합니다.
2: 왔으면 끝장 봐야지.
6: 지금은 기술 걸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1: 빠질 놈들 다 빠지면 함정을 파서 한 번에 털 겁니다.
6: 봤다 아십니까?
2: 아까 따라잡기 말이야?
6: 인생 막차 탄 개미들이나 하는 짓이죠. 바닥친 주식은 반드시 다시 오른다고 믿는 바보십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1: 오후에 가라로 사자 주문 넣을 겁니다.
6: 그러면 바닥 쳤구나 하면서 따라오는 놈이 꼭 있습니다. 그놈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빠지면 게임 끝입니다.
2: 하락장에서 허수 주문이라 만만치 않을 텐데.
1: 그래서 설거지가 작전의 꽃 아닙니까?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7: 네.
5: 행사장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매수 예약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8: 그거 허수 주문이에요.
3: 가격이 오르면 바로 주문 취소하고 물량을 탈 겁니다.
5: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3: 너무 일찍 내놓으면 다 팔지도 못하고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게 돼요. 윤 박사님 연구만 발표할 수 있어도 시간은 좀 벌 수 있을 텐데요. 준수야.
9: 형 보니까 주식 다시 오르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지금 내놓으면 반도 못 팔아. 엄마 아파트 날아가는 건 마찬가지라고.
1: 반이라도 건져야지. 이대로 뚝 떨어지면 어떡해.
0: 준수야, 준수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2: 이게 진짜 들은 게 아니면 UPB랑 난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어.
3: 그렇겠죠.
2: 그럼 이걸로 UPB와의 빚은 없는 셈이 되는 건가?
3: 의원님이 또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면요.
4: 눈 상태면 그쪽에서 작업하는 재료 아닙니까?
5: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거?
4: 찌라시라고 옛날 안기부 애들이 하는 건데 아는 사람만 하는 고급 정보라인이죠. 대한민국에서 얘네들 모르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6: 이 정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4: 한 달 구독료만 몇백 넘는 겁니다. 이거 내일이나 돼야 뉴스에 나올 겁니다.
7: 에이 그럼 연구가 진짜 되는 거였단 말이야?
6: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8: 컴퓨터만 문제 생겼다 그러면 최다 나한테 갖고 와서 지랄들이려. 내가 뭐 프로그래머지? 컴퓨터 수리공이요? 내가 컴닥터요?
0: 그러니까 돼 안 돼.
8: 돼. 되는데 이게 맡긴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이 상태 봐라 이거. 이 2시간 걸린다.
4: 자 털고 나가죠.
7: 아니 잠깐.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주식을 팔자고요?
4: 난 계약에 없는 일은 안 합니다.
6: 이런 대형 호재가 터졌으면 판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야?
4: 당신들 주식이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 안 팔 거면 난 빠지겠어.

0: 에이, 박사 양반. 그냥 갈 거면 돈은 토해놓고 가야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1: 이 동네 환불 없는 거 몰라? 양아치 본성 나오네.
0: 양아치. 성식아, 우리 거기 양아치랜다. 이거 뭐야?
2: 독고다이로 뛰면서 보험도 없는 줄 알았어? 어떤 새끼든 한 발짝만 움직이면 바람구멍 내주겠어.
3: 형 그냥 가라 그래. 이제 저 인간 없어도 팔 수 있어.
0: 아가리 닥친 새끼야! 내 돈 어쩌고.

0: 너 이 새끼 죽었어. 좀 일으켜봐.
1: 빨리 일으켜봐, 이 새끼야!
2: 형님, 이 새끼 진짜로 죽었는데요?
1: 야, 이 새끼야! 아! 야,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아! 죽일 때 죽이더라도 내 돈 어디 있는지 찾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새끼야!
3: 헬스클럽에선 뭘 좀 찾았나요?
4: 망가진 하드를 하나 찾긴 했는데 지금 복구시켜보는 중이에요.
3: 조민영 같은 전문가가 그렇게 쉽게 증거를 남길 리가 없죠. 한수 씨, 한수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 지금 파세요.
4: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놓으면 저쪽도 던질 거고 그럼 결국 아무도 못 살아요.
3: 7천만 원 정도면 전체에 큰 영향 없어요. 여기서 그냥 빠지세요. 한수 씨는 그게 전부잖아요.
5: 자, 머리를 좀 덮기라도 하지.
6: 난 저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나 신경 써. 분위기 어때?
5: 분위기는 3일 연속이야. 내일까지만 가져가도 최소 40억은 더 건져.

0: 저녁 못 먹었죠?
1: 오늘 하루 붙잡는 건 성공했네요.
0: 내일이면 다 결론이 나겠죠?
1: 괜찮아요?
0: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조그만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5년을 살았네요. 다르게 살았다면 적어도 세상이 이 모니터보단 넓었겠죠.
1: 주식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0: 묻지도 마세요. 인생이 아주 대하드라마입니다.
1: 1편부터 해봐요.
0: 한강철교 위로 올라갔어요. 사실은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올라가서 카드를 막 뿌리면서 제가 결심을 했죠. 내가 주식으로 성공을 하겠다. 근데 그 형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필리핀으로 타와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지금.
2: 어제는 하루 종일 밖으로만 다니니까 몰랐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어떤 이상한 녀석이 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3: 강현수가 유서연이 사무실에 있다. 탁상이 변망덕한 새끼.
4: 아, 이쪽 머리 내가 놨다고 했지. 인사해. 유서연이 믿어 의심치 않는 비서 남건호 팀장. 어린 여자의 밑에서 썩긴 아까운 인재지.
5: 유서연이야!
4: 또 뭐가?
5: 주가. 유서연 주시라고, 이씨. 지금 거래 내역 받았는데 어제 계속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4: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5: 박원석이라고! 주소지가 마산시 문화동이더라고.
4: 마산 창투?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5: 지금 저쪽에서 물량 쏟아내면은 우리 바로 끝장나는 거라고.
4: 잠깐. 유세연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 유세연이가 거래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6: 야, 시동 끄라!
4: 이 타입. 바로 팔 수 있게 준비해왔지. 근데 나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일단 그 잡아놓고. 그리고 난 널 뭘 믿고. 웃기지 말고 따라와. 알았어? 대답해.
2: 알았어.
4: 알았으면 반말이고.
2: 알았어요.
4: 오케이, 거기까지. 차장, 내 주식을 좀 팔 게 있는데 말이야.
7: 결국 이런 식으로 할 거였냐?
4: 이런 식이 어때서? 솔직하잖아. 유수연이 어디 있나?
5: 아무도 없습니다.
2: 뭐야? 같이 있다면서? 이런.
4: 유수연이 어디 있어?
5: 딴 데서 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0: 찌라시 봤지?
2: 뭐야 이거?

0: 고급 정보 너무 좋아하지만 결국 누구 손에 놀아나느냐 차이니까. 황 사장, 재산 통원 전망 아주 좋던데 사람만 묻지 말고 주식도 한번 묻어보지. 누가 먼저 파는지 보자고. 1초라도 빠른 사람이 먼저니까.
1: 팔든 뭐 팔든 넌 내 직접 끝내준다.

0: 됐다. 됐어. 알았어.
1: 오케이. 거기까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0: 이대로 나가면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1: 조사하는 데만 기본이 한 달 걸린다더구만.
0: 아, 그래. 황 사장 기업가 다 됐네.

경찰입니다.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0: 황정구 씨, 조민영 씨, 당신들을 주가 조작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1: 야, 너 안산 돈가스잖아. 야, 너 요즘 어려운 거 한다.
2: 얼고 형사, 나오면 경제사범이야. 왜 강력께서 나서고 난리야?
1: 아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 새끼야. 납치 살인도 경제활동이냐, 어?
2: 그래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세상이구나.

0: 현수 씨. 황 사장 분명히 나타날 거라 그랬죠?
1: 남비서를 역으로 이용하자고 했던 건 난 것 같은데.
0: 거래 내역을 일부러 흘린 사람은 저고요.
1: 목숨 걸고 미끼가 든 건 나거든요.
0: 조금만 고생하세요. 방법 찾아볼게요.

0: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지정 원천기술로 한결환경공학연구소의 수질개선 박테리아 연구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1: 제가 이재학입니다. 대산토금권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수씨, 빌려 입은 옷인데 아는 명함이 나오네요. 현수씨 증언대로면 바로 고발 조치할 수 있을 겁니다.
2: 증거 다 찾을 때쯤이면 해외로 다 빼돌렸을걸요? 잡혀도 잠깐 살고 나오면 부자가 되어있겠죠?
1: 추징금이란 게 있습니다.
2: 안 내도 그만인 추징금 누가 무서워합니까?
1: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2: 주식 파는 현장을 잡으면 확실하겠죠?
1: 그걸 누가 모르나요?
2: 찾아낼 수 없다면 찾아오게 해야죠. 작전이라는 게 주식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요. 뉴스가 나간 후 한결의 주식은 연일 상한가를 찾고 엄마 아파트는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내 돈 7천만 원은 어떻게 됐냐고? 글쎄.
3: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랜만이다. 공연 언제부터야?
4: 내일 시작인데 언제 올 거야?
3: 또 저번처럼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아니야?
4: 대사 있어.
3: 이번엔 진짜지.
4: 사람 은근히 무시하네.
3: 초대권 보내주면 갈게.
4: 초대권? 야,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되더니만. 야, 오지 마, 오지 마. 그래,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주느라 바쁠 텐데 끊어라. 수고. 아, 예, 시점장님. 한결 배당금 나왔죠?
5: 얼마? 2억?
4: 내가 괜찮은 중소기업 하나 찾았는데 거기다 딱 3년만 묻죠.

0: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이야. 그 책을 내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다시 모일푼이 되었네. 자네들 말로 깡통을 찬 거지. 하루 만에 두세 배씩 그만한 망하는 회사는 없어.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말이야, 하루에도 몇천억씩 생겼다가 없어지네. 그게 무슨 의미겠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욕심들이 엉켜있을 뿐이지. 그걸 알고부터 투자를 할 땐 주가를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게 되더라. 진짜로 일을 하는 사람 말이야. 쉽지 않은 상황이야.
1: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0: 급해지고.
1: 파도 대리점 이정수입니다.
2: 내가 8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에 계약합시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 대책반 김대경입니다.
5: 예,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6: 그럼 얼마 걸린다는 얘기예요?
7: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8: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 곧 나오실 겁니다.

0: 장관.
1: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한국에 가서 그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2: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 지금.
3: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0: 다들 너무 지쳤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4: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떠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5: 살아있는데... 못하겠어.
6: 오빠 지금은 왜 바람을 치는 거야?
7: 그 한 명! 아니, 내가 살아있다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8: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9: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10: 혼자 독학으로
11: 책 보고
12: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3: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4: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5: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6: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7: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8: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0: 나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해서 일 해오다가 음악가가 됐고요. 2025년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만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혼자 오게 됐고, 콘트라베이스가 제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0: 작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섬세한 어떤 것을 저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아, 그 정도로 안 춥다니까. 희준 씨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딴소리 좀 잠깐 해봤고요. 관객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희준 씨 음악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네, 혼자라 좀 외로운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샤크 사나고요. 약간 전통 구슬 소재로 현대적인 어떤 댄스 플로어의 감각과 합쳐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 음악은 바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지길,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바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음악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0: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1: 네.
2: 버스 타고.
3: 대충 부산 사람들이고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신기하다.
5: 신기하다.
2: 썬타운 걸즈는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6: 순수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를 퍼즈 사운드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무대에서는 만큼은 좀 멋있는 포크맨처럼 보이고 싶어서.
1: 현시당
0: 가만히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그것도 있습니다. 포크가 생각보다 재밌는 거구나. 통기타로도 아직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하는 시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를 반증할 수 있는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밴드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타임인가?
0: 지루하진 않습니다.
1: 게스트 아닙니다.
2: 기존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마 다른 참가자분들이 조금 견제를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세요?
3: 좀 멀리 왔다.
0: 네.
2: 멀리 왔다?
3: 네.
2: 어쨌든 두 분 포크듀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연주자분들을 좀 대동해서 오셨어요. 준비하신 게 좀 많으세요? 오늘 좀?
3: 아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2: 죄송한데 오늘 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왜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고요하지만 뿌리 깊은 음악 산만한 시선의 무대입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3: 아,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1: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4: 오, 저기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시설 완전 작업 완료.
1: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 옛날서부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

0: 제도 내에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지진 해일 발생 시 행동 요령. 첫째, 재난 방송에 집중하세요. 특보 해제 전까지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둘째, 지진 해일 특보 발령 시 해안과 하천에서 신속하게 벗어납니다. 셋째, 지상에서 대피 시 3층 이상의 콘크리트 건물, 해발 고도 10m 이상의 언덕과 산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넷째, 항 밖의 선박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우리 또 가정형으로 시작해야죠.
1: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요.
0: 자, 오늘은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Part 1 되겠습니다.
1: 엄마랑 진짜 에어컨 가지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0: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들이 이 에어컨 그 전기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시거든요.
1: 당연하죠. 아니, 오늘은 틀까? 너무 더운데? 오늘은 틀자. 저는 주로 엄마, 선풍기를 앞에 두고 있어봐. 시원해.
0: 아, 네.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1: 그럼.
0: 근데 너무 덥거든요.
1: 그쵸.
0: 저는 특히나 더위를 정말 못 참아요.
1: 아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 더울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마유쌤은 엄동설한 애도 계속 부채질 하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이요. 예.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1 한번 네. 가볼 거고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어우, 예민하다.
0: 와우.
1: 예민하시다.
0: 예, 앞에 일자 들어가면은
1: 네.
0: 완전히 이제 패닉하시는
1: 아우,
0: 거예요.
1: 여기가 무슨 이글루니? 남극이야? 이거 뒷문장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아,
1: 예.
0: 19도면 그래도 좀 진짜 좀 춥게 해놓은 케이스이긴 한데.
1: 그쵸. 요즘에 이제 권장하는 온도가 사실 26도
0: 아,
1: 이럴걸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또
1: 25도?
0: 급하게 더웠나 봐요. 자, 다음
1: 예.
0: 미션 2는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아,
1: 아.
0: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더 덥던데요. 뜨거운 팬 이렇게.
1: 그쵸. 왜냐면 선풍기 바람은
0: 아,
1: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죠.
0: 그렇죠. 더
1: 예.
0: 그냥 더운 바람을 후 불어주는 느낌.
1: 맞아요.
0: 오케이,
1: 아.
0: 나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이 되어 있니?
2: What,
1: 응?
2: mom? What,
1: my son?
2: mom? What's wrong?
1: This is so cold.
2: Huh?
1: So cold. This, 19, 저기,
2: 19.
1: 19,
2: Yeah.
1: air conditioner?
2: Yeah.
1: Yeah, it's so cold.
2: 어허.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응?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숨쉬기 더, 어머. 아, 이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저 선풍기 틀어.
2: What?
1: 응?
2: I'll turn on the fan as
1: 그래,
2: well.
1: fan.
2: Two?
1: 응.
2: Both?
1: 아, 보스 말고, 에어 컨디셔널 오프 앤드 온 팬. 오케이?
2: Mom,
1: 응.
2: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Outside is 35?
2: Yeah.
1: But here is just 30. It's
2: 30.
1: okay.
2: I can't breathe.
1: Fan is okay. Fan is okay.
2: 에어컨
1: 꺼. 아휴, 됐다.
0: 아이고, 결국 타협해서
1: 예.
0: 차가운 물수건, 그러니까 하고 선풍기 들기로 했다면서요?
1: 그리고 그 페트병에 차불 넣어가지고
0: 아,
1: 끌어안고요.
0: 끌어안고.
1: 너무 시원해.
0: 아, 안

0: 됩니다. 이게 제대로 소통이
1: 아,
0: 돼서,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기 만약에 아, 뭐 아이의 입장이라면
1: 네.
0: 에어컨 이겨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당연히 이제 에어컨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1: 네.
0: 표현 같은 것들 그거 다 배워 가실 겁니다.
1: 으흠.
0: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3: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3: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Okay, you guys. 오늘의 대화문,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들어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1: 예.
0: 너무 추운 거예요. 그
1: 오.
0: 숫자를 딱 보더니 충격받으신 거예요.
1: 응?
0: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Oh, why is the set to 19 degrees?
0: 그게
1: degrees가 이게
0: 뭘까요?
1: 온도. 에,
0: 오, 몇
1: 알죠.
0: 도?
1: 19도로 set 되어 있는 거예요.
0: 아하.
1: 에어 컨디션이. 예.
0: 오.
1: 많이 놀란 눈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에어컨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만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에어 컨디션. 컨디션 하면 그냥 얘 상태니까 컨디셔널.
0: 네. 오케이.
1: 아닌가요?
0: So, why is the air 컨디셔널?
1: 아니잖아. ER. 컨디셔널.
0: 네.
1: 예.
0: 오케이. 자, 일단은 참고로
1: 잠깐만. 뭐야? 이거 왜?
0: 컨디셔널.
1: 아니잖아요. 컨디셔널.
0: 네.
1: 예, 아, 뭐.
0: 자, 어떤
1: 아,
0: 스펠링인지 도저히
1: 복잡하네요.
0: 알아볼 수가
1: 아,
0: 없습니다.
1: 토크를 하면서 쓰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0: 핑계예요.
1: 방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0: I didn't say anything. Alright. Air
1: 컨디셔널.
0: conditioner, right?
1: 아.
0: 왜냐면 공기를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예.
0: Air conditioner. 어디 강조해줘야 될것 같아요?
1: 컨디셔널. 니.
0: 아하.
1: 예. 여기 아닌가요?
0: Perfect. 자,
1: 오.
0: 여러분들 거기에 강세를 주면서 한번 해볼게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올릴 겁니다. 두번 갈게요.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1: 에어 컨디셔널, 에어 컨디셔널.
0: 오케이. 자, 참고로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air conditioner 줄인 게 뭐예요?
1: AC.
0: AC, right? AC. 이 AC는 상황에 따라서 air conditioning. 이라고 하는 그렇게 컨디셔닝을 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1: 네.
0: 기계로도 맥락에 따라 쓸수 있고요. 자, 에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쿵글리시 같죠? 아니에요.
1: 아, 이렇게도 쓰세요?
0: 쓰는 나라가
1: 아,
0: 있어요. 물론
1: 그래요?
0: 북미권 영어에서는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1: 네.
0: 에어컨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에어 컨디셔너 or AC라고 쓰는 게 안전하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몇도 온도 할때뭐 30도, 뭐 20도 할때
1: 네.
0: 뭐라고 돼 있죠?
1: Degree.
0: 그렇죠. There you go. 물론 이제 온도라는 단어는 temperature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자, 몇 도.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숫자로 뭐 2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
1: 네.
0: 대신에 이제 복수로 써야겠죠. 그럴 경우는. 오케이. 자, 설정된 거, 몇 도로 설정돼 있다? 설정? 뭐라고 해야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1: Set.
0: 아하. 뭐가 뭐로 세트가 돼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se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설정된이라는
1: 오.
0: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So, 형용사니까 비동사 상황 썼죠? So, something is set, right?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set이 돼 있다. 아니면, air conditioning이, 뭐, 컨디셔너가 set이 돼 있다.
1: 예.
0: 뭐, 히터가 set이 돼 있다. 그렇게 하면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몇 도로라고 할 때, 진짜 to를 씁니다.
1: 예.
0: 희한하죠, 그렇죠? setting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몇 도까지 거기로 간 거예요.
1: 네.
0: 거기로. 그래서 to를 쓰는 게 맞아요. 네.
1: 아하.
0: 여기서는 19도로 했으니까 set to 이렇게 온도가 나왔네요.
1: 네.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븐 있죠, 오븐. 그 오븐은 180도로 설정이 돼 있어.
1: 아, the oven is set to 몇 도요?
0: 180도?
1: 180
0: 80
1: degrees.
0: degrees. 그렇죠?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Yeah.
0: 자, 이번에는 히터, 난방기. 그 난방기는 30도로 설정돼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30 degrees. There you go. 이렇게 되겠죠.
1: 네.
0: Right. So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오븐이 설정돼 있다. 히터가 설정돼 있다. 이거 문법 틀린 거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몇 도로? 아, 2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kay,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All right, 본문도 갈게요. Hey,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아하,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이가 너무 더워서 숨을 어구. 못 쉴 정도니까요.
1: Because 네. it's too hot, too... 오.
0: 제가 일부러 직역 수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too hot, too not. 숨을 못 쉬어야 되거든요. Not breathe. 아이고, breathe. Breathe. 네, breathe로 할게요.
0: 오케이. Okay. 자, 이게 바로 투투 용법을 잘못 네. 배운 케이스의 해석이 될 수도
1: 왜요?
0: 있습니다.
1: 왜요? 낯을 어떻어요,
0: 모여서
1: 그러면?
0: 모여서 못한다. 그러니까요. 뭔가 낯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숨을 못 쉴 정도이니까요. 이랬으니까. 자, 볼게요. 정답은
1: 어?
0: 낯이 안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It's too hot to breathe. 보세요.
1: 예.
0: 여기까지만 해석해 보세요. It's too hot. 무슨 말이에요?
1: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요. 에이. 뭐 하기에?
1: 숨쉬기에.
0: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1: 아~
0: 너무 더워요. 숨쉬기에. 이게 아~ 맞는 거거든요.
1: 아, 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0: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했죠. 직역이 아니었네요.
1: 아, 잠깐 따라오세요. 아, 잠깐 따라오... 안 되겠어요.
0: 자, 근데...
1: 아니,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0: 이게 한국에서 문법책에 예전부터요.
1: 네.
0: 이렇게 의역 버전이 돼 있었어요.
1: 아~
0: 사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었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So...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투투 용법이.
1: 근데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그쵸.
1: 투 형용사 투.
0: Right?
1: 맞나요?
0: 맞아요. 그러면 너무 형용사에서
1: 뭘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래요.
0: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석이 돼요.
1: 아.
0: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쉰다. 해석되죠? 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그러게요.
0: 언제 문제 발생하냐면 앞에 not 같은 게 붙으면 너무 덥지 않아서 브리스를 못한다?
1: 야, 이거 어떡하냐.
0: 아무튼 난리가 나요.
1: 와, 그러네요.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투투 용법 오늘 간단하게 짚고 갈 건데 이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breathe라는 단어가 나왔죠.
1: 네.
0: 동사입니다. 그리고 스펠링 맨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1: 스펠링이
0: 마지막에 이 들어가 있죠?
1: 네.
0: 그런데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 뭐였죠?
1: 아, 기억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기억을 완벽하게 했어요.
0: Alright.
1: Breath.
0: 어디까지?
1: 이거까지입니다. 예, 예.
0: 이가 안 붙고요.
1: Breath.
0: 발음도 breathe가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이거 두 개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1: 네.
0: 저, 쟤는 동사로 쓴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투투용법 제가 처음 여기서 공개하는 건 아닌데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1: 그쵸.
0: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투투용법 문법적에서 많이 봤어요. 좀 알아요 하시지만 이거 저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저는
1: 예.
0: 이거는 진짜 자신합니다.
1: 예.
0: 뭐냐? 앞으로 무조건 직역으로 하기. 투 형용사. 너무 형용사하다. 자, 뭐 하기에? 이 행동하기에.
1: 아~
0: 네. So, 너무 형용사하다. 이 행동하기에. 이거는 제가 어순만 이렇게 껴맞춘 것 뿐이에요.
1: 네, 네, 네.
0: So, 이것도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 이렇게 끝내도 돼요.
1: 그쵸.
0: 근데 도대체 뭘 하기에 덥다는 거야?
1: 숨쉬기에.
0: To breathe.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문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절 믿고 긍정문에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너무 추워. 우리 날씨 얘기할 때는 it을 쓰잖아요.
1: 네.
0: 아니면 뭐 물 같은 거 온도 얘기할 때도 it을 쓰는데 자, 너무 추워. 수영하기에.
1: It's too cold to swim.
0: 그렇죠. 된 거예요. 직역
1: 예.
0: 스타일로. It's too cold. 도대체 뭘 하기에? 아, to swim 하기에.
1: 오.
0: 방금 제가 해석한 거에서 수영을 못해. 이러지 않았죠?
1: 그렇죠.
0: 억지로 의역하지 않았어요. 자, how about this?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옮기기에.
1: 오.
0: 자, 그 소파는 너무 무거워.
1: The sofa is too heavy.
0: 움직이기에.
1: To move.
0: That's it. The sofa is too heavy.
1: To move.
0: 직역 완전.
1: 아, 그쵸?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요?
0: 심플하죠?
1: 네.
0: 오케이. Okay. S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Mm-hmm.
0: It's too cold to swim.
1: is to call to

0: Swim.
1: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0: The sofa is too heavy to move.
1: 자, 그러면 제가 부정문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0: 아, 이거
1: 할수
0: 너무
1: 있는지 이런
0: 궁금했어요.
1: 스타일로. 오케이? 너무 늦진 않았어. is로 주어를 잡아서 너무 늦진 않았어.
0: It's not too late.
1: It's not too late.
0: Alright.
1: 시작하기에.
0: Not too late to start.
1: That's it. You just
0: Oh.
1: did it. It's not too late to start.
0: 오.
1: 지금 제가 직역 버전 했는데 not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기 씨가 이거 해낸 거예요.
0: It's not too late to start.
1: 근데
0: Oh.
1: 만약에 예전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0: 네.
1: 너무 늦지 않았어.
0: 에?
1: 너무 늦지 않아서 시작할 수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해석이?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부정이 진짜로 됐을 때
1: 네.
0: 우리가 막히겠네요.
1: 그럼요.
0: 아.
1: 그래서 이거는 문법 어딘가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0: 그런가
1: 왜
0: 봐요.
1: 억지로 부정을 시킨 이유가 없거든요. 오케이?
0: 에.
1: Alright, so 그냥 앞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해석을 하기.
0: 네.
1: 너무 늦지 않았어. To start 하기에.
0: 으흠.
1: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마마 says.
0: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틀지 말란 소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네요.
1: 맞습니다.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선풍기.
1: Yes.
0: 우리 선풍기 지난번에 한적 있어요. 선풍기 그냥 fan 쓰면 되죠.
1: Oh,
0: So
1: yes.
0: simple.
1: 우리가 이상하게 AC를 오히려 더잘 알고
0: 네.
1: 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0: 몰라요.
1: 정답 맞습니다. FAN, 팬이잖아요. 정말 그
0: 네.
1: 팬이 맞고요. 참고로 부채 있죠?
0: 네.
1: 부채는 그냥 손 팬이에요. 그래서 hand fan.
0: 아하.
1: 그런데 보통 팬이라고 하면 그 맥락에 따라서 손으로 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렇게 그냥 팬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0: 근데 만약에 마유 마유, I am your big fan 할 때도 이팬 아닌가요?
1: yes. 오케이.
0: Oh, 같은
1: 근데
0: 말이에요?
1: 이거는 맥락인 거죠. 딱. 저 당신의 부채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죠.
0: 아이,
1: 그래서
0: 그럴 리가
1: 모든
0: 없죠.
1: 게
0: 예.
1: 이 컨텍스트
0: 그렇죠.
1: 맥락이다라고
0: 예. 아, 이게 같은
1: 생각합니다.
0: 건지 아니면 FEN인지
1: 아니요, 맞아요.
0: 궁금해서.
1: 스펠링
0: 똑같아요.
1: 똑같습니다. Alright. So, hand fan or 뭐 handheld fan 이런
0: 네.
1: 식으로도 쓸수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팬을 어떻게 하라고요?
0: 그 팬을 들으라고.
1: 들으라고요?
0: 틀으라고.
1: 들어. 그럼 더 덥죠, 들면.
0: 예.
1: Alright. So, 트는 것은 동사로
0: Turn on.
1: turn on,
0: Yes.
1: turn 해서 on 시킨다, 켠다. 이게
0: 네.
1: 예전에는 TV 같은 거나 뭐 그거 외에도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게 많았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So turn 해서 on 한다. So turn on something, 뭔가를 틀다, 켜다 정도가 될수 있겠죠. So for example, right? 그 모니터를 켜. 이거 상대방한테 뭐라 그래요?
0: Turn on the monitor.
1: 그렇죠. Turn on the monit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0: Yes.
1: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히터를 틀수 있니? 틀어줄 수 있겠어? 할수 있니?
0: Could you turn on the heater?
1: heater. 그쵸? could you로 더 예의 있겠네요.
0: Yes.
1: 저는 can you를 준비했는데,
0: Can
1: it doesn't
0: you?
1: matter. Okay.
0: Mm-hmm.
1: So, turn on은 단순하게,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참고로 끄는 건 뭐죠?
0: Turn
1: turn.
0: off.
1: 그래도 돌려서 끄는 거예요. 오케이.
0: 네.
1: 읽어볼게요. Turn on the monitor.
0: Turn on the monitor.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Can you turn on the heater?
1: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단순하게 탁 해서 켜는 거는 turn on이었죠.
0: 네.
1: 근데 만약에 이미 켜진 상태예요.
0: 네.
1: 거기서 더 세게 튼다.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기 같은 거.
0: 예.
1: 그건 뭐라고 할까요?
0: 아,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이 돌리는 거에서 착안을 했을 테니까
1: Yes, yes.
0: 턴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turn up.
1: Turn
0: 맞았네.
1: it up. Turn it up.
0: Yes.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turn up the, 이거는 사실은 그 팬만이 아니라 turn up the volume. Turn it
0: 오.
1: up.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게
0: 예.
1: 볼륨 올리라는 얘기예요.

0: 뭔가를 더 세게 튼다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약하게 하고 싶다? Turn down 쓰면 되죠, 또.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자, 근데 와, 이거 19도 할 만했네요.
1: 왜요?
0: 엄마, 밖은 거의 35도예요.
1: 이러면 계란후라이 익을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로. 과자 조금 보태가지고.
0: 맙소사.
1: 정말 덥죠. 왜냐면 우리 신체 체온이 36.5도인데 너무 덥겠다. Mom, it's like 35 degrees 밖은. 밖이니까 outside. 해볼게요. Outside.
0: 오케이. Okay. Out 그리고 side 1word로 했는데 네. 보겠습니다.
1: Yeah.
0: You got it. Outside, 밖에, 바깥 면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때도 주어가 그
1: It's.
0: 날씨랑 같아요.
1: 네.
0: 맞아요. It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온도, 밝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s 한 다음에 숫자를 쓰고,
1: 네.
0: 그 다음에 Degrees를 쓰면 온도가 얼만큼 몇 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뭐 정말 1도면은 one degree 하고 단수로 쓰겠지만
1: 예.
0: 그거 외에는 다 복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밖에 15도야. 밖에 15도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1: It's 35 degrees outside.
0: 15도, 15도.
1: It's 15 degrees outside.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여기 안에를 뭐라 그래요?
1: Inside. 안에. Here inside.
0: In here.
1: In here.
0: In here. Okay. 자, 그러면 이 안은 25도야.
1: It's 25 degrees in here.
0: In here. There you go.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1: 네.
0: 그렇죠. 어디가 그런지는 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오호.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t's 15 degrees outside.
1: It's 15 degrees outside.
0: It's 25 degrees in here.
1: It's 25 degrees in here.
0: 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뭐 당장 쓰라는 거는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이 단어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또 될 거예요.
1: 오.
0: 섭씨는 Celsius,
1: Celsius.
0: 그리고 화씨는 Fahrenheit. 굉장히 뭐 스펠링이 어렵긴 해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몇 도 뒤에 C 이렇게 동그라미 뿅
1: 맞아요.
0: F 뿅 이런 거 있죠?
1: 네, F하고 동그라미.
0: 맞습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줘볼게요. It's 35 degrees outside. 이렇게 하면 밖에 35도예요. 팩트를 말해버렸죠.
1: 그쵸?
0: 정확하게. 근데 제가 중간에 못 꼈어요.
1: Like.
0: 네, 이거는 그냥 거의 구어체예요. 비격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it's like, it's like.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like를 엄청 많이 넣어요. 습관처럼. 그래서 like는 확신이 좀 떨어지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1: 저는 근데 만약에 like가 비워져 있으면은 almost를 썼을 것 같아요.
0: 거의.
1: 거의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그것도, 써도 돼요?
0: 그럼요.
1: 오.
0: like는 대략,
1: 네.
0: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어체 스타일의
1: 네.
0: 표현이에요. Okay? So, 이거는 뭐 말이 생각 안 날 때도 원어민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1: 그럼요.
0: Like, you know, like. 이렇게 해서 like 뜻 쓰죠?
1: 그렇죠.
0: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 떠오르지 않은 데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그런 쪽이랑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
0: 나 가만 있는데.
1: 가만 있어봐.
0: 계속 가만 있어.
1: 근데 그게 가만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에.
0: 저는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이란 단어.
1: 그래 막.
0: 그 막.
1: 그 막 뭐지?
0: 그죠.
1: 그 막,
0: 이게 안 떠오르거나
1: 맞아요.
0: 대략 수치 얘기할 때.
1: 어.
0: 그래서 어떤 사람은 it's about $5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1: 네.
0: 어떤 사람들은 it's like $5
1: like.
0: 라고도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1: 네.
0: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Alright, 또 두 문제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Alright,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냥 선풍기를 틀어.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0: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자, be set. 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Right? 설정이 돼 있습니다.
1: 그쵸?
0: to 몇 도 이렇게 쓰는 거죠. 갑니다. 오븐이 180도로 설정되어 있어. 아. 그 오븐이 설정되어 있대요. 180도로.
1: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0: Oh, yes. 두 번째. 히터가, 그 히터가 네. 30도로 설정되어 있어.
1: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0: 그렇죠.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세 번째입니다. 아니, 왜, 에어컨이 왜 19도로 설정되어 있니? 왜 그 에어컨디셔너는 셋되어 있냐? 19도에.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0: Beautiful. Just like that. 읽어보겠습니다. The oven is set to 180 degrees. The heater is set to 30 degrees.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So, 다음은요?
1: 네.
0: Turn on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켜. 그 모니터를 켜.
1: Turn on the monitor.
0: 그렇죠. 자, 그냥 선풍기를 틀어. 그냥 그 선풍기를 틀어.
1: Just turn on the fan.
0: Alright. 하나 더요. 히터 켜줄 수 있어?
1: Can you turn on the heater?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Turn on the monitor. Just turn on the fan. Can you turn on the heater?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4: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3: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4: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y son?
2: Yeah?
1: Why is the air conditioner set to 19 degrees?
2: Because it's too hot to breathe.
1: It's not so bad. Just turn on the fan.
2: Mom, it's like 35 degrees outside.
1: It's okay.
2: What?
1: It's okay. Here is just 30.
2: 30 is hot.
1: Fan.
2: Oh, mom.
1: Oh, all right. 잘하셔, 정말.
0: Good job.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0: Ooh, wow.
1: 라는 문장이었죠?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0: 와우. Wow. 이거 오늘 쓰시면요.
1: 네.
0: 아주 아주 그냥 둘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1: 내년까지 네. 가요.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가요.
0: 내년까지 가요.
1: 네,
0: 오케이.
1: 그럼요.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Turn on something. 활용해서
1: 네.
0: 다음 명작 해주세요.
1: 음?
0: 내 전화기를 켜. 너의 전화기를 켜라. 오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거든요. 으흠. 좋습니다. 그렇게 영어 문장으로 완성하셔서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0: 이어서 클래스 1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1: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캐대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스파이스드 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셀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 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었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 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Hg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Hg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 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식이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선의 일반적인 식이군은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에 기반해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 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국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 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 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의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 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2: 엄마가 헐룩된다. 헐룩.
3: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야. 명분을 만든
4: 네, 명분이죠.
3: 거야.
4: 명분이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5: 멀어져 있네요.
6: 네, 공간이 그렇죠.
5: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요.
7: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8: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아, 네.
9: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보호할 거냐.
10: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여기 나만의 낙원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1: 음악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달라요. 큐티가 난 애들이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벌써 탁.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0: 작은 행복이 모여 큰 기쁨이 되는 곳.
1: 무럭무럭 잘 커주라.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0: 오물거리는 새 생명들이 가득하니 그의 낙원엔 언제나 기분 좋은 활기가 가득합니다.
1: 불안한 거야. 병아리도 태어났지, 강아지 새끼도 태어났지, 자연에서는 이런 게 행복입니다.
0: 여기 나의 낙원으로 놀러 오실래요? 문명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가득한 숲속. 12년 전 산골짜기에 들어와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다는 김금산 씨.
1: 잘 잤어? 아가들아, 나와. 어서 와. 산속에서는 누가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계속 보잖아요, 저 아이들이. 근데 의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봐요, 얘네들도. 이리 와.
0: 낯선 방문객에게 놀란 것도 잠시.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닭들. 이럴 때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바로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이라네요.
1: 15일 됐어요. 예쁘죠? 네. 클래식을 들려줘요. 그러면 클래식은 항상 나를 힘을 줘요. 용기를 주고 멋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애들이 몰입을 해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음악을.

0: 매일 아침 열리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금산시와 동물들만의 오랜 일상입니다.
1: 수준이 있죠. 굉장히 우아하고 아이들이 달라요. 자태도. 나만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성이 있어요. 애기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제 잘 봐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네가 뛰어놀을 마당이야. 얼마나 넓어. 그지? 예전에는 이곳이 우리 닭들이 다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에요. 전체 다 뛰어놀고 놀았거든요.
0: 닭들에게 놀이터로 내어준 드넓은 마당. 어린 녀석들도 한 달 뒤면 푸른 잔디를 자유롭게 누비겠죠.
1: 그냥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냥 녹색의 하얀 닭들 이렇게 놀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0: 금산시의 마당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가족.
1: 임실군 신덕면에 살아서 신덕이에요. 야가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두 마리를 다행히 그래도 많이 안 낳고 거기다 병아리 태어나지 갖고 양쪽 두리를 내가 산후조리원이라고 정말 바빠요. 어?
0: 병아리 산후조리원.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귀여운 새 식구랍니다.
1: 순도가 가만히 있어봐. 불안을 느끼는 거야.
0: 올해로 9살인 신덕이.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에 다다른 나이에 얻은 귀한 늦둥이라네요. 사고로 인해 불편한 몸에도 제 새끼만큼은 애지중지 돌보는 기특한 엄마입니다. 도시의 치열함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골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꾸린 지 12년째.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창.
1: 그 각도를 잘 맞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응?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숲이 이렇게 잔디가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유리를 넣은 거예요. 제가 이 기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좀 쳤어요. 예, 10살 때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기타를. 근데 지금 기타가 이게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지고 지금.
2: 예전에는 그러면 원래 이런 악기를 좋아하셨어요?
1: 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때도.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잘 안 되네요.
2: 와, 네, 너무 그리고 좋으신데요?
1: 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좀 이런 거하고는 멀리 보낸 것 같아요, 그냥.
0: 전주에서 악기상을 운영하던 금산씨. 매일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탓일까요? 협심증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1: 열심히 살지만 끝없는 어떤 기대치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야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이막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연에서 삶을 살고자 52살에 여기로 왔거든요. 잘 온 것 같아요. 인생이 최고 잘한 것 같아요. 자연으로 온 것을.

0: 이제는 자연을 관객 삼아 행복을 연주하는 중이랍니다.
1: 그냥 내가 주어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래요. 비호야 행복하다 하는 것을 자연에서 알았습니다.
0: 인생 중반을 넘어서야 터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2: 오빠!
1: 어서 와! 문이라고 했었네.
0: 정적을 깨우는 반가운 손님들. 도시에서 악기상을 하며 인연 맺은 오랜 지인들인데요.
3: 그 엄마 생각도 나면서 그 시골 향기 이런 것들을 포근함을 느껴서 참 좋아요.
2: 보통 보시면 아빠 생각이 나요.
3: 근데 어머니 생각이 나요.
2: 어머니 아니야, 맞아,
3: 어머니 생각. 언니, 어머니.
1: 아, 그래?
3: 네.
1: 이제 자연도 좋지만 오빠가 편하니까 이제 오겠죠.
0: 지인들 사이에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금산시의 정원.
2: 근데 오빠 이게, 이렇게 키 큰 이거 풀들은 뭐예요? 풀 안 매운 거예요?
1: 이게 망초라는 나물이야. 근데 대대는 보면 또 풍년초라고도 부르는데.
2: 풍년초? 아,
1: 이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 나물 중에 최고야.
2: 없으니까.
1: 이 순을 담았을 때 딱 부드럽잖아. 부드러운 데까지만 딱 꺼내야 돼.
0: 어디서나 흔하게 잘 자라는 망초. 도심의 길가에선 잡초 취급받지만 여기선 귀한 나물 대접받는다죠.
2: 와, 그래도 피디님이 제일 맛있다 하셨네요.
1: 산 속에 사는 사람이라 반말도 좀 빠르겠죠? 많이 해봐서.
4: 오, 오빠 언제 그렇게 많이 땄어요? 어?
1: 그러니까.
4: 야, 저 열심히 찾아가면서 딴 것이 이 정도인데.
1: 근데 아이고, 오빠 이거 진짜 많이 땄다.
2: 와,
1: 이게
5: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2: 맞아요. 나물도 섞여서 다른 나물도.
1: 아니야, 괜찮아. 여기는 다 먹는 풀들이라.
0: 이야기꽃 피우며 손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한가득. 이번엔 또 뭔가요?

0: 진 망초는 잘 말려 두고두고 먹을 묵나물로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1: 틀렸어? 여기.
0: 온 마당 가득 퍼져나가는 초록의 싱그러운 향.
1: 숯불이 도와야 돼. 햇빛에 말려서 그늘에다가 한 4~5개월 정도 말리면 발효가 돼, 거기서.
0: 자연의 바람과 햇살 덕분에 더 맛있어지겠죠. 드디어 기다리던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향긋한 뽕잎전.
2: 와, 소리부터, 소리부터.
1: 색깔 어때?
2: 어, 향 좋아요.
1: 세상에 하나뿐이다. 전이야.
0: 여기에 금산시표 봄나물 장아찌까지.
1: 가시오가피, 그 다음 찔레.
2: 아, 이게 찔레씨, 오빠?
1: 찔레까지 다 했잖아. 우리가 어릴 있을 때 찔레순 먹잖아. 어. 칡순도 먹고. 네. 굉장히 단맛 나는 거거든.
2: 네, 어디 맛볼까? 어.
3: 부드럽다, 오빠.
1: 그치? 연한 순을 가지고 담으니까 먹고 있어.
3: 아니면 고기에다 먹어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1: 맞아.
3: 진짜 찔레를 먹으니까 또 생각나네. 아, 뭐 한 잔도 있으면 좋겠지만 놀이가 있어요. 어, 그... 찔레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짜르비아 콜롬비아 대전 이 정도까지만.
1: 아, 정말 너무 잘하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2: 이렇게
0: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성찬. 이 맛을 잊지 못해 자꾸만 이 산골 낙원을 찾게 되는 거겠죠.
4: 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아, 오빠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세상은 본인이 행복하면 성공한 거다, 삶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주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시원한 바람이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어주는 듯합니다.

0: 손님들이 떠나고 이제 다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죠.
1: 날도 뜨는 게 좋네, 여기는요.
2: 자연이니까. 사실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의 맛에 낙엽 밟는 소리만 들어도 뭐랄까 자연의 소리죠. 그냥 바삭거리는 소리가 음악처럼.
0: 커다란 낙엽 자루 들고 향하는 곳은 병아리들의 이사를 준비하는 곳이죠.
1: 닭들도 뭔가 살림이 많네요.
2: 그죠.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거하고. 그러죠. 이사의 집이에요, 이게요. 우리 애기들 잠자리를 내가 100% 편백나무로 지었거든요.
0: 새 식구들을 위해 지었다는 방 두 칸짜리 주택. 폭신한 낙엽 이불부터 정성스레 깔아줍니다.
2: 여기서 물을 톡톡톡 이렇게 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아이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0: 드디어 병아리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2: 자, 아이고, 새 집으로 이사 가자.

0: 이동하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자에 담아 조심히 움직이는데요.
1: 아이고, 자, 새 집에 왔네. 응? 새 집에 왔다. 얼마나 좋을거나.
0: 과연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넓은 공간에 병아리들도 신나 보이는데요.
1: 무럭무럭 잘 커주라. 활발하게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다니는 거 보면 기를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그냥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0: 소박하고 무해한 행복들로 가득 찬 여기는 금산시의 낙원입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매운맛에 이렇게 매력이 있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2: 짠, 짠, 짠, 짠.
3: 여기서 띵호화잖아요, 띵호화.
4: 3점만 받아도 채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5: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7: 기다릴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5: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채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괴계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

홍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얼음물에 얼음물 봐봐요.
3: 칼맛이 있네. 칼맛이 있어.
4: 와, 이거 장난
5: 아니야. 몇
4: 개야? 20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역사적인 흔적인 거죠.
6: 아, 너무 맛있다.
3: 야, 춤을 잘 추네.
4: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되게 아름답고 신비스럽네요. 혼자 이거를 이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7: 세상에, 아, 이런 말 사실, 아, 처음 받은 겁니다. 아.
3: 좋았다! 자, 문을 가려볼게요. 우와. 너무 행복해.
8: 치앙마이의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9: 이보다 더 행복한 물벼락이 있을까요?
8: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거야, 저?
10: 미바합, 미바합.
9: 왜?
8: 도망가래.
9: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3: 사와디캅.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하다니.
9: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 여행도 그렇죠?
3: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9: 그렇다고 발길을 되돌릴 수 있나요? 치앙마이로 갑니다. 태어나 처음 가본 해외여행지를 부르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나라, 태국. 저에게도 태국은 잊히지 않은 첫 번째 해외여행지였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은 치앙마이에서 시작합니다. 별칭이 북방의 장미랍니다. 와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죠. 아름다운 자연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눈길 닿는 곳마다 찬란했던 고대 란나 왕국 흔적이 우뚝합니다. 유서 깊은 불교 사원도 많습니다. 도심에만 무려 100여 곳.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요, 단연 가장 많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치앙마이는 지금 축제 중입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이른바 송크란 축제. 태국에서는요, 4월 중순이 새해 첫날이자 하나의 시작이라죠. 송크란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이곳 치앙마이입니다.
3: 와.

0: 열리는 이곳은요,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의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송크란 축제는요, 세계 10대 물축제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자, 송크란은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지난해 나쁜 기운을 싹 씻어내고 새해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만큼은요, 앞치마를 시원하게 벗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1: 태국에선 새해가 되면 서로 물을 뿌린답니다. 이때의 물은요, 정화와 축복의 상징. 사원을 지키던 근엄한 불상도 물 맞이하러 거리로 나왔죠. 1년에 딱 하루, 새해 첫날, 치앙마이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경입니다. 저는요, 운이 좋았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납니다. 치앙마이의 올드타운을 에워싼 인공수로, 해자인데요. 여기서 길어 올린 물 또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송크란 물축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불상 퍼레이드가 끝난 거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물싸움하느라 다들 여념이 없죠. 일부러 송크란에 맞춰왔다는 외국인 여행객도 많은데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심신 단련도 했죠.
0: 와,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는 진짜 서로 즐기는 느낌이 좀 많아요. 야,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이거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빌던 송크란 문화는 시대가 바뀌면서 물축제로 진화했습니다.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지는 거리. 송크란 시기의 치앙마이는요, 물반, 사람반이죠. 축제의 주무대는요, 성곽과 해자로 둘러싸인 올드타운 일대입니다.
0: 와, 여기 큰 소주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데 여기 총도 파니까요. 제가 물총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1: 저도 얼른 축제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은데요.
0: 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게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 사카.
0: 아, 예. 빅 파워.
2: 예.
0: 타올라이 카?
2: 아, 아니, 750.
0: 80.
2: 7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네, 조금 깎아주셔가지고 500바트로 제가 지금 구입을 합니다.
1: 물총에 들어갈 연료도 넉넉히 채우고
0: 제 안경까지 완벽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쟁, 물전쟁 당하는 군인 같은데요. 와!
2: 빨리 말래.
0: 어, 뭐야 이거?
1: 처음엔 머드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0: 미아라이카?
2: 네, 바뱅, 바뱅. 뱅.
0: 이걸 왜 하는 거예요?
2: 야, 나 마이 건.
0: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건가 봐요.
1: 이것도 송크란의 전통이랍니다. 단, 미소 유지는 기본이죠.
0: 아,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발라지 마요. 저 수염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한국말 잘해요?
3: 아, 안 잘해요. 조금만 조금만.
0: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3: K-드라마.
0: K-드라마. K-POP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3: K-POP은 엑소?
0: 엑소. 오늘

0: 좀 어때요? 축제 분위기? 축제 좋아요?
1: 사실 제가 오늘 남자친구랑
0: 헤어졌어요? 끝? The end? Finish?
1: Yeah.
0: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1: 근데 슬퍼해요. 그래도 재밌게 놀 거예요. 가자. 감사합니다.
2: 이별의 아픔 싹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태국의 4월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혹서기. 기온이요, 40도를 웃돕니다. 송크란테에 물을 뿌리는 건 농경사회부터 이어진 비를 바라는 염원의 뜻도 있죠.
3: 물총을 딱 들고 있으니까, 너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있으니까요, 성우의 총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2: 한국에서 날아온 물총잡이도 물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4: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것 같죠?
2: 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러니 거리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요.
4: 와, 여기는 그냥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인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오 마이 갓! 와!
3: 와! I'm from South Korea, man.
5: South Korea, we're from England.
3: England?
5: Yeah, yeah. Yeah.
3: How feel about this place, the festival?
5: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been,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We tried to like find the Amambali around the Song Kalam. Is
3: this
5: your first time?
3: Yeah.
5: Yeah. Have a good holiday. Thank you.
2: 찌는 듯한 무더위에 축제의 열기까지 더해져 더 뜨거운 새해.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온다죠?
4: 오, 아이스. 오.
2: 어떻게 쓰이나 궁금했는데요. 이야, 당했습니다.
0: 오! 오, 추워! 얼음물에 얼음물 봐봐요, 봐봐.
2: 엄살이 아니라는 증거인데요. 정말 크죠? 꽝꽝 얼린 얼음은 송크란 축제에서 필수랍니다.
6: 물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 얼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2: 시원하게 해서
6: 어우 차가라. 와, 이렇게 차가워지는구나. 야. 와, 그럼 이 얼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2: 밤잠 설쳐가며 얼음 공장에서 공수해온 것들이랍니다. 송크란 축제를 대하는 마음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6: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무겁고 한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7: ประเพณีที่ต้อน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เที่ยวเป็นความสนุกของไทยอย่างหนึ่งนะเป็นประเพณีแต่ละหนึ่งประเพณีที่เป็นประเพณีของไทยอย่างหนึ่งทุกคนมาเล่นด้วยกันเป็นมิตรเป็นมิตรภาพกันมิตรภาพนะครับอย่างสนุกสนาน
2: สนุกสนาน얼려야 더 행복해진다는 송크란의 감초. 얼음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차량 행렬이 우리나라 귀성길 못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시나 했는데 역시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향한 곳은 얼음 공장. 송크란 한 달 전부터 24시간 가동됩니다. 새벽부터 와야 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6: 아니 이거 축제 준비하는 얼음 공장인데 이곳에도 사실은 축제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0: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보니까 얼음을 지금 만드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배달도 하고요. 여기 또 얼음을 갈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얼음 공장의 최대 대목답게 만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송크란 시기엔 얼음 판매량이 평소보다 25% 이상 급증한다는데요. 와,
0: 사와디카! 네, 아라이카!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2: 퇴근 몇 시?
0: 와, 송크란 축제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편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건 또 뭘까요? 30년째 요리사로 살며 숱하게 얼음을 써봤지만요. 얼음 공장은 처음입니다. 대형 설비에 물을 붓고 염수 냉각 방식으로 제조를 한답니다. 제빙기에서 꼬박 12시간을 얼리면 성인 남자 키만한 초대형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모두의 송크란을 위해 정작 본인의 새해는 단 한 번도 챙기지 못했을 이들. 얼음 공장의 열기는요, 송크란의 열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0: 송크란 축제 때 하루에 얼마나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음이?
3: 한 여섯 방 안에 한
1: 40kg 얼음 한 덩이에 100바트. 우리 돈으로 4,600원쯤 한다죠. 영하 10도의 냉동고에선 맨몸으로 그 얼음 덩이를 옮기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 오.
0: 우와. 야. 사와디캅. 사와디캅. 사와디캅. 우와. 이 근육 보셨어요? 와, 근육 진짜 멋있어. 디마. 너마.
1: 제 눈엔 근육이라기보다 세월이 몸에 새겨준 삶의 훈장처럼 보이는데요.
0: 지금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일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 짱짱합니다, 몸이. 이거 몇 킬로짜리인가요?
4: 거의 50킬로 됩니다.
0: 이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100바야, 18살 때.
0: 지금 몇 살?
4: 입대, 탑.
5: 입대.
0: 건 10년 동안 이걸 해오셨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이 딱 일근육으로 딱 이제 아주 그냥 뭉쳐 있습니다, 지금. 와.
1: 네, 저도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0: 이거를 빡 집었죠? 아니. 이상하다. 이거 되게 쉽게 했는데. 자, 으야! 자, 어! 컷컷컷. 죄송합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야, 이걸 그냥 엄청 쉽게 하네. 아! 컷컷컷.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리스펙, 리스펙. 야, 이거를 지금 혼자서 18살 때부터 이 많은 양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1: 태국의 청년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웁니다. 무대 뒤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 더 즐거워지는 송크란 축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미 송크란은 시작됐습니다.
0: 야, 음악부터 시작해서.

0: 와, 송크란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송크란! 오! 와!
1: 호대만으론 아쉬웠던 걸까요? 이분들은 통얼음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0: 자, 지금 가족들이 송크란 축제를 즐기러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습니다. 와.
1: 도심에 들어서자 그럼 그렇죠.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이번엔 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예따 얼음물이다. 절정의 폭염은 물론 마음의 묵은 때까지 싹 식히는 것 같았죠. 치앙마이에서 맞은 올해의 두 번째 새해. 넘치게 축복받고 갑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물싸움하느라 밥대를 놓쳤습니다.
0: 오, 사와디카! 사와디카! 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1: 한적한 오. 시골길을 걷다 우연히 사와디카. 발견한 식당.
0: 꽁가올리카!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이에요?
1: 기찻길 옆에 자리한 간이 식당. 운치가 넘치죠. 주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야외 간이 식당이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곳. 이분이요, 사장님이자 요리사인데요. 친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0: 두 분이 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비스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요리사예요, 요리사. 와, 동질감이 느껴지네. 혹시 저 요리사라서 좀 관심이 많은데 혹시 죄송한데 들어가서 좀 구경도 해도 돼요?
2: 네, 같이.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원래 주방 잘 안 보여주는데 역시 태국은 열려 있습니다. 커터카, 커터카. 와.
1: 어딜 가든 직업은 못 속입니다.
0: 아, 예? 오케이. 아, 이거 뭐지? 미안하니까.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하다니.
2: 아,
0: 미안하니까.
2: 바이가파오.
0: 바질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넣고. 쿠킹. 1 minute. 이렇게 해서 파란색 채소를 아마 완전히 숨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껏 살짝 숨죽을 때만 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와, 오, 재밌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예, 주문 받습니다. 자, 여기. 세팅할 때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저는 진짜 그냥 용서가 안 되거든요. 자, 반달 모양으로 요 정도 딱 해서.
3: 한국 사람 여기 주방에 들어온 적 있어요?
0: 꺾은카. 와, 이거 재밌다. 오, 정말 요리사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니시. 아카.
1: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태국엔 쏨땀이 있습니다. 향긋한 바질 향이 감도는 팟카우 무쌈. 이건 제 손길이 들어간 태국식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0: 잘 먹겠습니다. 코콘캅.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만들고 제가 서빙해온 돼지고기 볶음인데요.
1: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그 맛은 말이 필요 없는 맛.
0: 아니, 어떻게 보면 공깃밥에다가 다짐육 살짝 볶은 건데 이렇게 맛있죠? 제가 쓰는 간장 찔리고 여기 살짝 허브 정도 살짝 넣어가지고 아주 매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1: 꽁채 남플라. 태국 음식의 풍미를 결정짓는 젓갈 소스를 곁들인 생새우 요리입니다.
0: 야, 이건 여주 같은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 새우를 순간적으로 이들만의 소스로 살짝 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순간 새우장 뭐 이런 느낌입니다.
1: 태국의 국민 요리도 빼먹을 수는 없죠. 솜땀은 지역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0: 역시 솜땀은요, 우리나라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면 무생채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젓갈 쓰는 것도 좀 틀리고 식당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과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는데 이 집만의 또 독특한 약간 매운맛과 알싸한 맛이 좀 있네요. 그냥 밥반찬으로도 괜찮네.
1: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 제 점수는요? 아직 한 그릇이 더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첫 끼. 이 정도는 먹어야죠.
0: 아, 제가 닭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 세계의 닭발을 다 먹어보고 싶어요. 종류별로.
1: 태국 닭발 요리는 처음인데요. 조리법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0: 아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닭발을 육수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육수 맛이 여기 안에 깊게 배어있어요. 그리고 이 육수가 약간 닭발에서 그 스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끈적끈적한 약간 젤라틴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육수도 약간 우리나라 족발 소스에다가 물을 살짝 탄 느낌.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그냥 국물로 먹어도 되겠는데. 와. 우연히 시골 기찻길 옆을 지나다가 자매가 운영하는, 자매가 요리하는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태국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냥 마치 현지인이 된 느낌도 들고요. 다시 태국 여행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맛있어요.
1: 송크란에서의 물맛과 가니 식당에서의 음식맛 빠짐없이 다 그리워질 겁니다.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단 말에 길을 나섰습니다. 치앙마이 북서쪽. 차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매홍손으로 갑니다. 듣던 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구비길이 끝날 줄 모르는데요.
0: 야, 지금 이거...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장거리의 이 꾸불꾸불한 1800여 개의 구운 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 운전 조심해야겠는데요.
1: 이런 구비길이 무려 1864개. 라이더들에겐 일생에 한 번은 와봐야 할 성지라죠. 쉼없이 이어지는 구비길에 전 어질어질 혼쭐이 났습니다. 매홍성까지는 아직 천리길입니다. 어, 그런데요.
4: 내리세요, 내리세요.
1: 검문소랍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차를 막아서니 일단 내렸습니다.
5: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6: 아, 지금 저희가 매홍성 지역으로 이동 중인데 미얀마 국경지대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검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아, 그럼 여기 미얀마 그 지금 한참
7: 예. 운전 중인
6: 미얀마 이스트 네, 맞죠. 미얀마 쪽이고 여기 현재는 여기는 타이입니다.
1: 북부와 서부 국경 전체가 미얀마와 접해 있는 태국.
8: 니만빈 티단 커마콤노 르엉 야세텟 라이간 단다오 투피안 이나카니까.
1: 저쪽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인데도 지금 검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길을 지나려면 누구든 예외는 없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6: 이거 들고 사진 찍으래요. 자기 아, 보니까 네, 여러 가지고 사진 나오게 얼굴 나오게.
5: 뭐가 이거?
1: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또 홍남유나이다.
8: 홍남유네.
6: 아, 오케이 미파이도.
1: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말로만 듣던 여기가 그 미얀마에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경비가 삼엄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이렇게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죄수처럼 찍었어요.
9: 머그샷, 머그샷.
1: 오, 굴욕적이야. 근데, 오,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말로 오히려 더 반겨주시면서 화장실도 여기 있고 커피도 저쪽에 있고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긴장을 딱 풀어주시는데 어,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행의 묘미죠 또. 여행의 참맛은 우연에 있다죠. 긴장이 풀리자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넘어야 할 고갯길은 첩첩한데 하루에는 짧기만 하네요. 오늘은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인데요. 이곳에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답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또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그것.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0: 사디카! 사디카! 오! 꽁까울리캅. 와, 아니 동네가 굉장히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우와.
1: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이것.
0: 저기 보세요, 저기. 엄청 커요, 엄청 커.
1: 뭔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0: 어머머머, 어머머.
1: 벌집인데요. 야생 꿀을 채취하고 오. 남겨뒀답니다.
0: 여기 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오, 아, 가볍구나.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벌이 있었던 거예요?
10: 또난 오미빌 라이러 라이러요. 맞아요, 보. เป็นอีกแบบครับเป็นพึ่งหลวงครับ อันนี้จะเป็นรังต่อครับ ผม มันจะมีช่วงตรงนี้ครับเลยไม่ถูกแนวไปครับ ผม
1: "이게 다 야생꿀 채집꾼 브란티 씨의 전리품입니다. 마침 야생꿀 채집 시기라서 저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농농사도 여기 좀 짓고 있고요. 와, 완전히 비포장 돌아왔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지나서요.
11: 야, 지금 산골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와.
0: 오, 여기 다 온 거예요?
10: 그러나 합.
0: 아, 여기에 벌꿀이 있나? 아, 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1: 눈 씻고 찾아봐도 저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은 다른가 봅니다. 곧바로 꿀딸 제비를 하는데요.
10: 아니, 뜬 뭐, 그이 펑 나가보. 아니, 아버지 간 펑 떠와요.
0: 저는 이게 웬 모장 했더니 완전 펜싱 선수처럼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아, 하나가 더. 아, 그럼 저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와가지고 털 모자를 쓸지는. 와. 덥고. 머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어떡하. 놀래셨죠?
6: 똑자이세요. 누구
0: 놀랐대요? 모자. 아, 왜 다들 모자 벗으면 놀래시고 그러죠? 써보겠습니다. 양복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우. 자, 어울리나요? 어울려? 이제 딱 하니까 뭔가 딱 든든합니다.
1: 그 사이 또 한 명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브란티 씨의 아들. 방학이라 아빠를 돕고 있다죠?
0: 아니, 이 친구는 완전 무장하는데? 아, 저 괜찮아요, 이거?
6: 머리 안 쫓아올 때까지 계속 도망가야 돼요.
0: 아이고, 어지러워.
4: 오, 경사. 오.
0: 오. 이걸 맨발로? 오. 아, 왜 맨발로 가시는 거예요?
10: 그냥
4: 이거 하고 올라가면 사람들 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지금 그냥 맨손 맨발로 좀 올라가시는 건데
1: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다 할 안전장비 하나 없습니다. 오로지 믿는 거라곤 오랜 경험과 몸의 감각뿐. 아파트 4층 높이를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지상에선 어린 아들이 보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집 장비도 한참을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야생꿀을 따려면 말 그대로 야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얻기도 힘든 만큼 값도 비싸죠.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에 오르는 이유인데요. 먼저 말린 코코넛 열매로 연기를 피웁니다. 벌을 쫓아내는데 효과적이라네요. 뭐라고?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청객의 등장에 녀석들이 얼마나 성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벌집과 날개 짓소린 또 없을 겁니다. 지금도 오금이 저리는데요.
4: 등 놓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가라고. 어, 아들레나.
7: 조금 잠잠해지면 가죠?
4: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벌이 한 마리 정도 뭐 윙 소리가 났거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1: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나무 위는 괜찮을까요?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벌 보호구까지 벗고 침착하게 벌집을 채취 중인데요. 먹기는 달콤해도 그 달콤함을 얻기까지 무척이나 수고롭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고생을 해놓고 그만큼만 챙기는 건 아니겠죠?
10: 또 언니 봄에 아빠네 나가 봄 짜게 넘 많더 합 언니 거 인풍 쭉 썩네 합 언니 갈색 넘 많더 합
1: 벌들이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은 결코 넘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칙. 한 시간 남짓 나무에서 고개를 한 끝에 드디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4: 이야, 대단하십니다. 러마! 아, 어머. 아니, 꿀 색깔이 이렇게 이쁜가? 이야.
1: 요리 인생 30년. 그간 귀하고 좋다는 꿀을 수없이 접해봤지만요.
4: 와, 꿀 뚝뚝 떨어지네.
1: 갓 채집한 야생 꿀은요. 난생 처음입니다.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4: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 여기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어휴, 아까라. 요리사라서 행복합니다. 태국에 와서 행복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우이 망망망망망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맛은 와 완전 자연이잖아요. 뭔가 자연에서의 꽃 향도 살짝 나는데 약간 수분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절대로 질리지 않는 단맛입니다.
10: 너희 마이 갑 내 국군자 해 너희 갑 내 품 따는
4: 어머 우리 제작진들 행복하네. 아유
10: 엄기스원타마차네
9: 남풍 찡찡어
10: 남풍 찡찡어
4: 죽었다 이제 먹어봐라. 하, 진짜 어휴, 먹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10: 이렇게 맛있는 꿀은 처음이에요.
11: 와 아니 그 벌집도 뭔가 쫄깃쫄깃해서 젤리 같아서 먹고 싶어요.
4: 그러니까 이게 씹다가 남잖아요. 이 벌집이 뱉기가 너무 싫어요.
1: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그만.
4: 너무 맛있어, 너무. 아 근데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언제부터 따셨어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10: 마 때문 안 됩니다. 땅 때문에 잡 땅 때기비. 참 진짱 바만 4비 합 진짱 합
9: 레오 매 진짱 나
10: 매 진짱 거 봄 땀 포 봄 땅때 아유 10과 먹건 땀 포 봄에 띠풍
9: 땀 쿤 포로
10: 하봄 땀 쿤 포로 합
1: 홀리게 시절부터 야생 꿀 채집꾼이었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내 식구를 건사하는 어엿한 가장이 됐죠. 그렇게 무던히 나무를 오르다 보니 프란티 씨의 인생에도 어느덧 물이 올랐는데요. 프란티 씨 아들의 벌 사랑도 유별납니다. 산에서 직접

0: 나왔다죠?
1: 어머! 이거 뭐예요?
2: 몸
0: 길이가 7mm에 불과합니다.
1: 아, 이 밑에 것도 벌집이에요. 오! 이야! 어머! 와! 오! 와! 와! 아, 무는 거 아니에요? 오! 오, 뭐야?
0: 이번에도 10년 감수했습니다.
1: 대박이다. 이게 더 신기하다. 와. 아니, 이런 거 지금 다 먹는 거예요, 그냥.
0: 야생 꿀 채집꾼이 알려주는 미식법.
1: 아, 이렇게?
0: 믿고 한입 먹어봤는데요.
1: 응? 야, 망고 같은 맛이 나는데, 어? 이거 애벌레 있어요? 아! 이거 벌레 아니야, 벌레? 와, 태어나서 애벌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내 평생 태국 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애벌레였습니다. 커큰카. 아, 와, 너무 좋은 경험했네요. 아, 너무 좋은 경험했고요. 언제 또 만나지? 너무 잘 먹었고요. 진짜 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3: 야,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절벽 바로 옆에 있고요. 잘 지나다가는 바로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무의 밑부분부터 위에 가지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어? 오, 조심. 오!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요? 한국은 가셔야죠.
4: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0: 임무를 완전 전혀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2: 응, 보여줄게.
3: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0: 다니자 뽀랑뽀랑뽀르르. 우와, 다른 곡도 해줘.
1: 뭐가 좋을까? 아,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0: 좋아.
2: 보비, 해리.
3: 아무도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0: 자,
3: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이게 뭐지? 어? 어? 어? 어?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싫어.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0: 어떡해!
3: 우와.
0: 우와.
5: 대단해, 루피! 정말 좋았어!
6: 역시, 루피야.
0: 와!
3: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1: 안녕.
3: 루피, 정말 잘 친다.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1: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3: 악보는 왜?
0: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3: 와, 정말?
6: 새 악기라고?
3: 나도 들어보고 싶어.
7: 나도.
3: 여기.
1: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3: 응. 된 것 같은데?
6: 그럼
3: 한번 불어볼게.
0: 이걸로는 안 되겠어.
3: 그럼 접착제를 찾아보자.
0: 빨리 부정 만다. 대단해, 포비.
6: 빨리, 포비 크랑.
3: 뭐? 포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6: 크랑.
3: 잘 부탁해, 크롱.
6: 크랑크랑.
1: 어? 크롱.
3: 안녕.
0: 뽀로로는?
6: 뭐야야 꽂아.
3: 어? 아직 잔다고?
6: 크랑.
1: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6: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1: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6: 크랑크랑.
1: 어? 놀이터?
6: 갑자기 웬 놀이터?
3: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그래 가자.
4: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6: 아, 재밌다.
1: 이제 갈까?
3: 크랑크랑.
1: 밀어준다고?
6: 많이 탔는데.
3: 크랑크랑.
4: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0: 이걸 이렇게... 어? 이상하다?
3: 어떡해?
0: 아! 아니야. 어? 안 되겠다.
3: 이거야.
0: 자, 이것도
3: 좋았어.
1: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0: 응, 좋아.
3: 뭐, 더 놀자고?
6: 벌써 저녁이라고.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3: 맞아.
0: 크롱, 그만 돌아가자.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6: 악기?
0: 왜 그래? 그럼 갈까?
3: 어떤 악기일까?
0: 궁금하다.
6: 얘들아!
0: 뽀로로!
1: 안녕.
0: 마침 잘 왔어.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그래?
1: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0: 지어줘.
1: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0: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3: 아, 이거 같은데? 어, 저렇게 생겼었나? 아,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1: 시작한다.
0: 그건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1: 그렇지.
3: 아,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0: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1: 어떡하지?
0: 한번 불어봐.
1: 그럼...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1: 맛있다. 포비, 응?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2: 크랑크랑. 포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0: 면제해줘?
1: 뭐? 안 돼!
0: 한 곡만 더 해주라!
1: 안 된다니까!
2: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스네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0: 마그마 X의 부활!
1: 어?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 꾸려!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0: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4: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0: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3: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6: 아니, 그냥 놀라서.
7: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한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8: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7: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1: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새해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보,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오메나, 가자!
7: 어?
5: 정말 싫어!
0: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네트,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하하! 어때요? 재밌죠? 자! 잡았어!
2: 렉트로
0: 가만 안 두겠어. 마찬가지야.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명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계속 방심하고 있으라고?
3: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1: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레스큐 부메랑.
3: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4: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5: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6: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5: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6: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5: 왜 그러나?
6: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7: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8: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9: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10: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6: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1: 안전!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바다의 소자 샤키.
2: 스타코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 봐.
1: 잠깐, 꽁지는 어딨어?
3: 네, 스타코!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뼈잖아. 저기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휴.
1: 어?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0: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1: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1: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0: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3: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0: 후기, 뭐 보이는 거 없어?
1: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0: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2: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1: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0: 무슨 일이야? 거기!
1: 이쪽으로 온다!

0: 광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2: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0: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1: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3: 그리고 난 아리.
1: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3: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0: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1: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2: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0: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1: 고마워, 샤키.
0: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1: 맞아, 스타코어야.
2: 우리가 찾았어.
0: 잠깐, 기다려.
1: 샤키, 왜 그래?
0: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1: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2: 여기.
1: 말도 안 돼.
3: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1: 얘들아, 가자!
2: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1: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0: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캬!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방패 액션! 캬!

0: 뭐야?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여.
1: 잘 들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길게. 너희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디노는 오른쪽.
3: 거기 섀도우 퀸. 구조형 러프 액션. 이야. 이쪽이야.
1: 다 잡아봐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3: 뭐지?
1: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3: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1: 너무 어지러워.
0: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2: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0: 다이노 윙스!
4: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5: 리코! 조강력 물 액션!
4: 소용돌이 회전 액션! 대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0: 준비됐지? 가자!
2: 좋았다!
0: 좋아! 끌어올려!
6: 이걸로 이스타 코어로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0: 피사탕 맛있다.
1: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엄마! 아빠! 갑자기 비! 어떡해!
2: 다시 만나 본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아이가 없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2: 지금 저희 대원들이 출동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요정들, 안녕.
1: 어? 근데 뭐해?
5: 지아, 안녕.
3: 지아, 왔어?
2: 안녕.
5: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3: 아무리 바빠도 지아랑 친구들이랑 인사는 해야지.

0: 이게 다 뭐야?
1: 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거든. 바로바로
2: 다시 만나 뽀뽀.
0: 다시 만나?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
3: 아,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1: 도움 요청이야.
2: 다시 만나 기숙생.
0: 어떡해.
4: 아기 염소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5: 네.
3: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들을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5: 아.
1: 아기 염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줄라.
0: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언덕에 소풍을 갔었는데.

0: 자,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저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네?
1: 이쪽으로 가면 흔들다리가 있네요.
0: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1: 이쪽으로 가야지 풀이 더 맛있어요.
2: 시원한 풀사탕 냄새.
3: 풀사탕?
2: 저쪽에서 파나 봐. 가보자.
0: 아유, 이쪽이 더 좋다니까, 여보.
1: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0: 내 말 좀 들어줘요.
2: 이 풀사탕 맛있다.
3: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2: 엄마! 아빠! 갑자기 비! 어떡해!
3: 이렇게 된 거야.
4: 자,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언덕에 다시 가보자. 엄마, 아빠 염소를 만나라! 오호리댕댕!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실 거야.
3: 그럼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4: 아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0: 엄마 아빠가 너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너희까지 움직이면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부모님이 너희를 찾으러 오실 거야.
1: 아, 알았어.
2: 영순아, 영식아.
3: 엄마, 아빠,
4: 너희들 어디 갔었어?
2: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3: 죄송해요. 불사탕이 먹고 싶어서 고마워.
2: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3: 네.
0: 자자, 만약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기.
1: 그 자리에 멈춰서기.
0: 둘째,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1: 기다리기.
0: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4: 하나 더?
2: 뭔데?
0: 평소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1: 아, 엄마 아빠 전화번호 기억하기.

0: 이번엔 또 누구지?
1: 다시 만나 등교대!
2: 다나 때문이야. 다나 때문이라고. 꽉꽉꽉꽉.
3: 아유,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때문. 인건 맞죠. 아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고.
2: 오철 씨!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이라도 애들을 챙겼어야죠, 당신이라도!
3: 아이, 여보. 갑자기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1: 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기 오리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3: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호숫가로 소풍을 나왔었거든요.
2: 오리!
4: 네! 네!
2: 가족!
4: 네! 네!
2: 엄마 말씀!
4: 네! 네!
2: 잘 됐죠?
4: 네! 네!
2: 우와, 물이다, 깨깨!
5: 수영하자, 깨깨!
2: 끝!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엄마, 아빠 먼저 물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 따라오도록!
3: 아빠!
2: 엄마!
4: 입수 준비!
2: 끝!

0: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실시!
1: 벌써요?
2: 싫어, 싫어.
0: 물놀이 더 할래요.
3: 아유, 그래요, 여보. 아니, 물에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집에 간다는 건 너무.
0: 1분이면 많이 놀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 잡기 훈련을 한다. 출발! 오리!
3: 끄끄! 아유! 얘들아,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난다! 끄끄! 아이, 그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4: 호숫가에는 다시 가봤어요?
3: 아이, 가봤는데, 애들은 없었어요.
0: 다 나 때문이에요. 애들 조금이라도 더 놀게 놔둘 걸.
5: 아이고, 자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저희들이 아기 오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0: 어떡해요?
5: 어떡해? 그러게요.
6: 호숫가에 가서 오리 발자국을 찾아보면 아기 오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5: 아하, 맞아요. 발자국.
3: 아니,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6: 아니요.
7: 기다리지만 마시고 저희랑 같이 게임하면서 기다리시죠.
3: 어떤 게임이요?
7: 바로 오리 발자국 게임! 숲속에 찍혀있는 동물들의 발자국! 그 중에 오리 발자국을 찾아서 오리가 어디로 갔는지 맞춰봐!

0: 발자국.
1: 어, 봐봐, 발자국이다.
0: 어디 오리 발자국 찾았어?
1: 발자국은 발자국인데 오리 발자국은 아니야.
0: 아, 맞아.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1: 그렇다면 혹시
2: 우리 5분만 더 놀다 가자.
3: 그래, 5분 더 노는 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4: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
5: 늑대다!
4: 난 나쁜 늑대 아니야. 좋은 늑대야. 봐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활짝. 아이고, 너희들 물놀이 하느라 배고프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5: 좋아요.
1: 혹시 이런 거 가자.
6: 빡빡 빡빡 빡.
4: 어, 좀 더 좀 더.
2: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6: 아, 맛있는 거. 여기 있네. 맛있는 아기 오리들.
5: 살려주세요.
7: 꼼짝 마라, 나쁜 늑대.
6: 늑대 살려.
0: 아기 오리들, 괜찮니?
5: 네, 괜찮아요. 빨리.
1: 여보세요? 거기 112 경찰서죠? 여기에 아주 나쁜 늑대가 있으니 당장 잡아가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발사!
0: 아오!
8: 늑대들 내가 만나면 아주 가만한 두고야.
9: 정말 고마워요, 딩동댕 요정.

0: 아닙니다.
1: 자, 앞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0: 잘 보고 따라다닌다.
2: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0: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3: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0: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1: 그래,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는 즐겁고 안전한 소풍이 될 수 있을 거야.
0: 맞아.

0: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1: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1: 이제 써내드려.
3: 뇌를 바꿀
6: 거든지 예술이 뭔데.
1: 선택해라.
7: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8: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9: 자동차 고등은

0: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3: 콩쥐랩이 디럭스 하우스.
4: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쥐랩이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5: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4: 스톱, 친구들 어서와.
5: 미끄럼틀 타고 슈!
4: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기업 고착 콩쥐랩이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네모가 대굴대굴
8: 블록탕 간다.
9: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8: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9: 좋아.
8: 오다!
9: 1, 2, 3, 4, 5!
8: 미음이야!
10: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8: 그러네.
9: 미.
10: 이번엔
8: 야! 오, 또 오다.
9: 1, 2, 3, 4, 5. 오다, 우.
8: 이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11: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12: 난 이게 좋겠군.
11: 어?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12: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11: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12: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11: 오?
12: 그거 재밌겠는걸?
1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2: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1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6: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어?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8: 오오오,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2: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서두르자.
2: 자음,
1: 모음,
2: 변신!
8: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2: 네, 네, 아이야.
3: 어? 저기 니은 미음이 있어요.
4: 아, 저건 나무야.
6: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4: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3: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9: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10: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7: 오오오오오오오. 자, 모모마, 어서 피해!
2: 네!
6: 어서 막자!

0: 뿅망치로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3: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4: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마법진!
6: 모은 마법진!
0: 히읗, 아, 비읍, 합!
2: 치읒, 이, 치!
4: 비긋, 아, 다! 합시다!
0: 세모 두 개를 합치다!

0: 와, 네모가 됐어.
1: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2: 대단하구나, 아이야.
3: 어서 글자를 찾자.
4: 돌아와.
0: 애들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용망치 대극봉 합체.
5: 어와? 네가 맞나?
6: 에?
0: 오는 내가 쓸게. 헛! 지롯! 뿅망치로 오!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7: 네! 이음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고! 네모!
8: 파괴된 한글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2: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3: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4: 이렇게 놓으면
5: 블록 탑 완성! 와!
6: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7: 할아버지!
6: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5: 와, 좋아요!
6: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8: 네모.
6: 네모. 네모.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5: 네모!
6: 네모!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엄마 폰 말고 내 폰.

0: 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1인1
3: 노래는 즐거워.
4: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5: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6: 즐겁게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시읒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4: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3: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6: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4: 진짜 재밌겠다.
5: 재미없거든요. 어?
7: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5: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4: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5: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

0: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1: 노래?
2: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3: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4: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1: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4: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어?
0: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2: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0: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5: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6: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5: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5: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7: 글쎄.
5: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0: 나라?
2: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8: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
9: 노래를 나라?
8: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6: 무슨 노래일까?
10: 나는 알지.
11: 정말?
10: 잘 들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8: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10: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못 들어주겠군.
5: 개비야.
12: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 걸.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5: 글쎄요.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개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2: 오?
5: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13: 오. 아하. 나리 나리 개나리
8: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오.
5: 즐겁게. 천재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0: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지읒, 으, 리을, 질, 기역, 어, 비읍, 겁.
1: 디귿, 아, 다. 즐겁다.
0: 노래는 즐겁다.
2: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0: 좋아.

0: 노래 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흑, 쇼! 흉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흉망치!
3: 대극보!
1: 합체!
3: 아와? 니가 맞나?
1: 에?
3: 치어!
0: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 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2: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비가 길다!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2: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0: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총장.
1: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초대받지 않은 손님 파라사울 올로프스. 왔어? 박사님이 왜 우리 부르신 건지 아는 사람. 네가 아는 줄 알았는데
2: 중요한 일이랬어.
3: 맞아. 그리고 중요한 일은 언제나 위험하더라.
1: 언제나 재밌고. 잘 왔어요, 박사님.
4: 잘 왔다, 얘들아. 아기 공룡들의 검진이 필요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불렀단다.
1: 검진이요?
3: 그럼 옥상에서 평화롭게 아기 공룡들을 검진해 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와우, 드디어 편한 임무라니.
1: 자, 딱 적당한 체중이네요.
4: 잘했어.
3: 날개가 아주 멋진데?
4: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하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는 바로 로디네.
1: 보여줘, 로디.

0: 놀라운 걸? 지난번 검사 때보다 언어 능력과 신체 능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구나.
1: 어?
2: 뭐 특별한 게 있어요?
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로디가 부화한 게 정확히 3년 전. 바로 오늘이네.
2: 오늘이 로디 생일이라고요? 같이 해야겠네요.
3: 로디 생일. 이 세상에 온 것 환영한다, 아가야.

0: 저기 있다! 찾았어요, 대장! 다이노이츠 카페로 들어갔어요.
1: 한 마리가 아니잖아?
2: 헤라마디, 돈을 벌려 가볼게.

0: 됐어, 로디. 이제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면 돼.
1: 로디! 로디!
2: 파라사우롤로프스잖아?
3: 여기 파라사우롤로프스는 없었는데?
4: 벡스가 새로운 공룡을 보낸 거야.
2: 순해 보이는데? 그러게, 게다가 노래도 꽤 잘하고.
5: 자극을 받기 전엔 메카다이노로 변하지 않잖아.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문제 없을 거야.
6: 우릴 빼놓고 파티를 즐기는 섭섭하지 꼬맹이들 생일 축하한다.
5: 앞이 안 보여.
2: 안 돼. 로디.
3: 도망치고 있어.
4: 공룡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해. 다이노스터 출동.

0: 같이 밀렵꾼들을 잡자. 좋아, 옛날처럼 해보자고.
1: 4번가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
0: 알았어, 우리가 갈게.
2: 회장, 이러다 잡히겠어요.
0: 옆으로 붙으면 내가 막아볼게. 차 세워.
3: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조금 따가울 거야.
0: 로드 스파이크야. 나도 봤어. 스릴러 클로 발사. 일 준비 로시오. 이제 차를 멈추고 공룡들을 돌려줘.
3: 어쩌나, 난 그러기 싫은데.
0: 당장!
3: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0: 나니?
1: 대체 왜 공룡을 사냥할 때마다 로봇 공룡이 나타나는 거야?